서승호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반가우시지요? 또 평소에 우리가 얼마나 소방관님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샵 9750, 우물정 9750, 50원의 유료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반가운 인사, 응원의 글, 격려의 글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첫 찬양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사랑했더란 함께하고 계시고요. 함께하고 계신 시각 9시 8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뜨란 초대석. 지사장님, 네. 오늘은 정말 불을 끄시는,
1: 네,
0: 예,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1: 그렇죠,
0: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을, 네, 모셨네요.
1: 네. 네. 제가 출근하는 길에 그 여수 소방서에 크게 붙어 있는 그 표를 봤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안전은 국민의 행복. 119가 함께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쓰여가지고 이 여수시에 390여 명의 소방관님이 계신데요. 근데 현재는 370명인데요.
0: 네.
1: 아,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0: 네. 여러분, 오늘 만나게 되실 귀한 손님 정말 기대가 되시지요? 지사장님 소개하실 준비 되셨나요?
1: 네.
0: 네, 음악 들어가겠습니다.
1: 우리 지역 곳곳에는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의 리더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명 감당하고 계시는 보석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뜨란 초대석은 이런 귀한 분들 모셔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뜨란 초대석의 주인공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헌신하고 계신 분이시죠. 제45대 여수 소방서장으로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하고 계신 서승호 서장님 모셨습니다. 서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네. 네. 와, 우리 서장님 나오시니까 우리 애청자님들이 응원의 문자, 반가운 인사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1: 네.
0: 네. 여러분 문자 주셔서 저희들이 힘이 납니다. 서장님 오늘 처음 나오셨지만, 네, 1778님 문자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2: 네. 오늘도 귀한 방송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식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1: 예, 예, 예.
0: 아유, 방송을 많이 해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예, 서장님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4863님 문자도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예. 어호 어플로 듣다가 오늘 뜨란 초대석에 소방관님이 출연하셨다길래 응원 문자 한번 보내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렵고 힘든 곳에서 헌신하시는 대한민국의 모든 소방관님께 감사하고 믿음의 소방서장님 응원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0: 와, 48.
1: 직원 아니신가요?
2: 예, 직원 아니신 것 같은데.
0: 네. 아,
2: 예,
0: 우리 4863님 문자,
1: 네,
0: 너무 감동입니다.
1: 감동이네요.
0: 네. 네. 우리 1316님 문자도 한 번 더 부탁드릴까요?
2: 네. 대한민국의 소방관님들 정말 로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예. 그리고 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이어서 문자 주셨습니다. 1316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장님 오늘 처음으로 우리 사랑했더란 나오셨잖아요.
2: 네네.
0: 네. 생방송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마음이 어떠셨어요? 어제하고.
2: 예, 제가 이제 한 20여 년 전에, 네, MBC 방송에 한번 출연한 적이 있는데,
1: 네,
2: 한 20년 만에 이렇게 또 생방송으로 출연할 수 있어서,
1: 네,
2: 이렇게 또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0: 네. 네. 제가 저희 직원들께, 네, 우리 여수시 소방서를 대표하는 서승호 서장님 나오신다고 하니까 절대로 성령의 불로라든지 주의 불로 태우소서라든지 이런 찬양 틀지 말라고,
2: 예,
0: 신신당부를,
2: 예,
0: 하더라고요. 네. 네. 얼마나 또 불하면 그죠?
1: 그러니까요. 예. 네. 성령의 불로하면 안 됩니다. 출동해야 합니다. 주의 불로 태우셔서 화재 신고 들어갑니다. 이런 민원이 들어온다고.
0: 네.
1: 예. 그런 찬양은 지양해달라고.
0: 맞아요.
1: 그렇게, 예, 네, 맞습니다.
0: 우리 사장님 어떠세요? 그 고향이 또 여수시잖아요.
2: 네네네.
0: 그런데 또 많은 보직들을 거쳐서 여수시 또 소방서장님으로 이렇게 섬기고 계시는데요. 고향을 지키시기 때문에 또 마음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2: 네네. 저는 이제 37년 전에 여수에서 처음으로 소방관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37년이요.
2: 예, 예. 네. 그러니까 1988년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전남 전 지역을 두루 다니다가 지난해 7월부터 여수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지역민들과 선후배들에게,
1: 네,
2: 또 이렇게 부끄럽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의 안전을 살피는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1: 네. 네. 네. 그리고 이 소방서장님이기도 하시지만,
0: 네,
1: 교회 장로님이세요.
0: 그러게요.
1: 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여수 소방서의 서장님이기도 하시지만 순천 강남 중앙교회 장로님이시잖아요.

0: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셨는지 또 어떻게 소방관이라는 비전 품고 이 길을 걷게 되셨는지 우리 방송 가족께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네. 저는 이제 여수시 3일동 그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주 시골 마을이었는데요. 제가 살 때에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우연히 이제 친척 누나였던 동네 누나의 전도를 통해서 처음으로 네.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제가 이제 교회 중고등부 회장을 하게 되면서 친구들과 함께 예배와 찬양을 드렸고요. 매주 토요일 교회 인근에 있는 주변 마을에 이렇게 친구들 중고등부 학생들을 이렇게 전도해서 한 100여 명 이상이 함께 예배드리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예. 예.
2: 어렸을 적부터 리더십이 좀 남다르셨네요.
1: 그렇지는 않은데.
0: 네. 또 전도왕이세요.
1: 그리고 소방관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이제 제가 살고 있던 마을에서 이렇게 이제 화재가 있었는데 네. 그 화재에 진압이 늦어져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소방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화재와 구조, 구급 등 안전에 취약한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렇게 네. 고민하다가 소방공무원이라는 길을 선택을 하게 됐는데 네. 너무 잘한 선택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2: 정말 그렇구나. 사명감으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37년이라는 그 긴 시간 네. 동안 이 길을 걸어오셨다라고 네.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소방관의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오시다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실 것 같아요.
1: 예예예. 예, 예. 네. 한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소개 네. 한번 해드릴까요?
0: 예, 예, 예. 방송 가족께 함께 예, 예.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예, 가장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순천 산학구조대장으로 해서 구례에서 근무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 2007년도 5월 경의 일인데요. 지리산 등반 체험 학술을 마치고 귀가하던 관광버스가 예. 그 광희면 그 수도암 인근 그 낭떠러지로 추락해서 아이고, 구조 현장에 출동하게 됐는데 다섯 명의 중학생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소방관 생활하면서 지금까지도 가장 아픈 예. 이렇게 기억으로 남아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2007년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 S방송사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예, 공동으로 이제 40일 동안 이제 공명선거 캠페인을 펼쳤는데 네. 제가 이제 전국 소방관을 대표해서 지리산에서 인명구조인과 함께 공명선거 캠페인을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하고 네. 이렇게 방송을 했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세 번째는 이제 제 광양소방서장으로 재직하면서 기업체와 농협, 새마을군고 등과 손잡고 약 5억 원 상당의 안전물품 보급사업을 펼쳤는데 네. 굉장히 주민들도 호응이 좋았고 예. 이렇게 또 저기 7천여 만의 재산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실제적인 네. 화재 예방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 그 네 번째는 이제 소방 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으려면 청사가 좋은 청사가 있어야 됩니다.
0: 네, 네, 맞습니다.
1: 그럼에도 이제 청사가 굉장히 노후되어 있는 청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 청사 부지를 확보하고 신축 공사를 마무리해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광양 고흥 여수에서 근무하게 되는데요. 이제 옮기는 곳곳마다 제가 이제 커피숍을 만들어서 예. 직원들이 자유롭게
0: 직원 복지를 위해서
1: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직원들이 반응이 아주 좋아서 네. 저도 이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매우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제가 여수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여수의 안전을 끌어올렸다는 데에서 이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과 단체들과 MOU 체결하고 예. 약 한 2억 8천만 원 상당의 후원을 받아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고지대 지역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해안가 그다음에 섬마을 이런 데에 안전물품을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이 이제 재직 중에 가장 큰 보람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2: 네.
0: 정말 대단하시네요.
2: 네.
0: 37년간 재직을 하시면서 크고 많은 일을 행하셨을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걸 믿는데 지금까지 37년을 사장님께서 전남 소방학교장

0: 광양 소방서장, 공 소방서장 등을 거치면서 많은 후배들을 만나셨을 텐데요. 또 후배 소방관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가치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예, 소방 업무는 이제 현장 활동이 대다수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직 구성원들과 소통과 협력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2: 네.
1: 그다음에 이제 사회가 다변화되고 급변화하지 않습니까?
2: 네.
1: 그래서 이제 이런 재난 환경 속에서 훈련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신속한 현장 출동과 함께 정교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끊임없는 훈련과 학습을 통해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울러 국민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약하고 소외된 분들을 위해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다. 이런 가치를 좀 직원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네. 우리 또 서장님의 리더십 중에 그 취임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격려와 동기부여로 소통하는 조직문화. 특별히 그 배너라는 영화에 나오는 배너의 리더십을 언급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1: 네. 이제 배너 굉장히 저희들이 어렸을 때 감명 있게 본 영화죠. 근데 배너는 이제 복수와 용서, 그다음에 구원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유다 베너와 메살라의 전차 경기를 주목했거든요. 전차 경기에서 유다 베너는 이제 채찍도 없이,
0: 네.
1: 그다음에 말들과 끊임없이 교감하고,
0: 네.
1: 그다음에 말들에게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아홉 바퀴를 도는 경기에서 이제 8+1 전략을 펼치게 됩니다.
0: 네.
1: 여덟 바퀴는 함께 달리다가 아홉 바퀴 마지막 바퀴에서 전력을 다하는 이런 전략을 펼치게 되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빠른 말은 바깥쪽에
0: 네.
1: 끈기가 있는 말은 가운데 그다음에 조화로운 말은 안쪽에 배치하는 적재적소의 배치의 원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변호 영화를 통해서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감안해서
0: 네.
1: 역할을 부담하고 임무를 부여해서 조직의 시너지 효과, 최상의 네. 파워를 낼 수 있는 이런 조직을 창출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0: 아, 야.
1: 네.
0: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시네요.
1: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0: 네, 소방관들의 예. 개인의 어떤 능력을 알아보시고 예. 적재적소에
2: 진짜.
0: 그 소방관들이 필요한 곳에 배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리더의 몫인데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예, 취임사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2: 아니, 저는 방금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 재난 상황은 사실 전시체제랑
0: 그럼요.
2: 같이 긴급하잖아요.
0: 예, 예.
2: 또 많은 사람이 합력을 해야 되고요. 근데 저렇게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조직을 탁탁 해서 이렇게
0: 그러니까요.
2: 탁탁 하시는 모습
0: 그럼요.
2: 보니까
0: 예.
2: 마음의 안전. 아, 저런 분이 계시다면 편안하게 우리 잠들어도 네. 되겠다.
0: 방송을 듣고 있는 여수 시민 여러분.
2: 네.
0: 편하게 주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정말 마음 놓으셔도
0: 예.
2: 되겠습니다.
0: 예.
2: 네. 우리 여기서 또 서장님이 좋아하시는 찬양을 한 곡 듣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요.
0: 네.
2: 제가 그 아까 불에 관련된 찬양을 다 배제해가지고요.
0: 네. 예.
2: 사장님이 좋아하시는 찬양은 어떤 찬양인가요?
1: 예, 저는 이제 찬송가 435장에 그 나의 영원하신 기업을 좋아하는데요. 주님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자 광야의 길을 내시고 그다음에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2: 아멘.
1: 늘 동행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찬양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2: 네. 우리 서승호 서장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0782님께서는 좋은 일을 참 많이 하셨네요. 멋지십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0: 네.
2: 서장님 5558님은요. 목소리 너무 좋으십니다.
1: 네. 아유, 감사합니다.
2: 서장님께서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0: 네. 정말 좋으시고요. 네.
2: 또
0: 네.
2: 이런 문자도 주셨습니다.
0: 네. 그동안 바쁜 일상이 못 들어왔는데 소방관 출연에 큰 응원합니다. 파이팅 하세요.
2: 네. 네. 정말, 네. 정말 귀한 일 많이 네. 하시잖아요.
0: 네.
2: 여러분 찬양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의 응원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0: 네.
2: 소방관으로 삼행시를 한번
0: 좋죠.
2: 받아보면 네. 어떨까요?
0: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까?
2: 선물
0: 비디님?
2: 있습니다.
0: 네.
2: 네. 오늘 다섯 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0: 소방관 삼행시를 주시면
2: 네.
0: 네. 또, 특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 그렇습니다. 폰을 가지고 계시다면 폰을 여시고요. 소방관으로 삼행시를 쓰시고 그 보내는 번호에 다섯 글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0: 입니다.
1: 네.
0: 119가 아니고요.
1: 네.
0: 샵 9750. 물론 네. 50원 듭니다.
1: 네.
0: 네. 그래도 50원 쓰세요. 네. 찬양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의 응원의 문자, 격려의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수시 소방서를 대표하시는 서승호 사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남동부 극동방송 사랑의 뜨란뜨란 초대석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여수소방서 서장님이신 서승호 장로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찬양 나가는 동안 우리 장로님이랑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요. 장로님 매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살리려다가 네. 목숨을 잃는 소방관님들이 계시잖아요.
1: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순직 사고가 있었던 것은 서울 홍제동 주택 붕괴 사고로 인해서 네. 다섯 분의 소방관이 이제 동시에 순직한 사고가 있었고 네. 이제 매년 평균적으로 한 다섯 분 정도의 소방관들이 순직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소방관들이 이제 순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최대한 진입을 안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소방관의 소명과 업무가 네. 이렇게 남을 구해야 되고 위기에 빠진 국민들을 이렇게 빨리 구해야 되는 일을 네.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진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그 쌍둥이 빌딩 비행기 폭파 사고 있었을 네. 때도 약 소방관들이 모든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대피했을 때 네. 소방관들은 거꾸로 진입을 해서 약 343명이 야. 이렇게 또 순직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에서는 이제 매년 그 메모리얼 데이라 해서 네. 그날을 기억하면서 소방관의 순직 사고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또 칭송하면서 영웅화하는 예. 이런 행사가 따로 준비되어 예. 있습니다.
2: 아, 네. 정말 지사님. 감동이 되는데요. 네. 아까 장로님께서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이라고 그러셨는데 네네. 본인이 생명이 위태로운 줄 알면서도 그 사건 현장에 가서 본인의 소명을 다하면서 본인의 목숨을 다해서 시민을 살리는 그런 소방관님들이 정말 저에게 감동을 주는데요.
0: 우리 지사님께서 이러셨어요. 예수님 닮았다. 네.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그러니까요. 살리고자 하는 분들이

0: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정말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우리 소방관님들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우리 서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지사님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 아멘.
0: 참 잘 어울리는 말씀 아니신가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0: 누군가는 모두가 도망치는 현장으로 들어가고 또 누군가는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위험을 감수합니다.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소방서를 대표해서 우리 서승호 서장님이 또 이야기 나누고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서장님은 또 치열한 현장에서 네. 그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서장님이시지만
1: 네.
0: 또 그 현장을 떠나시면 누군가의 아버지시고
1: 그렇죠. 네.
0: 누군가의 또 남편이고
1: 네. 네,
0: 누군가의
1: 교회 장로님이시고.
0: 또 아들이시잖아요.
2: 네. 네. 네.
0: 가족 소개 좀 부탁드려도 네, 될까요?
2: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아내와 두 아들, 며느리가 있습니다. 행복한 시간은 이제 늘 가족과 여행을 함께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시간인데요. 또 공교롭게도 아들 두 명이 다 소방관입니다.
1: 아~
2: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1: 다른 상을 줘야 될 것 같은데요.
2: 예. 그래서 이제 새 부자가
1: 네.
2: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이야.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0: 어머, 세상에.
1: 사장님 그럼 아들 두 분도 전라남도에서 지금 소방관으로
2: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순천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1: 예.
2: 또 한 명은 예, 구례에서 근무하고 예. 있습니다.
1: 근데 이게 지금 질문지는 없는 내용인데 지금 37년 동안 이 소방서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힘든 상황이 많으셨을 텐데
2: 네네.
1: 두 아들이 나도 소방관의 길을 걷겠다 하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는지.
2: 저는 이제 만류했죠. 처음에
1: 예.
2: 위험한 일은 아빠 한 사람으로 족하다.
1: 네.
2: 그래서 너의 길을 가라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를 권면을 했는데
1: 네.
2: 애들이 이제 저의 모습을 보고 아마 이렇게 소방관의 모습으로 이렇게 자기들도 생활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1: 이야.
2: 예.
1: 예. 대통령 표창까지.
0: 아니 아버지를 얼마나 존경했으면.
1: 그러니까요.
0: 네 위험한 걸 뻔히 알고 네, 힘든 네. 걸 알면서도 네. 아버지의 길을 가는 두 네. 아드님.
1: 그러니까요.
0: 장로님이 가정에서도 얼마나 잘하셨으면. 근데 저는 또 여기서 우리 사모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남편 그 위험한 현장에 내놨으면 됐지.
1: 네.
0: 또 아들 둘까지 내놓으시는 그 사모님의 마음이
1: 네.
0: 어떠실까 생각하면서. 서장님 우리 사모님께 보내는 사랑의 방송 편지 네. 준비해 네. 오셨나요?
2: 예, 짧게 네. 준비했습니다.
0: 제가 좀 분위기 있는 음악을 싹 내면 그때
2: 네.
0: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 네.
0: 네.
2: 사랑하는 아내 우리 김은숙 권사 두 아들 민규 민우 그리고 며느리 유진아 늘 나의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이자 힘이 되어주는 가족들에게 먼저 감사와 사랑의만을 전한다. 믿음의 가족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약한 지체를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신뢰하며 감사의 삶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두 아들 늘 안전에 유의하면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보람된 삶을 살아가길 바랄게. 사랑하는 가족들 고맙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 예. 네. 예. 그 사모님께서 두 아들을 소방관으로 임직시켰던 이유는 이 사장님께서 본인의 업무 임무를 잘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가정에서도 또 배우자로서 또 아버지로서 그 소명을 잘 하셨기에 또 사모님께서 흔쾌히 또 허락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0: 아멘. 네. 아, 방금 가족들에게 이렇게 사랑이 듬뿍 담긴 편지를 써주셨잖아요.
1: 네.
0: 또 우리 서장님 입장에서는 또 많은 소방 공무원들, 또 소방 공무원들의 가족들, 네. 왜냐하면 이 소방 공무원들이 그 치열한 현장에 갔다 오면 PTSD라고요.
1: 네.
0: 또 누군가가 생명을 잃는 그런 걸 보면 엄청 또 충격을 받으시잖아요.
1: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0: 또 그런 험한 일 네. 가운데 계셨던 우리 후배님들 또 그런 남편과 아들을 보내는 가족들에게
1: 네.
0: 보내고 싶은 또 메시지도 있으실 것 같아요.
2: 네. 네. 소방관은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

0: 지키는 국민 안전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아도 또 우리를 잃는다 해도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지키는 영원한 소방관이자 작은 영웅들입니다. 미국 망골치협곡 산불 대응 실패 사례를 교훈 삼아서 직원 상호 간에 충분히 소통하고 리더의 좋은 리더십을 전수받아서 창의적인 조직 문화로 재난 대응의 방패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잘 이겨내서 전 세계적으로 재난 대응의 표준이 되는 K소방, 네. K소방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1: 제가 저희 교회에 소방관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서승호 사장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물어보니까 첫 마디가 정말 인자한 분이시라고.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따뜻한 이미지를 이제 기대하고 있었는데 네. 말씀하실 때 딱 보면 이순신 장군 같아요. 네. 굉장히 냉철하시고 네. 딱딱 이렇게, 네. 이렇게 일을 간품해서 맡길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네. 느껴지거든요.
2: 현장에서는 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그
2: 냉철함. 순간의 판단이
1: 맞아.
2: 그 사고를 더 키울 수도 있고 또 말무리할 수 있는데 그런 냉철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 사장님 또 인생의 굽이굽이마다 꼭 붙으시는 말씀도 있으실 것 같고요. 하나님 네. 주시는 큰 위로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0: 예. 저는 이제 여러 말씀 중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것보다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완전한 계획을 신뢰하며 삶 속에서 감사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네. 네.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지사장님이나 저처럼 감동이 예. 넘치시는 것
2: 그럼요.
1: 같아요. 지금
2: 예.
1: 많은 분들이 소방관으로 예. 삼행시를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2: 삼행시가 이렇게 네. 많이 온 적이 별로 없는데요.
0: 아, 그렇습니까?
2: 예. 예. 예. 여수 시민들이 이 소장님의 이런 그 말씀을 듣고 예. 삼행시를 많이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0: 네. 아유, 감사합니다.
1: 예. 특별히 우리 1316님 문자 우리 서장님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0: 네. 와, 대단한 가족이십니다. 아버지가 너무 존경스러우니까 아드님이 따르는 것 같아요. 멋진 가족입니다. 덕분에 저희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소방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네.
0: 감사드립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1: 여기서 찬양 한 곡을 듣고요. 찬양이 마치면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삼행시를 한번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191님 삼행시 한번 소개해드리고 찬양 들려드릴 텐데요. 지사님 제가 오늘 뗄게요.
2: 네.
1: 소.
2: 소중한 삶을 지키는.
1: 방.
2: 방법으로.
1: 관.
2: 관심은 자나깨나 불조심.
1: 네.
2: 이것은 소방서 표현의 표.
1: 네. 네. 이런 삼행시 말고도 지금 정말 많은 삼행시가 네. 도착해 있는데요. 이 찬양 한번 들려드리고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찬양 나가는 동안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우리 귀한 소방관님들에 대한 사랑과 응원의 마음 듬뿍 담으셔서 소방관으로 삼행시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아멘.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아마 우리 소방 공무원님들의 마음을 잘 담은 찬양이 아닌가 네. 네,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사랑했더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여수소방서 사장님이신 서승호 장로님과 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사님, 정말 많은 분들이 네. 응원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삼행시 보내주셨는데요. 네.
1: 그렇습니다.
0: 보석 상자를 여는 마음으로 네. 한번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1: 네, 오늘 네. 문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본인의 마음을 담아서 네. 삼행시 써주신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특별히 우리 2991님 삼행시는요. 제가 운을 떼겠습니다. 우리 서승호 서장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소!
2: 소리소문 없이
0: 방!
2: 방방곡곡을 불철주야 지키시는 분들 장로님 같은 분들이 의의 면류관을 진심으로 받으실 분들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아~ 네.
0: 제가 관을 하려고 했는데 어디서 관을 해야 될지
1: 관을 빼먹으셨어요.
0: 예. 타이밍을 잠깐 놓쳤습니다. 예. 네. 예. 의의 면류관 아~ 관을 예. 진심으로 예. 받으시는 예. 분들 아, 네. 아, 장로님 어떠세요? 이런 응원의 글 보시니까
2: 아, 힘이 나죠. 예. 네. 그래서 저희들은 외롭지 않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우리 냉철하신 이렇게 장로님이 딱딱 얘기하시다가 요 글을 읽으시더니 미소가 오고요. 네. 2991님 큰일 하셨습니다. 네. 네. 네. 2482님께서도 문자 주셨는데요. 지사장님 제가 운을 한번 떼보겠습니다. 네. 소.
1: 소가 가는 것 절대 안 돼.
0: 방.
1: 방대한 물로 이어져 생명.

0: 자산뿐 아니라 치유 공간, 산림 다 없어진다.
1: 관.
0: 관망만 말고 산불, 집불, 공장 등이 불타지 않도록 조심조심 조심하고 지켜나갑시다. 이야.
1: 우리 2482님은 우리 소방서 홍보대사로
0: 그러신가요?
1: 예. 있는데요.
0: 야, 글 잘 쓰셨네요.
1: 어떠세요, 사장님?
2: 예, 아, 정말 저기 우리가 하고 싶은 소방관들이 하고 싶은

0: 네.
1: 우리의 부주의에서 나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그 화재에 대한 인식이 있으신 거예요.
2: 맞아요.
0: 네, 맞습니다.
2: 그런 의미에서 우리
0: 네.
2: 서장님, 우리 시민들에게 주시고 싶은
0: 네네.
2: 안전 메시지, 정말
0: 네.
2: 간절히 바라는 메시지가 있으실 것 같아요.
0: 네네.
2: 네.
0: 예,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체 화재 중에서 주택 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28% 정도 됩니다. 많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화재의 62%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주택 화재도 많을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더 훨씬 많다. 그래서 주택 화재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팁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시민들 꼭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각 가정에 연기 감지기하고 소화기를 꼭 비치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기 화재가 많거든요. 전체 화재의 30%가 전기 화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화재 예방을 위해서 요즘에는 자동 소화 기능이 소화가 되는 멀티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멀티탭을 조금 비싸더라도 이렇게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70세가 넘으신 어르신 가정에는 꼭 가스 타이머 콕을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을 조리하시다가 잠깐 외출하시거나 그 전화 받으시다가 이렇게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또 치매로 고통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계신다면 이 가정에는 꼭 가스 타이머 콕을 설치해서 이렇게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정말 필요할 것들이네요.
2: 37년을 우리 소방관으로 헌신하신 우리 서장님의 정말 절규와 같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정말 자나깨나 불조심.
1: 저희 부모님 댁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가스불을 가끔씩 깜빡깜빡 하셔서 아까 말씀하셨던 가스 타이머 콕을
0: 가스 타이머 콕.
1: 설치하셨어요.
2: 네, 필요합니다. 네. 저는 젊은데도 어제 폰을 잊어버려가지고 고생을 했던데. 그러니까 충분히 그러실 수 있거든요.
0: 맞습니다.
2: 가스 안전 정말 여러분 타이머 꼭 설치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응원의 문자, 격려의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4863님 문자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서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오늘 되겠습니다. 소!
0: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주저없이 뛰어드는 당신.
2: 방!
0: 방화복 속에 감춰진 땀방울과 눈물은 우리 사회를 지키는 가장 숭고한 빛입니다.
2: 관!
0: 관심과 존경을 담아 당신의 무사고와 안전을 온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은 소방관이신 것 같아요. 방화복도 하시고.
2: 우리 4863님 문자는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네, 4863님 그냥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선물 드릴게요. 서장님은 네 분만 나중에 선정해 주세요. 4863님 걸렸어요. 4173님 문자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지사장님 오늘 떼시고 서장님께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 제가 오늘 떼겠습니다. 소.
0: 소소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던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건
1: 방.
0: 방관하지 않고 모든 위험을 감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1: 관.
0: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어떻게 4173님도 그냥 성함 주소 받을까요, 서장님?
0: 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2: 당첨입니다. 4173님, 지금 성함 주소 보내주시고요. 아니, 삼행시인데 마칠 때마다 제가 아멘이라고 하고 싶어요.
1: 그러니까요. 저도 감동이 되네요.
2: 우리 0782님 문자도 소개해드립니다. 지사장님, 오늘 떼주시고.
1: 소.
0: 소방관이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는데, 그러면
1: 방.
0: 방방곡곡 다니며 의로운 일을 했을 텐데
1: 관.
0: 관광 다니는 것에 마음을 뺏겨서 지금은 아쉽기만 한 일이 한 일인입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2: 한 말씀 해주시죠.
0: 지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지금 소방관 안 되시더라도 또
1: 의용
0: 의용소방대원으로 이렇게 봉사하실 수 있으니까 가까운 이 소방관세에다가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귀한 문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564643님 문자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서장님께서 운을 떼주시고 지사장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0: 주세요.
1: 소
2: 소금과 빗대어 세상을 밝히고
1: 방
2: 방황하는 이웃 곁에도 사랑으로 다가가며
1: 관
2: 관세음보다 더 뜨겁게 기도 섬기는 소망과 삼부자.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예. 아유 관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셨네요. 네 사육사사님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1772님 문자도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예. 소
2: 소소한 작은 불씨도 조심해야 합니다.
0: 방.
2: 방심하면 안 돼요.
0: 관.
2: 관심을 가지고 꺼진 불도 다시 봅시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0: 네. 네.
1: 감사합니다.
0: 네. 또 우리 8513님은 새싹 보이시죠? 네. 처음으로 문자 주신 분이시거든요. 예. 네. 지사장님 방송 목소리 더 좋으시네요.
2: 감사합니다.
0: 점점 더워지는 계절에 우리 소방관님 너무 애쓰십니다. 늘 조심하세요 하시면서 네. 제주에서
1: 예.
0: 문자 주셨습니다. 네, 8513님 네. 감사드리고요. 또 1772님은 아마 어르신들을 돌보시는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아유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냄비를 데우시네요 라고 네. 잠시 신고를 해주셨습니다.
2: 네, 여기 네. 가스 타이머 코고 설치하시기를 네. 추천해드립니다.
0: 맞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991님 문자까지만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2: 네. 묵묵히 빛과 소금처럼 일하시는 소방관님들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신앙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사시는 분들을 등경 위에 두어 세상에 비추는 프로그램 너무 좋습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도 훌륭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선물 하나 드릴게요.
0: 3991님 성함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예.
0: 서장님 네네. 오늘 어떠셨어요?
1: 조금 이제 방송에 어색하긴 했는데 다음 달이 이렇게 이제 마지막 소임 마치고 마무리하는. 이런 시기인데 예, 굉장히 이렇게 추억에 남고
2: 네.
1: 그다음에 또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방송으로 이렇게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네. 좋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0: 어머 37년 동안 걸어오신 길을 마무리하시는 그러니까. 선물 네. 같은 방송이었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우리 애청자님들이 정말 기도해 주시거든요.
1: 네네.
0: 네.
1: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음 달에 퇴임할 때까지 소임을 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2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하셨으니까 제2의 인생도 더 멋진 하나님의 종으로 그다음에 세상에서 약한 자를 돌보고 쓰임받는 그릇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2: 아멘.
0: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뜨거운 박수와 함께 반드시 기도해 주실 겁니다.
2: 아멘.
0: 네, 우리 지사장님은 오늘 귀한 서장님과 얘기 나누면서 어떠셨나요? 네.
2: 저도 소방 공무원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는데요. 나라의 그 재산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우리 소방관님들 정말 감사하고요. 뭐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도 있으시고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도 있으신데 오늘 정말 우리가 불편한 것들을 우리 실생활에 정말 우리 안전을 위해서 24시간 눈동자 지키는 하나님처럼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신 우리 소방관님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1: 네. 아유 감사합니다.
0: 예. 방송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네. 서장님이 점점 더 이제 긴장이 풀리셔가지고 방송의 흐름을 타려고 하는 순간 네. 마친 시간이 다.
2: 그러니까요.
0: 네.
2: 너무 아쉽네요.
0: 제 2의 인생은 방송도 한번 생각해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 오늘 여수 소방서 사장님이신 서승호 사장님 그리고 국광표 지사장님과 함께 뜰한 초대석 함께했습니다. 우리 서장님께 제가 바치는 노래인데요. 부름바다 나선이모 예. 어디든지 가오리다.
2: 아멘.
0: 아골골짝 빈들에도 네. 가오리다.
2: 네, 아멘.
0: 찬양 선물로 드리면서 네,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나무엔의 목소리로 부른바다 나선이 몸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뜰한 지금까지 이진아였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고요? 저희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있으니까요.

틈에 발 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하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이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0: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역의 장로예요. 다시 지금 어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것이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주사랑교회 김사랑 청년의 낭독입니다.
1: 고린도전서 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성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는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이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에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거든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내가

0: 당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을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하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1: 전남동부 온 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첫째, 환난은 경하고 영광은 중함을 압니다.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에 유다의 왕에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 강성하여 갑니다. 이렇듯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환난을 겪으며 육이 무너지고 영이 세워짐으로 점점 더 강성해집니다. 1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라고 해요. 이스라엘이 잘생긴 사울의 달콤한 맛을 한번 보더니 망하고서 7년 6개월이 지나도록 환상이 깨지지 않아 다윗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과 이스보셋, 군대장관 아브넬까지 다 죽어서 믿을 대상이 없어지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스스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동안 이들을 기다렸어요. 환난과 유혹의 시험을 계속 통과하며 날마다 신분주의로 처리하는 선택을 했기에 결국 백성이 스스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3절에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고해요. 다윗이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번이 세 번째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을 받고도 우리는 이렇게 계속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충만하지 못하면 주를 위해 나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다윗은 백성과 언약을 세웁니다. 4절, 5절에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고해요. 만감이 교차하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37살 때입니다. 그가 어린 시절 기름 부음 받은 후 20여 년 동안 얼마나 모질게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30살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 40년간 왕 노릇을 했다는 것은 고난이 굉장히 짧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많은 박해를 받았고 수 없는 매를 맞고 옥에도 수없이 갇혔던 바울은 이 같은 환난을 경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불륜과 딸의 강간, 두 아들의 반역과 죽음을 겪지요. 다윗처럼 복을 받아도 죽는 날까지 죄와 슬픔과 고통을 피해갈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고통이 클수록 하나님 나라와 자기 악에 대해 점점 알아가고 환난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갖게 됩니다. 육이 무너지는 것만큼 영이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알게 하신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 이 땅의 고난은 너무 짧은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이 영원할 것 같나요?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고난과 아픔은 무엇인가요? 고난과 영광을 거꾸로 비교하지는 않나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둘째, 약속의 땅을 정복합니다. 6절에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라고 해요.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약속의 땅이자 좋은 수원을 가진 천연 요새이며 온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도읍지를 옮기려고 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정복을 명령하신 땅이지만 여호수아 이후 400년이 되도록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약속의 땅이기에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는 조롱 속에도 위축되지 않고 사울과의 오랜 전쟁으로 알게 된 수로를 통해 들어가 그들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훗날 이 장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장소가 됩니다. 9절에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고해요.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후에도 끊임없이 성을 쌓아 방비를 철저히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고 오늘 말씀의 결론이 나와요.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 것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국이 확장되고 일이 진척되는 것도 인본주의적인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신 결과입니다. 우리가 강성해지는 비결은 결코 우리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드사 점점 더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끝없이 비난과 조롱을 받더라도 내가 정복해야 할 땅은 어디인가요? 나의 가정과 일터는 점점 강성해지고 있나요? 즉,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자리 잡은 피해의식으로 불신 결혼을 했지만 한 고륙이 되어주는 지체들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소위 K장녀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알코올의존재 아버지로부터 너 때문에 술을 마신다라는 말을 들었고 공부 잘하는 여동생과 비교당하며 차별받았어요. 피해의식에 갇혀 스스로를 고립시켰지요. 급기야 불신결혼으로 하나님과 부모님을 떠나

0: 남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다 꿈꾸던 행복이 깨지면서 동생의 인도로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자기 열심으로 집안일을 내팽개치고 교회 일에만 시간과 정성을 들이니 남편은 교회를 싫어하다 못해 이혼을 선언했어요. 그제야 저는 열방 선교보다 내방 청소가 먼저라는 말씀이 이해되어 날마다 큐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남편의 외도가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들어온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이혼만이 답이라고 생각되었어요. 신경정신과에 갔더니 상담사는 배우자의 동의하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세요라고 조언했어요. 하지만 공동체 지체들의 만류로 그렇게 하지 않으니 남편도 공동체를 신뢰하며 부부 소그룹 모임에 참석했어요. 나를 포장하고자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애쓰는 모습도 날것 그대로의 냄새 나는 모습도 공동체 지체들은 비난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며 한 고륙이 되어준 지체들 덕분에 저는 지금도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가족과도 제대로 관계를 맺지 못하던 저를 이제는 무장해제하여 편한 사람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저의 적용은 주일학교 교사로서 유치부 아이가 결석하면 어머니께 전화 심방을 하겠습니다. 교회 소그룹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보며 매일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37의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20여 년의 모진 훈련이 있었습니다. 단번에 강해진 게 아니에요. 또한 왕이 되었다고 해서 이제 누릴 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조롱당하고 정복해야 할 새로운 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단계를 통과하면 또 다른 단계의 싸움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면 어떤 난공불락의 성도 반드시 빼앗을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환난과 유혹의 시험을 통과하며 신본주의로 한 걸음씩 처리해 나갈 때 비로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의 삶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다윗이 37의 통일왕이 되기까지 20여 년의 훈련을 견뎠듯이 저희도 환난과 유혹의 시험을 통과하며 신본주의로 처리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의 고난을 짧게 여기는 믿음을 갖길 원해요. 육이 무너지는 만큼 영이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든든해 보이는 배경과 직장과 인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만을 바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끊임없이 조롱당해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까지 위축되지 않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의 인생이 우리와 가정과 일터와 삶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큐티엠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Though we gotta say goodbye.
3: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4: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흑원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겠어, 소.
3: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4: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3: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애가 내고 내가 니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4: 하지 말어.
3: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5: 좋아하지.
3: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4: 하지 마라.
3: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일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0: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2: 전남 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 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직장 동료를 전도한 이창우 청년의 간증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이창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꽃피어지고 구원하시는 그 생명이 회복되는 과정을 직접 함께하게 하신 것은 모든 전도하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함께 전도하시는 분들의 도움으로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직장에선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구별되기보단 비슷하게 살아가는 제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과 복음을 전했는데 저의 부족한 삶을 보고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까 걱정도 됐기에 오랫동안 미뤄왔었지만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말씀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도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보여주시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평소 종교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서 영접하는 것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예상과 달리 복음의 말씀 하나하나에 진지하게 반응하며 기쁘게 영접하는 동료의 모습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소중한 사람과 재회하는 듯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몇 해 전부터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는데 부모님께 갈 때마다 얘기하신다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이해하게 된 것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바로 내 옆에 있음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0: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전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채우시고 서툰 걸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염려와는 달리 어쩌면 상대는 이미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전도를 포기하지 말고 결단합시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직장 동료를 전도한 이창우 청년이었습니다.
2: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여수 YWCA 박은경 회장입니다. 여수 YWCA는 아동 청소년 그룹홈 늘푸른 집과 남자 청소년 단기 쉼터, 여자 청소년 단기 쉼터, 그리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와 초록 어린이 지역 아동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혼자 버텨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수 YWCA는 청소년의 곁에서 멈추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0: 관심과 연대가 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여수 해오름 교회 배주찬 부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신앙생활이 행복하십니까?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구약성경 시편 16편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또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참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이 시간 제가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이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방금처럼 예라고 대답하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성도님들도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신앙의 털과 넓어지고 또 굳어진 만큼 직분자로 그리고 봉사자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기쁨보다 의무감이 더 커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점점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심령마다 성령 하나님의 어루어 만지심과 감동하심으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도의 자리가 즐거우며 말씀을 들을 때 떨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신앙생활이 즐겁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한 통의 이 엽서를 받았습니다. 중고등부 예배에 참석하는 한 학생이 학교에서 감사 편지를 써서 보내준 엽서였는데요. 그 내용을 읽고 나니 제 마음이 참 뭉클했습니다. 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실 불교 집안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강요 없이 제가 교회에 너무 가고 싶어서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주일날 아침에 7시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끝내 허락을 받아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시작은 쉽지 않았지만 교회에 다니게 되어서 너무 기뻤고 행복하고 또 교회에서 만난 선생님들과 친구들 그리고 선후배님들이 다 좋아서 진짜 행복해요. 아직은 저희 집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저와 유치부 꼬맹이인 사촌동생밖에는 없지만 부모님이 제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 후로 친구도 사귀고 또 중2병도 많이 좋아졌다면서 참 좋아합니다. 늘 감사하고 사랑해요. 제 첫 신앙을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래 봐요. 이러한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 중학생이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실로 어렵습니다. 휴일에는 늦잠도 자고 싶고 또 놀러 가고 싶고 한창 쉬고 싶은 나이죠. 그런데 그 학생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억지로 끌려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그 학생은 교회가 너무 오고 싶은 나머지 6개월 동안이나 아침에 일찍 주일날 아침 7시에 일어남으로 인해서 부모님을 설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스스로 교회에 나온 그 학생의 엽서에는 교회를 다녀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으로는 교회에서 만난 선생님들과 또 친구들, 선후배님들이 다 너무 좋아요 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요. 저는 이 엽서를 읽으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편지를 받기 몇 주 전에 이 친구가 예배

후에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환하게 웃으면서 다가와 목사님, 교회에 오는 게 너무 즐거워요 라고 이야기를 해줬었는데요. 그 말을 들은 후에 저는 그 친구를 한동안 조용히 이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비슷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특별한 점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무엇이 그 친구의 마음을 행복하고 즐겁게 했을까? 제가 지켜본 결과 그 친구는 예배를 드릴 때 표정이 참 밝았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할 때도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하고 또 기도할 때도 또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눈빛이 빛나면서 말씀에 귀 기울인 모습도 보게 되었는데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찬양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게 될때 사람은 영혼이 환하게 밝아지게 되고 또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모든 문제를 먼저 시작 전에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인데요. 또한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에 있는 것이 좋다라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을 사모했던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만져주실까? 이러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순간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연애를 해보신 성도님들이 다 계실 텐데요. 연애를 하는 사람에게는 어떨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이 멀어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또 설레고 행복합니다. 제가 제주도를 가는 길이 일이 종종 있는데요. 네, 여수에서 제주도까지의 그 거리가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가깝지 않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먼저 비행기표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또 시간에 맞춰서 공항에 이동해야 하며 또 비행기를 타고 제주공항에 도착한 후에도 또 다시 서귀포까지 1시간 정도를 가야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꽤긴 시간이고 몸도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갈 때는 그 과정이 전혀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가게 되죠. 반대로 여수로 돌아와야 할 시간이 가까워지면 괜히 마음이 아쉬워집니다. 제주공항으로 이동하기 전에 핸드폰을 켜서 날씨를 먼저 확인하게 되고요. 또 혹시 비행기가 결항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더 찾아보게 됩니다. 물론 실제로 제가 제주도를 갔을 때 결항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결항이 되면 여기는 이제 안 계시니까 두분 목사님께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솔직히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 더 있을 수 있겠네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 있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겠죠. 바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기다려지게 됩니다. 억지로 끌려 나오듯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겠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시겠지, 이 기대함으로 기쁜 마음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신앙생활이 그리고 심령이 메말라가게 됩니다. 혹시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마음을 감동하는 찬양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났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내 가슴이 뜨거워졌던 시간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오늘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며

그 감격 속에 발걸음이 가벼웠을 때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점점 익숙해진다라는 것이죠. 예배도 익숙해지고, 기도도 익숙해지고, 그리고 말씀마저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습관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일이 기다려졌는데, 이제는 또 교회를 가야 하네 하는 이러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찬양 한 곡에도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이제는 그 찬양을 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느낌보다 그저 해야 하는 시간이니까 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시계를 보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봉사보다 기쁨보다 책임감으로 감당하게 되고, 또 신앙생활이 행복이 아니라 의무처럼 느껴질 때도 있으시겠죠.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예를 들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참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수고도 많았고, 또 인내도 많았고, 또 믿음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는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씀은 겉모습은 신앙인인데 그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상태는 죄뿐만이 아닙니다. 은혜 없이 그 신앙생활을 지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찬양하지만 감격은 사라지고,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식어버리고, 또 교회는 다니지만 기쁨이 없는 상태,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까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던 그 마음, 그리고 처음 하나님을 붙들고 울었던 그 마음, 처음 교회 오는 것이 행복했던 그 마음을 회복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친구의 편지에서 참 인상 깊었던 문장이 있었는데요. 바로 부모님이 제가 교회 다닌 후로 친구도 사귀고 또 중2병도 많이 좋아졌다고 좋아합니다 라는 이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또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또 관계가 달라지며,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오랜 습관과 또 성격은 쉽게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정죄를 받아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았을 때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리고 부자였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죠. 삭개오는 돈밖에 모르던 욕심쟁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 재산 절반을 이웃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전에는 움켜쥐고 욕심을 부렸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서 물을 깃든 여인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죠. 사람을 피해하고 또 은둔하다시피 살았던 여인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잡으러 다니

된다면 짜증과 불평 그리고 불만이 늘어나게 되죠. 예배는 드리지만 행복하지 않고 또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가족이 예수 믿고 더 좋아졌다, 더 따뜻해졌다, 더 밝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친구의 부모도 자녀가 교회 다닌 후에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비록 부모님들은 불교를 다니지만 말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게 아닐까요? 교회를 오늘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그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가정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죠. 그래서 좋은 집을 가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또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아서 더욱 일을 열심히 하고 움켜쥐고 성공하려고 애를 씁니다. 성공하면 다 행복해질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요. 그러나 그 기쁨은 일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풍요로워지는데 왜 사람들의 마음은 더 공허해져만 갈 걸까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 완전히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쉬기까지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즉 여러분, 세상엔 순간의 즐거움은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세상의 기쁨은 조건을 따라 흔들립니다. 돈이 없으면 때로는 무너지고, 건강이 흔들리면 무너지고, 또 사람이 떠나면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그 기쁨은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매를 맞고 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환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눈물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신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토요일 밤이 되면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내일 또 교회 가야 하네? 이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내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날이구나 하는 이러한 마음이십니까? 우리는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서로 다른 마음으로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도 내가 기뻐하였도다. 즉 이 말씀은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기뻤다, 큰 기쁨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드려야만 하는 의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친 영혼을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고 또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눈물을 흘리는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자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서는 자는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0: 사랑하는 헤우름의 식구들이여, 다시 한번 더 질문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행복하십니까? 혹시 신앙이 음모화되어 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처음 그 사랑이 식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사모함으로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된 기쁨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 의무감만 안고 생활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신앙생활을 통해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시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는 억지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배가 즐겁습니다. 신앙생활이 기쁨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감격이 모든 성도님들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효름교회 배주찬 부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85-5393 헤우름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의 네 번째 금요일 소망의 기도회 목포 만백성교회 신영경입니다. 기도는 내가 말로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 음성은 신비하고 놀라운 방식으로만 들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조용한 말씀 한 구절로, 또 때로는 마음속 깊은 깨달음으로 오고요. 어떤 때는 자연을 통해서, 또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듣지 못했을 뿐 어쩌면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말씀하고 계셨는지도 몰라요. 세상의 소음과 걱정, 그리고 내 생각이 너무 커서 그 음성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은요, 두려움으로 몰아가기보다 방향을 비추어줍니다. 정죄보다 회복으로 이끄시고요. 조급함보다 기다림 속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건 특별한 체험 이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조용히 두는 일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잠시 멀리하고 성경을 펼칠 때, 묵묵히 순종할 때, 그리고 눈물로 기도할 때 목자의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아뢰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이 귀한 자리가 되길 바라면서 5월 20일 소망의 기도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호남권역이 연합으로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오늘은 목포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세상 소리보다 하나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지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 지금 소망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061-284-9000으로 직접 전화 주시거나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691 우물정 069 하나로 문자 주시고요. 카카오톡 검색창에 목포 극동방송을 치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에 대화창에 기도사연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찬양으로 더 콜링 워십이 부르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함께 들으시면서 기도해 주실 목포 신일교회 이진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귀한 찬양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실 목사님 오셨습니다. 신일교회 이진구 목사님 나와주셨네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0: 네, 목사님 오늘은 특별히 호남권역 청취자분들이 지금 다 함께 듣고 계시니까요. 짧게.
1: 아, 그렇군요.
0: 네, 네. 축복의 인사 나눠주시죠.
1: 아, 네. 그 며칠 봄비도 아니고 여름비도 아닌 장마도 아닌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0: 네.
1: 비가 지나가고 나니까 오늘 아침이 너무 맑고 쾌청한 것 같아요.
0: 네, 네. 네.
1: 우리들의 기도 제목들도 다 그렇게 맑아지고 응답되고 깨끗하게 정리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오늘 시작하면서도 기도에 관해서 묵상해 봤는데요. 기도는 내 말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귀 기울여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라고 함께 나눴는데 사람들이 가끔 질문을 해요.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들어?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말씀을 통해서도 듣죠, 목사님?
1: 아, 그럼요. 말씀을 통해서 듣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또 감동을 하시고
0: 네.
1: 성경 읽으면서도 발견하고
0: 그렇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성경 읽으면서도 그리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도
1: 그렇죠.
0: 듣고 또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0: 가지 형태로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곤 하는데요.
1: 네.
0: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볼륨을 좀 줄여야 됩니다.
1: 네.
0: 네, 우리의 귀가 세상을 향해서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거기를 향해서 귀를 쫑긋 세우시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요. 여러분의 동참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 지금 들어오십시오. 유료 문자는 샵 0691 우물정 0691이고요. 무료 통로인 목포 극동방송 카카오톡으로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목소리로 기도 사연 주실 분들은 전화 061-284-9000번으로 전화하셔서 기도 사연을 공유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요일 순서 첫 번째 1060님께서 주신 문자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허락해 주신 소중한 새 생명으로 인해 감사와 기도를 드립니다. 첫째로 현재 겪고 있는 심한 입덧이 하루빨리 지나가서 몸과 마음이 평안해지도록 붙들어주시고요. 둘째로 뱃속의 아이가 엄마 아빠의 좋은 장점들만 쏙 빼닮아서 영육이 모두 강건하고 아름답게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저희 부부가 삶 속에서 늘 본이 되는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로 바로 서게 하소서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아, 정말 뱃속에 생명을 품고 기도하는 이 세 가지의 제목이 너무 예쁘네요.
1: 아, 그렇습니다.
0: 네.
1: 그렇죠. 아이를 주신 그 기쁨이 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고통은 너무 컸어요.
0: 네.
1: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영생의 선물을 얻잖아요.
0: 아멘.
1: 엄마 아버지가 많이 불편하시죠. 특별히 산모 이제 태중의 아이를 가진 임산부는 많이 힘드시죠.
0: 그렇죠. 네.
1: 그런데 이 날들이 나중이 되면 간증거리가 되고요.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 새로 태어날 생명과 가족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사연을 만들어 내게 될 겁니다.
0: 네, 네, 그렇습니다.
1: 예,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네.
1: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가정을 일구시는 하나님, 가정의 달 이 복된 5월에 1060님 가정에 귀한 생명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봐도 죄인 중에 죄인인 저희들이 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생명 창조에 동역할 수 있다는 이 축복이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0: 주님,
1: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태중의 아이 그 영광스러운 생명을 바라보면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정말 뱃속의 아이가 이런 엄마 아빠의 믿음과 영성을 닮아서 정말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그런 믿음 좋은 사무엘과 다윗과 같은 하나님 그런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지금 겪고 있는 이제 임산부의 입덧이 정말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빨리 속히 할 수만 있으면 정말로 오늘부터라도 입덧이 쉬 지나가도록 멈추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태어날 아이에게 벌써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좋은 부모가 돼야 될 것인데 좋은 본이 돼야 될 것인데 걱정하는 이 엄마 아빠의 이 귀한 마음 받으셔서 정말 하나님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보다도 아빠보다도 그 엄마 아빠의 믿음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거기에서 더 한층 진보하고 발전하는 주님. 믿음의 거장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위해서 쓰임받는 모든 사람에게 박수받는 그런 귀한 생명이 탄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을 주시고 가정의 달 5월 1060 가정에 이님의 가정에 더 큰 행복 더 복된 하나님의 영광이 쏟아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1060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평안하고 태중의 아이가 건강하고 함께 살아가는 남편 동역자가 늘 행복해하는 복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0: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네, 태중의 생명을 품고 계시는 1060님의 사연 함께 했는데요. 부디 정말 태아와 산모가 모두 건강하게 그런 건강한 출산이 꼭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사연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403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일터인 어린이집을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오직 사랑으로 하나 되는 행복한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올해 고3 수험생인 쌍둥이 자녀가 남은 기간 지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공부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합당한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결실 보게 하소서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일터와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고3 수험생 쌍둥이라고 하니까 정말 부담감이 크실 것 같지만 이제 목사님 한 180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네. 귀한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예, 오늘 소망의 기도의 첫 번째도 어린아이, 어린 생명을 위해서 기도했고 4033님은 요즘 정말 보석 같은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1: 그러네요.
0: 또 길러내는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과 함께 수고하신 선생님들 또 그리고 쌍둥이 자녀가 고3 수험생으로 네. 아름다운 사연을 올려주셔서 감사한데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들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와 어린아들이 태어나서 우는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져가는 이때에 하나님, 한때 왕성했던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양육되었던 어린이집이 쇠락하여 가는 이때에 하나님, 그 어린 아이들을 모아서 기도로 또 말씀으로 신앙으로 양육하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큰 은혜를 4033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어린이집 날개깃으로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큰 손과 팔로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엄마의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정말 끈끈한 부모님의 사랑 엄마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으로 양육하는 하나님 드러내놓고 십자가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사랑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 이 어린이집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나누어지는 그런 일터가 되게 하시고 어린이들의 양육터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4033님이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4033님에게 더 하나님의 온전하고 순전한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고3 수험생 쌍둥이 자녀들이 이제 1년의 절반 정도를 지내가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일생일대의 귀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학문 또 세상의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만 이 수험생들이 먼저는 하나님 경외함을 알게 하시고
1: 아멘.
0: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학교로 이 아이들의 장래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처음도 나중도 시작도 끝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고3 될 때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시험에도 수학능력시험 대학 진학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일정과 시간도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두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역사해 주셔서 선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올 수학능력시험에 이 고3 수험생 두 자녀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 요청을 하고 함께 기도하는 4033님에게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 결실 맺힐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그런 복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4033님의 귀한 사연 함께 나눴고요. 다음은 9728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암 치료제를 복용한 뒤로 심각한 수면 장애를

0: 겪고 있어서 눈물로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나름대로 운동도 하고 규칙적으로 노력해 보지만 두세 시간 만에 깨고 나면 다시 잠들지 못해서 머리가 지끈거리고 컨디션이 늘 엉망입니다. 잠을 못 자니까 암이 재발하지는 않을까 덜컥 겁도 납니다. 또 후종인대 골화증과 당뇨를 앓고 있는 남편 역시 밤새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쳐서 늘 지쳐 있습니다. 주님, 저희 부부에게 단잠의 복을 허락하셔서 영과 육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매일 밤 주님의 평안 안에서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치유의 손길을 어루만져 주소서라고 남겨주셨는데요.
1: 아유.
0: 네, 참 마음의 무거움도 크실 뿐더러 그 무거움 때문에 수면까지 장애를 앓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께도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희도 같은 마음으로 정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1: 짧은 사연을 보면 지금까지 잘 지탱하시고 이겨내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삶은 어차피 버티고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가 건강이 남편분도 지금 아내분도 함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요. 이럴 때를 위해서 서로 부부로 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시지 않았는가. 힘들지만 서로 힘들지만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 간절히 구하는 다른 위의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0: 그렇죠.
1: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선생님, 좋은 의료 혜택 길이 열릴 수 있고요. 예. 어떻든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0: 아멘,
1: 네.
0: 아멘.
1: 그래요. 9728님 힘내시고 우리 극동방송 소망의 가족들이 다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0: 아멘.
1: 힘내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듣고 계시지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주님, 9728님, 정말 사람에게,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답답함과 고통과 잠을 편히 이룰 수 없는 또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불같은 암에 대한 무서움, 병에 대한 두려움. 함께 사는 남편분은 병명도 희귀한 후종인대 골화증, 당뇨, 밤새 화장실을 출입을 하면서 잠을 설쳐서 이두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0: 주님.
1: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시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입니다.
0: 아멘.
1: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0: 주님.
1: 그래서 치료해 주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벌쩍벌쩍 뛴것 같은 은혜를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9728님, 하나님, 저녁에 편안하게 단잠을 주무실 수 있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시편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9728님에게 정말 숙면, 편안히 깊은 양질의 잠을 잘수 있는 수면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주님.
1: 남편분에게도 하나님, 밤 저녁 시간에 푹 자고 일어나는 화장실 출입을 하면서 잠을 설치고 몸이 피로해지지 않는,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는 좋은 양질의 수면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은 능하지 못할 힘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9728님과 배우자에게 불편함을 주고 질병을 주고 불면증을 가져다주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당장 사라질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밤에는 단잠을 자고 아침에는 건강하고 밝은 컨디션으로 눈을 뜨는 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은혜, 그런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9728님의 간절하고 간절한 사연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 방송되는 소망의 기도. 오늘은 호남권역 4개 지사가 함께 청취하고 있고요. 목포 극동방송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직접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전화 284-061-284-9000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인 샵 0691, 우물정 0691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목포 극동방송 카카오톡

카카오톡 대화창에 기도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브라운 워십이 부르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으로 쉬어가겠습니다.

0: 아멘. 귀한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바로 사연으로 가겠습니다. 0828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과정 속에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지치지 않는 새 힘을 더하셔서 모든 과정을 잘 마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소서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정말 무언가를 향해서 열심히 전진한다는 것은 참 멋진 일인 것 같아요. 목사님.
1: 아, 그러니까요. 네. 네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직업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잖아요.
0: 네네.
1: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또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게 또 감사한 거죠.
0: 그렇죠.
1: 네, 사회복지사 하셔서 사회복지사는 어떻든지 사회적인 약자이시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몸이, 마음이, 혹은 이렇든 저렇든 그런데 그런 분들의 도움.

0: 주시고 또 보좌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힘내시고 뭐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응원하겠습니다. 0828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네.
0: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고, 정말 자격 없는 우리들 때문에 세상이 살 맛이 나는 그런 우리 인생들이 되고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그런 사람 찾고 계시고 세상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1: 주님.
0: 그런 이때에 단비처럼 0828님의 마음에 귀한 마음 주셔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얻어서 취득을 해서 소외되고 누군가의 사랑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복음 전하겠다고 나선 이 귀한 마음, 이 귀한 시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시작이 또 과정이 지금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사오니 끝도 마무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열매 맺는 0828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건강도 주시고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주변의 가족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주셔서 우리 0828님이 정말 소정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기쁨으로 잘 취득을 하고 또 애초에 소원하고 또 기도하는 제목처럼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정말 0828님 때문에 기뻐서 춤을 추시는 그런 사회복지사 되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 총명은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네, 사회복지사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0828님의 사연 함께 했고요. 다음 사연은 약간 긴 사연 함께 하겠습니다. 260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샬롬, 아산병원에서 머리 정밀 MRI를 찍고 있는 남동생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른쪽 손가락이 변하고 냄새와 맛을 잘 느끼지 못하는 증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확한 원인을 발견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치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검사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로 함께 하시고 담당 의료진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필요한 진료와 치료가 잘 이루어지길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일을 통해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동생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세주로 영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함께 믿음 안에 하나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미리 감사하면서 찬양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0: 네.
1: 정말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사연 주셨는데
0: 네.
1: 기도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마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권위가 있고 평판이 좋은 아산병원에 사랑하는 남동생이 지금 정밀 검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원인도 이유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고 치료 방법을 알기 위해서 정밀 검사를 하고 있는데
1: 주님.
0: 중요한 것은 정밀 검사가 잘 돼야 아버지 초기 진료가 이제 방향이 결정이 될 것이고 처치하는 방법이 결정이 될 것인데 주여, 이 MRI 정밀 검사가 잘 하나도 점도 흠도 티도 없이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정밀한 검사가 되어서 그것을 판독하는 의사 선생님과 의료진들의 컨디션을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로 잘 진단하고 잘 처방해서 하나님 우리 남동생님이 정말로 하나님 냄새를 또 이런 저런 몸의 불편함이 다 해소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은 이런 몸의 육체적인 연약함을 통해서조차도 하나님 병원의 진료를 통해서조차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일까지도 남동생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는 이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께로 사랑하는 동생의 영혼을 견인해내고 끌어내고

0: 예수를 만나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 찬양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화가 변해서 복이 되고 동생 남동생의 건강의 연약함을 통해서 온 가족이 복음할 때는 온 가족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진료 과정을 통해서 정밀검사 과정을 통해서 또 앞으로 치료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2260님의 기도가 다 응답이 되고 이루어지는 가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남동생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사랑하는 남동생의 영육의 건강을 위해서 간절히 사연 기도 올려주신 260님의 사연 함께 했고요. 다음은 262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전파 선교사 정귀현 집사입니다. 은혜 가운데 막내 아들이 특전 부사관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특전 부사관에 지원하고 5월 28일 임관식에 초청됐습니다. 16주간의 힘든 훈련 가운데 중간중간 많은 훈련생들이 퇴교했지만 하나님의 지켜주심 아래 막내 아들이 임관이 됐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과 주님께 감사 기도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얼마나 든든하시고 또 기분이 좋으실까요?
0: 대견하시겠습니다.
1: 네.
0: 네. 예. 정말 축하드리고요. 우리 정기영 정귀현 집사님은 또 전파 선교사로 동역하고 네네. 계시는데 이런 사연을 함께 우리 방송 가족들과 나누게 돼서 더 기쁘네요.
1: 아멘.
0: 네. 우리 정귀현 집사님 가정에 이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요 더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귀현 집사님의 이 아름다운 사연, 너무 흡족한 사연, 은혜 가운데 막내 아들이 넉 달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고달프고 정말 강도 높은 특전 부사관 훈련 학교를 다 마치고 하나님 임관 받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중도에 탈락하고 포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했지만 하나님 막내 아들이 끝까지 과정을 잘 마치고 하나님의 영광 국가의 부름에 순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관식을 이어서 아버지 하나님 진짜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정말 국방 의무를 감당하는 현장에 설 것인데 하나님 좋은 지도자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하나님 부하들을 만나게 하셔서 아버지 막내 아들의 군생활이 행복한 군생활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영적으로 성숙되는 그런 군생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이 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많이 기도해 주신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부모들의 기도 사랑하는 자녀들 또 동역자들의 모든 기도 함께 기도했던 분들에게도 하나님 큰 은혜 주셔서 이 기쁨 더 다른 기쁨 더 좋은 기쁨 많이 나누는 복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막내 아들 축복하시고 정기현 집사님 가정을 더 복 주실 줄 믿사옵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오늘 또 함께 기도하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버렸는데요. 목사님 오늘 또 간절하게 마음 다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제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목사님은 목포신일교회 이진구 목사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오늘 또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유연, 진행의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 신영경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활동 중인 단원과 학부모님이 좋아하고 추천하는 찬양 선교사, 전남 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는 일일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찬양과 율동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5월 22일 금요일부터 24일 주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를 모시고 50주년 예수동의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는 주제로 열리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0-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로스로브는 5월 23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순천 금당 동부교회에서 도약이란 주제로 학교기도 모임 연합집회를 개최합니다. 크로스로브 대표 고은성 목사를 강사로 열리며 자세한 문의는 010-2064-4558번 4558번 김대승 간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천남로회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는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에 순천 천보교회에서 목회자 및 평신도 이단대책 예방세미나를 엽니다. 최근 주요 이단사이비의 동향과 대책이란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료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 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영중앙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선교합창단, 순천장로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천지역 기도하는 엄마들에서는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순천 덕흥교회에서 한국 MIP본부 강사인 김혜심 사모를 모시고 4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신청 대상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엄마들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3606번에 3101-3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아이를 위한 생태오감 환경놀이터를 엽니다. 꼬물꼬물 흙놀이, 식물이 주는 선물, 달콤톡톡, 딸기와 놀자 등 다양한 놀이로 함께하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북극동 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650-3800번 전남 동북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직장 동료를 전도한 이창우 청년의 간증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이창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꽃피어지고 구원하시는 그 생명이 회복되는 과정을 직접 함께하게 하신 것은 모든 전도하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함께 전도하시는 분들의 도움으로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직장에선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구별되기보단 비슷하게 살아가는 제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과 복음을 전했는데 저의 부족한 삶을 보고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까 걱정도 됐기에 오랫동안 미뤄왔었지만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말씀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도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보여주시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평소 종교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서 영접하는 것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예상과 달리 복음의 말씀 하나하나에 진지하게 반응하며 기쁘게 영접하는 동료의 모습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소중한 사람과 재회하는 듯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몇 해 전부터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는데 부모님께 갈 때마다 얘기하신다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이해하게 된 것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바로 내 옆에 있음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0: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전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채우시고 서툰 걸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염려와는 달리 어쩌면 상대는 이미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전도를 포기하지 말고 결단합시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직장 동료를 전도한 이창우 청년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의 주차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기했거든요. 솔직히 국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국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갈궜어 밭 갈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1분 찬송.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도하는 헬렌드론 인터내셔널 여수 웅천학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세상에 거두지 할 수
1: 없으니. 1분 찬송. 자연산 전복의 맛집. 믿음의 기업 남경전복에서 보내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우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지역 성취화를 위한 정오의 기도. 오늘은 꿈이 있는 교회 김영진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수 순천 광양 지역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영혼들을 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 되어 서로를 세우고 협력하여 복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지역 성시와 운동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역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가 넘쳐나게 하시며 섬김의 본을 보이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일터와 가정들마다 말씀과 기도에 의해 세워지게 하시고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다하여 지역 복음화에 가속력이 붙게 하시고 직장 내 신우회가 많이 생겨나서 믿지 않던 사람들이 직장에서 예수를 만나고 더 나아가서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일꾼이 되고 지역 복음의 역사가 더욱더 확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견고하고 견실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다음 세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들마다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교회로 몰려들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교회들마다 좋은 플랜과 유익한 프로그램들로 다음 세대들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역 경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역의 낙후와 전쟁으로 인해 경제가 많이 불안전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경제가 활발하게 하시고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과 협력하게 하시고 동북권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배출되어 새로운 아이디어로 경쟁력 있는 사업체들이 많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오순절 교단의 핵심 신앙인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지평을 지구적 기후위기와 사회적 공적 책임으로 전격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세대학교 영산신학연구소는 어제 경기도 군포 한세대에서 기후위기 시대와 오순절 공공신학을 주제로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국내외 학자들은 성령운동의 범위를 개인의 영성을 넘어 탄소중립 실천과 창조세계 전체의 치유로 넓히는 생태적 오중복음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기조발제에 나선 빅터리 말레이시아 성경신학교 총장은 아시아 오순절교회가 그동안 성장에 비해 공적 참여를 뒷받침할 신학적 체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외에서 유입된 왜곡된 정치신학이 교회를 오염시킬 우려가 크다며 미래 세대 지도자들에게 사회 분별력을 길러주는 성경론적 공공신학 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형건 영산신학연구원 학장 역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사역 전통을 언급하며 성령 충만의 열매는 사회적 책임 속에서 평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해외 오지 등 전세계 의료사각지대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실질적인 모바일 의료안전망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기감선교국은 지난 20일 경기도 양주 본부교회에서 한국의료재단 메디컬렉션과 협력회의를 열고 전세계 선교사들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국내 종합건강검진을 예약하고 결과를 관리할 수

0: 있는 글로벌 플랫폼 도입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선교국이 교단 선교사 데이터를 제공하면 플랫폼 기업인 메디컬렉션이 시스템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관련 비용 전액을 기부 형태로 부담하게 됩니다. 해외 82개국 현지 선교사들은 개별 발급되는 고유 코드를 활용해 언제든 국내 제휴 의료기관에 검진을 예약하고 모바일로 결과를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급격한 인공지능 기술 발전 속에서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가 오히려 존엄성을 파괴할 수 있으며 교회가 신본주의적 관점을 확립해 기술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기독교학술원은 어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신학적으로 본 AI 기회인가 위협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이승구 합동신대 석좌 교수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결합을 긍정하는 트랜스 휴머니즘의 확산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성경적 인간관과 정면 충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기술의 유용성은 수용하되 영적 차원을 훼손하는 발전은 명백히 거부하는 하나님 중심적 관점만이 인간의 생명과 참된 인간성을 보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안종배 연세대 교수는 AI 시대의 본질적 질문을 효율성이 아닌 윤리적 가치로 전환해야 한다며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공적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불신자나 교회를 주저하는 이웃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 공동체에 먼저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이끄는 미국 서부교회들의 급진적 환대 사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만나교회 미국 교회 탐방팀이 최근 방문한 애리조나주 크라이스트 처치 오브 더 밸리는 주말 잔디구장에 스포츠 중계 화면을 들고 바비큐를 구우며 비신자들이 교회 부지에서 관계를 먼저 맺도록 돕는 선소속 후신앙의 접점 사역을 펼쳐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라스베이거스 인근 센트럴 교회는 로비에 언제든 침례를 받을 수 있는 대형 침례탕을 상시 배치해 실패와 상처를 안고 찾아온 이들을 격식 없이 품는 급진적 환대에 매주 2만여 명이 출석하는 부흥을 이뤄냈습니다.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 이스트사이드 교회는 재정의 15%를 구제와 선교에 고정지출하며 지역사회 100만 끼 식사 프로젝트 등으로 환대를 구체적인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과거 고성과 소음, 공포감 조성으로 비판받던 거리 노방전도가 친근한 디자인과 문화적 접점을 활용한 소통의 언어로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20년 넘게 복음을 전해온 임요환 목사는 최근 한 유명 유튜버로부터 아기자기한 글씨체와 만화체 그림이 담긴 팻말을 선물 받은 후 청년들이 인증샷을 찍고 외국인들이 먼저 다가오는 등 현장 분위기가 호의적으로 급변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목사는 복음이 자칫 지옥에 대한 협박으로 비춰 다음 세대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도록 목소리를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다가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도학과 공공신학 전문가들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구호가 과거 전쟁 직후 시대적 위기 속에서 사용된 문구인 만큼 오늘날 공적 영역에서 신념을 전할 때는 무례와 정죄가 아닌 배려와 예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사랑의 언어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여수 순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순천 24도, 광양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정오 교계 뉴스 김용환입니다. FEBC.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남들보다 유달리 물고기를 잘 잡는 어부가 있었습니다. 다른 어부들이 빈 그물로 돌아올 때도 이 어부만큼은 배에 물고기를 가득 채우고 돌아와서 사람들은 낚시의 달인이라고 불렀고요. 명성이 점점 높아지며 여기저기서 배우려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부는 고기를 낚을 시간도 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가르쳤는데요. 그러자 한 사람이 가르침을 정립해 학문으로 만들면 어떻겠냐는

방법을 제안했고요. 어부는 낚시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었고 제자들이 점점 많아져 어느덧 낚시대학까지 생겼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직접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기보다는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 편하게 돈을 벌기 원했습니다. 어부 역시 매우 오랜 기간 바다에 직접 나가지 못했는데요. 은퇴한 어부는 마침내 바다로 나갔는데 그런데 이미 고기를 잡은 지 너무 오래되어서 모든 노하우를 잊고 말았습니다. 머리로만 낚시를 기억했던 어부는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플러 신학교의 성서 선교학 교수인 찰스 뱅 앵겐 박사님이 학생들에게 들려주는 예화를 들려드렸어요. 가장 좋은 선교 이론은 밖에 나가서 직접 전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말고 교회 안에서 배운 하나님 말씀을 세상 밖에서 실천하는 선교의 달인이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온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느꼈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다윗에게 가장 마음에 쓰였던 사람은 그의 부모였습니다. 그는 부모를 데리고 계속 피해 다닐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증조모였던 룻의 고향 모압으로 가서 부모를 모압 왕에게 맡기고자 했습니다. 그는 모압 왕에게 부모를 그곳에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는 그가 최근에 경험한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최근에 그가 경험했던 모든 일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가운데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 그분의 원하심과 뜻을 구한 것입니다. 이는 분명 이전의 믿음을 되찾은 모습이지만 실패를 통해 이제 모든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구해야 하는지를 체험적으로 확인한 후에 가진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과거의 실패가 자신에게 교훈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면에서 보통 그 상태에 계속 머물면서 이전의 실패를 반복합니다. 그에 반해 어떤 사람들은 실패를 통해 성숙해집니다. 그는 이전의 실패 가운데 절절히 깨달은 바를 따라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이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갚을 길 없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지금까지

0: 북방선교의 기수,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 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3: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김보령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의 작곡자 돈 모헨에게는 찬양에 얽힌 특별한 사연이 있는데요. 1984년 겨울, 그의 처형 가족이 여행을 다녀오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량은 크게 파손됐고 아이들은 차 밖으로 튕겨나갔고요. 9살 조카는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온 가정에 찾아온 이 비극적인 현실을 누구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죠. 조카를 잃은 가족에게 어떤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몰랐던 돈 모헨은 무작정 성경을 펼쳤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이었는데요. 내가 광야의 길을 내며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멜로디가 떠올랐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네, 절망의 한가운데서 탄생한 이 노래는 이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찬양이 됐다고 하는데요. 목사님,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또 깨닫게 되네요.
1: 잠언서에 보면은 길이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네. 뭐 우리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니. 그런데 이 길, 우리가 어떤 때는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잘못 들을 수도 있고,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올 자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올 수가 없다.
0: 아멘.
1: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 성경의 길이라고 보는데, 사실 자동차 운전하다가 길 잘못 들을 수도 있고 그럼 다시 나와서 제대로 된 길로 가야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잘못 들을 수가 있지. 그걸 다시 성경을 봐가지고 올바른 길로 가야 돼.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길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0: 네,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의 길로만 잘 따라가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함께한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SF 글로브 장경익 대표님을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흘러넘쳐 이제는 예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SF 글로브 장경익 대표님을 만나봅니다.
0: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SF 글로브 대표로 계시는 장경익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0: 먼저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2: 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천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경익 성도입니다. 반갑습니다.
3: 우리 정 사장님께서 예수 믿는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2: 네, 맞습니다.
3: 한평생 살아오다가 갑자기 전도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있는데 옛날에 살던 방식, 예수 믿고 살던 방식 좀 변했어요?
2: 뭐 큰 변화가 갑자기 온 건 아니고 서서히 변하고 있습니다.
3: 그러니까 그전에 왜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던가 생각도 해보게 되고, 네,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친구들도 예수 믿는 친구들이 생기게 되고.
2: 네, 네, 맞습니다.
3: 교회에 와보니까 어떻게 생각? 옛날에 교회 안 댕길 때하고, 네, 지금 댕길 때 내가 왜 여태 교회를 안 나갔나?
2: 제가 밖에서 보던 교회하고 제가 원천 안디옥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안에서 보던 분위기는 저의 생각에 차이가 많았는데요. 우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서로의 안부를 물어주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저를 이제는 교회에 정착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3: 그러면 저 장 대표께서는, 네, 뭐 뻔하게 교회 안 댕겼으니까 아마 어머님 아버님도 교회 안 댕기는 분이고.
2: 맞습니다.
3: 또 결혼을 해서, 네,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을 거고요.
2: 네, 네.
3: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을 거고.
2: 네.
3: 그럼 지금 이제 남편이 예수를 믿었다, 교회를, 네, 댕긴다. 아내가 이제 부담을 좀 느끼겠네요.
2: 실은 제가 그 앞전에 저희 신축 건물에 저기 목사님께서 직접 대방해 주셔서 신방 기도를 드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받으시면서 가족들이 마음이 문이 조금씩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좀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 전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 그러면 장 대표께서 전도를 해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2: 네, 네, 맞습니다.
3: 그 사람이 같은 동네 살죠?
2: 네, 맞습니다. 예.
3: 근데 예, 예. 어떻게 전도를 했어요?
2: 아, 제가 그 저기 법인 명의로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신축하는데 신축하려면 시공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공사 대표님이 정정현 장로님이셨습니다.
0: 네. 예. 그 시공사 대표님과의 인연을 통해서 그분의 전도로 또 안디옥 교회에 출석하시게 된 건가요?
2: 네, 맞습니다.
0: 네, 처음에 그러면 장로님으로부터, 네, 교회에 나가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으셨을 때, 네, 기분이 어떠셨어요?
2: 그때 당시는 좀 처음에는 마음에 확 안 닿았죠. 다 닿지는 않았었는데 좀 시간이 흐르면서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니까 그 저기 정정회 장로님께서 진정성 있는 말씀으로 또 정정회 장로님께서 믿음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도 느꼈고 그래서 이제는 아 제가 한번 나가보겠다.
3: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교회 댕기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네, 부인께서 좀 의아할 텐데 그걸, 네, 어떻게 지금 뭐 말을 하고 있어요?
2: 제가 이제는 장점이 좀 성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 하고자 하면은 좀 뭐 꾸준히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그 교회 나가겠다, 믿음 생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저기 서로가 그런 종교에 대해서 서로 뭐 그렇게 그전까지 뭐 종교를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렇게까지 이제

0: 뭐 서로 타치를 하지 않거든요, 서로가. 그래서 이제는 아, 그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다니게 됐고, 제가 이제는 집에서 식사할 때나 이제 둘이 같이 있을 때 이제 가끔 교회 분위기도 얘기하고 목사님 말씀도 드리고.
1: 그러세요? 네. 네. 그래도 뭐 집안에서 가족분들의 큰 반대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그런 감사하네요.
0: 예, 네. 예.
2: 그러면 저 제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네. 사업을 네. 역시 무슨 재료 헌금을 가지고 만드는 사업인데 네. 처음부터 그거 시작하셨어요?
0: 아니요, 저는 원래 토목을 전공해가지고요. 토목 졸업하고 취업을 나갔는데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찍 그만두고 이제 다른 일을 알아보다가 주변에 있는 지인이 이 섬유 관련 업이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그럼 그거에 대한 장점이 뭐냐 그러니까는 제가 하고 있는 업에 대한 장점이 일을 열심히 해서 배워서 소액으로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메리트를 보고 이제 그 일에 시작해서 회사에 입사해서 처음부터 배워서 이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죠.
2: 아니 그런데 이제 제가 그 회사를 가보니까 네. 천의 대표 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네, 네. 또 만드는 것도 어디서 어디까지 뭘 만들어요? 스카프 버텀, 넥타이.
0: 아 저는 스카프는 주가 아니고 부입니다. 주는 저기 지금 아나운서께서 장착하신 옷 있잖아요. 의류.
1: 네.
0: 그 원단, 저거에 대한 원단 완제품을 제가.
1: 아, 의류 원단을 예, 만드는 예, 사업을 예, 하시는군요. 예, 예, 네.
2: 그런데 지금 우리 남자들은 양복 해 입을 때, 뭐 네. 이태리 게 있고, 네. 독일 게 있고, 뭐 네. 국산 모직, 제일 모직 같은 게 있는데, 네. 그러면은 지금 사장님이 주로 관계하는 기지가 네. 예를 들어 면이로 한 건지, 실크로 한 건지 다 해요?
0: 네, 다 합니다.
2: 그럼 네. 제일 많이 대표적으로 많이 만드는 게 뭐예요?
0: 실크고요. 실크고 이제 면직물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프린트 쪽도 많이 하고요. 목사님께서 이제 안에 셔츠 있잖아요. 그 이제 선염 스트라이프라는데 면 선염 스트라이프 그런 셔츠감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 의류에 들어가는 이제는 뭐 이제 점퍼 단이라든지 뭐 그런 거.
2: 그래 지금 그럼 이제 그 업을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해외 진출하거나 더 크게 확대를 할 생각은 없어요?
0: 아 생각은 요 근래에 좀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내수 위주로 진행은 됐다면 이제 해외 사업을 하나 꾸려가지고 그 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좀 진행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1: 네. 섬유 관련 기업을 운영하시는 SF글로브 장경익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함께한 뒤에 계속해서 대표님의 간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섬유 관련 기업을 운영하시는 장경익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서 이제 교회를 다니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다고 들었어요.
1: 네,
0: 언제부터 그럼 출석하셨나요?
1: 작년 2월경.
0: 아, 그렇군요. 네. 이제 1년 한 6개월 정도
1: 네,
0: 됐군요. 네. 네. 처음에 이제 또 정정균 장로님의 네. 인도로
1: 네. 네,
0: 안디옥 교회에 가셨잖아요.
1: 네.
0: 그때 예배 드리고 또 목사님의 설교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도 궁금해요.
1: 그 사람은 항상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제는 제가 저는 이제 예배 시간에 맞춰서 가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보통은 이제 8시에서 9시 정도. 근데 이제 정정균 장로님께서 5시 한 10분 정도? 그 정도까지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목사님도 뵙고, 그 차담회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보자고 그러셔서.
0: 아,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1: 예,
0: 또 목사님과
1: 예,
0: 인사도
1: 예,
0: 나누고,
1: 예.
0: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예, 가지셨군요.
1: 예, 예. 네. 그게 이제 저한테는 첫인상이 되게 좋게 와닿았고,
0: 네.
1: 되게 목사님 뵀는데, 저는 목사님만 작년 2월서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목사님 뵈면서 많이 놀래고 있어요.
0: 아, 어떤 네. 부분에 그렇게 많은 감동을 받으세요?
1: 너무 많아가지고 뭐 맨 처음에 이제 목사님 뵀을 때 연세가 이제 92세라 그러셨는데 눈빛 보고 놀랬고요. 목사님 눈빛 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설교하실 때 목소리
0: 네.
1: 듣고 놀랐고요. 그냥 좀 빨아들이는 그런 아우라가 있으셔서 그냥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제가 뭐 정정균 장로님이 나오라고 권유하지 않아서도 제가 스스로 이제 안디옥으로 향했던 것 같아요.
0: 아,
1: 주일 아침.
0: 아, 점점 더 예배를 사모하시게 됐군요. 네.
2: 그런데 성탄절 때 침례 받는 모습을 내가 봤는데
1: 네.
2: 굉장히 심각하고 신중하고 거룩한 입장에서 침례를 받는데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1: 아, 하나님의 은혜로 침례를 받게 됐는데요. 믿음 가진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근데 맨 처음에는 침례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잘 큰 느낌이 없었는데, 물 속에 들어가는 순간, 뭔가 이렇게 제 자신이 있던 죄나 이런 때가 씻겨지고 벗겨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 기억을 아직까지도 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참 침례의 예식이 경건하고
1: 네.
2: 거룩하고
1: 네.
2: 참 죽음을 상징하면서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증표해주는 구원받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는데 참 그 사진도 가지고 있겠네요. 그때
1: 네네,
2: 찍은 사진이.
1: 네, 예,
2: 예. 예. 그래서 그걸 부인께서 보면은 뭐라고 그러실까?
1: 아, 그 집사람도 이제 세례받은 거 알고 있고요. 제가 사진도 보여줬고요.
0: 사모님께서 그 사진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1: 아, 이제는 진짜 그 교인이 됐구나.
0: 아,
1: 뭐 그런 얘기.
0: 네. 또 우리 사모님께서도 이제 대표님의 영향을 받아서 같이 또

0: 예배에도 함께 하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신다면 참 좋겠네요.
1: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랑 같이 평생을 같이 할그 동반자인데 제가 뭐 아닌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분명히 거기에 합류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0: 아멘.
1: 예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0: 네, 평소에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마음에 들어오는 말씀, 또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1: 저는 항상 기도드릴 때 하나님한테 사랑, 믿음, 겸손, 신뢰를 제 마음에 새겨달라고 하고 있고요. 그것도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데갈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나오는 매일 기뻐하라.
0: 쉬지
1: 쉬지
0: 말고
1: 말고
0: 기도하라.
1: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0: 아멘. 네. 그 말씀을 요즘
1: 네.
0: 늘 새기고
1: 그
0: 계시는군요.
1: 목사님께서 주일에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들을 그 유사 예를 들어서 많은 설교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들이 그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그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게 자연스럽게 새겨지는 것 같아요.
2: 그러면 이제 가족분들하고 저 점심 식사를 한다, 저녁 식사를 한다. 이제 식사기도 하기도 어정쩡하겠네요, 같이 집에서는.
1: 죄송한데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2: 그러게.
1: 예.
2: 그래도 그럴 때가 빨리 와야죠.
1: 예.
0: 또 사모님께서도 이제 교회를 다닌 뒤에 우리 대표님의 점점 더 이제 변화되는 모습들을 옆에서 보면서 또 마음에 또 많은 움직임과 감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1: 항상 뭐
0: 네.
1: 저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매사에. 그래서 제가 잘하면 그 시기가 당겨질 것이고 제가 잘 못하면 그 시기가 언제일지도 모를 것 같고 그런 생각으로 살.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섬유 관련 기업을 운영하시는 SF글로브 장경익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2: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여러 개가 있겠죠? 같은 종류의
1: 예,
2: 회사가.
1: 맞습니다.
2: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이걸 뚫고 더 성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줄수 있고 기쁨을 줄수 있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제품을 만들겠다. 계속 기도하고 연구해야 되겠죠?
1: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이거 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게 제가 이제 원단 소재 개발을 해서 그게 이제는 브랜드에 접목이 돼서 옷으로 만들어져서 판매가 잘 됐을 때, 아, 저 원단이, 저 옷의 저 원단이 내가 개발한 거. 그런 걸 보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0: 실제로 사람들이 착용한 모습을 볼때
1: 네.
0: 보람을 참 많이
1: 저희가
0: 느끼시겠어요.
1: 뭐 시장조사로 그 주말이면 백화점 같은 데도 이제는 나가고 그러는데 나가서 제가 개발한 소재들이 디피돼 있고 그러는 거 보면 그게 이제 판매로 이어져서 더잘 됐을 때는 많이 보람을 느끼죠. 네.
2: 아마 앞으로 좀 하나님께서 이제 장 대표님이 예수 믿고 장사도 내 장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장사다.
1: 아멘. 예.
2: 그래서 여기서 내가 십일조를 하나님한테 바치겠다. 그런데 이제 이게 크게 발전돼 가지고 너무 잘 돼서 나는 10%를 가지고 먹고 살고 90%를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준다. 그럴 때가 왔으면 좋겠죠.
1: 감사합니다. 아멘.
0: 네. 우리 또 대표님의 사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또 큰일을 이루시게 되기를 저희도 기도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1: 네,
0: 네.
1: 감사합니다.
2: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사업을 장 대표가 먼저 시작했나, 부인께서 먼저 시작했나?
1: 사업은 제가 1997년도에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98년도에 IMF가 오고 나서 뭐 부도하고 뭐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힘들 때 지금의 이제 SF 그때는 법인이 아니었는데 SF 오너랑 같이 합치게 됐어요. 그 중간에 이제는 아는 지인이 연결을 해줘서 그래서 이제는 그분은 이제는 투자를 하는 개념으로 합류하셨고 저는 이제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이제는 한 17년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 동업을.
1: 예예 예, 17년을 같이 했는데 2017년 6월에 저한테 회사를 물려받아라 인순계 받아라.

0: 해서 9월에 제가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1: 네, 또 그렇게 사업을 계속 이어오고 계시네요.
0: 네네. 네.
1: 사업을 하다 보면 참 네. 그렇게 어려움 또 우여곡절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업하면서 힘든 순간도 많이 겪으셨을 텐데 네. 어떠세요? 이렇게 주님을 믿고 나서 그런 어려움들을 또 믿음으로 극복하고 또 기도로 극복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0: 97년도면은 제가 이제 30대 초반이었어요.
1: 예.
0: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혈기왕성할 때다.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가 이제는 그때부터 지금 제가 원천안대교 교회를 나온 하나님이 다 역사하지 않으셨나.
1: 네.
0: 일찍 고난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아이가 넷인데, 아이 넷을 키우다 보니까 뭐 경제적이라든지 그 와이프가 이제 아이들을 보육하는 데 있어서 힘든 부분이라든지 그런 어려움이 되게 많았지만 그게 이제 긍정적인 사고로 버텨올 수 있었는데 이렇게 오면서 제가 그 저기 뜻하지 않게 땅을 매입해서 사업을 신축하게 되면서 정종윤 장로님 만나서 원천 안디옥교회에서 전도돼서 하나님을 뵙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런 걸 보고 제가 혼자서 있을 때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게 다 각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게 다 연결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아 이런 부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구나 그런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아,
1: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네, 네. 또 깨닫게 되셨군요.
2: 그런데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청취자들이 네. 장 대표가 어떤 사람인데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얘기를 지금 해놔. 이 회사 이름이 있어요?
0: 네. SF글로브 주식회사입니다.
1: 네.
2: 그러면 네. 옷도 만들어요?
0: 아, 옷은
2: 안 만들고
0: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2: 주로
0: 원단 완제품만 하고 있습니다.
2: 원단의 완제품.
0: 네, 원단 완제품 뭐 원단을 가공까지 끝마쳐서 바로 옷을 만들 수 있게 그 전까지 준비를 해서 저희가 브랜드에 납품을 하는 거죠.
1: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섬유 관련 기업 운영하시는 장경익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사연 도착했는데요. 같이 나누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목사님. 방송을 통해 전해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들 정말 은혜와 감동입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로 염려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시간들이 스쳐갔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저는 아직도 연약한 믿음 안에서 허덕이고 있네요. 만나고 싶은 사람 간증을 통해 또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 감사의 시간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제 안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이만 글을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
1: 귀한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채택된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함께 나누고픈 사연 있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찾아주시고요.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오늘 섬유 원단 기업 운영하시는 장경익 대표님과 함께 또 간증도 나누고 하나님과 또 교제하는 그 기쁨,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눴는데요. 또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누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0: 네, 그 제가 최근 하나님의 은혜로 건물을 신축하게 됐는데 그 공간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장소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제 가족이 구원을 위해서도 함께 기대해 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2: 그 기도 동지들이 많으니까 네. 앞으로 극동방송에서도 기도해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세요.
0: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장경익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2: 잘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1: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의 주차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기했거든요, 솔직히. 극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극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1분 찬송,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낮은 교회와 믿음의 기업 크로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함께했습니다.
1: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활동 중인 단원과 학부모님이 좋아하고 추천하는 찬양 선교사, 전남 동부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는 일일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찬양과 율동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5월 22일 금요일부터 24일 주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를 모시고 50주년 예수동의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는 주제로 열리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0-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로스로브는 5월 23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순천 금당 동부교회에서 도약이란 주제로 학교 기도 모임 연합집회를 개최합니다. 크로스로브 대표 고은성 목사를 강사로 열리며 자세한 문의는 010-2064번에 4558번, 4558번 김대승 간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천남로회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는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에 순천 천보교회에서 목회자 및 평신도 이단대책 예방 세미나를 엽니다. 최근 주요 이단사이비의 동향과 대책이란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료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영중앙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선교합창단, 순천장로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지역 기도하는 엄마들에서는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순천 덕흥교회에서 한국 MIP 본부 강사인 김혜심 사모를 모시고 4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신청 대상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엄마들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3606번에 3101-3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아이를 위한 생태오감 환경놀이터를 엽니다. 꼬물꼬물 흙놀이, 식물이 주는 선물, 달콤톡톡, 딸기와 놀자 등 다양한 놀이로 함께하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홀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아이고 극종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애가 내고 내가 니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국력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월 22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2시와 스냅과 진행자 승희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장미꽃이 만개하는 계절, 또 춥게

제가 이어지는 현장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묵상해보면 어떨까요? 장미는 그 향기와 빛깔로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죠. 하지만 동시에 가시를 품고 있는 꽃이 바로 장미입니다. 마치 우리 삶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기쁨과 아픔이 함께하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싸고 싸매어 주신다라는 사랑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함께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5월 장미꽃 축제의 화려함 속에서도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서 서로를 향한 따뜻한 사랑과 배려를 함께 다시 한번 떠올려보는 이 시간 되면 어떨까요? 비록 가시 같은 아픔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쁘게 보시고 또 바라봐 주시는 꽃이라는 사실, 예쁜 한 송이의 꽃이라는 사실 기억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첫 찬양은 이 찬양 어떠신가요?

네, 앞서 들으신 찬양은 러빔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리고 옹기장이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황무지가 장미꽃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송과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2시 왔습니까?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퀴즈 문제도 올려드리면서 함께하는 시간이죠. 오늘 퀴즈 문제 성경 퀴즈

0: 입니다. 지금 바로 올려드릴 텐데 많은 분들의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퀴즈 문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방석, 2번 방명록, 3번 방구석, 4번 방주. 다시 한번 문제와 보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방석, 2번 방명록, 3번 방구석, 4번 방주. 정답을 아시는 분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선물 협찬 소개합니다.
1: 2시에 왔습니까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기업들의 협찬 선물을 소개합니다. 여수를 대표하는 로컬 브랜드 여수 원조 딸기모찌 선옥시에서 딸기모찌를, 생활 속의 기쁨을 주기 위해 협찬으로 함께하는 애터미에서 세탁세제와 물티슈 한 박스, 화장품 세트, 국물 다시마 팩을, 건강한 아름다움에 대한 끝없는 생각과 도전으로 아름다움 그 이상의 가치를 선사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샵 975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네, 선물 협찬 추가로 더 있습니다. 도심 속의 오아시스, 광양시 광포로 오육에 위치한 스파렉스 찜질방 이용권, 건강한 휴식,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턴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턴 프리미엄 온열 체험 스톤 테라피 10만원 상품권을 준비하고 있고요. 주님의 은혜로 마음은 맑게, 리본 브러쉬 칫솔 선물로 상쾌하게, 세원 정밀에서 보내드리는 한번 쓰면 다시 찾게 되는 칫솔 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양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2시 왔습니까? 함께 듣고 계십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히스플랜의 너는 꽃이야, 그리고 땡스기빙 밴드의 샤론의 꽃 예수, 그리고 홍진표 홍지영의 음성으로 들꽃이야기 어린이 찬양까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들으신 것 하나의 주제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프닝 때 이어서 꽃과 관련된 이야기, 또 5월 22일부터 장미꽃 축제가 한창인 지역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꽃과 관련된 찬양들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샤론의 꽃이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모시고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 아름다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서 주님 앞에 한 송이의 꽃으로 또 이 시간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간에 또 들어오신 분들 계실 듯해서 퀴즈 문제 올려드릴 텐데요. 오늘 퀴즈 문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방석, 2번 방명록, 3번 방구석, 4번 방주. 다시 한번 문제 보기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신 아주 거대한 것이 있습니다. 아주 커다란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방석, 2번 방명록, 3번 방구석, 4번 방주. 정답을 아시는 분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들으신 곡은 이길승, 조수아의 음성으로 꽃피는 봄날에만, 그리고 김명식의 음성으로 꽃처럼 피어나리 찬양 듣고 오셨습니다. 자, 꽃과 관련된 찬양이 참 많네요. 찾아보다 보니까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꽃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장미꽃 피어가는 이 계절, 이 계절에 함께 어느 하루만큼은 특별함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퀴즈 문제 한번더 올려드릴까요? 오늘 퀴즈 문제에 이 이야기, 큰 홍수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홍수,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이 생존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죠. 아주 커다란 상자 모양의 형태를 갖고 있고요. 힌트? 뜰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 뭐,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교회를 다니고 계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우연히 돌리다가 들으시는 이 방송. 그런 분들도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도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또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모르니까요. 혹시 이 방송을 우연히 듣고 계신 분 계시다면 편하게 샵 9750번으로 정답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글자죠? 두 글자. 두 글자. 이것은 무엇일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또이 거대함, 큰 은혜의 그 상자 안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하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도 퀴즈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꽃과 관련된 찬송가로 또 찬양으로 엮어드리면서 2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이어갈 텐데 정답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서 들으신 곡은 한효선의 순종의 꽃이란 찬양으로도 함께 듣고 오셨는데요.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퀴즈 문제 정답, 네, 방주입니다. 방주. 네, 방주라고 올려주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서 오늘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제가 문자 남겨드리겠습니다. 문자 받으신 분들은 주소 송합 연락처 제가 문자 안내해드린 대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꽃처럼 예쁘게 피어난 하루 또 2시에 이렇게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또 찬송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음목의 시간. 음목의 시간 이 시간은 음목회 원로 목사님들의 설교로 함께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수 광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배용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1: 오직 예수님 천국 갑시다. 저는 여수 광림교회 원로 목사 배용주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10장 8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복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바벨론의 나라에 넘기셨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끌어내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있고 이것을 선지자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곧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시는 복을 오늘 본문에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복, 첫째는 흩어졌던 곳에서 살아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와를 의지하면 예수님 신앙을 변치 않게 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이 변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뜻은 다시는 애굽이나 앗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겠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끌려가고 앗수르로 끌려간 것은 이스라엘이 그들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지하던 나라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망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그들은 다짐하고 또한 각오했을 것입니다. 다시는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각오를 마음속에 가진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려 애굽에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자는 화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면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전화부터 들지 않아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는 것이 소중하다 그 말입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복, 두 번째는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물결을 치심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바닷물결을 치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도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고난에서 건져 주시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고난의 바다에는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들을 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애굽과 바벨론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고난의 바다에서 건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0편 7절에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병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0: 무장해제를 하듯 우리도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을 하나하나 다 벗어버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해결의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받는 복은 전에 번성했던 것 같이 번성함을 얻습니다. 오늘 보면 8절을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이니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잃어버린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을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할 땐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돌려 애굽을 의지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포로로 되었던 땅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마치 목동의 휘파람으로 흩어졌던 양들을 모으듯이 이스라엘을 고국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아서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둘째 아들은 자기 돈과 자기 능력을 의지하다가 결국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주염 열매로 연명을 하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벌리고 아들의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오늘도 그들의 생애 속에 같이 할 줄로 믿습니다.
1: 음목의 시간 지금까지 여수광림교회 원로목사님이신 배용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허구한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소 되겠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네 애가 내 애고 내가 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0: 그래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마라.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1: 그래요? 아 신청은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2: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 제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지금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순천남로회 장로연합회 회장 김철 장로님이 보내드리는 1분 찬송이었습니다.
1: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2: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최근에 TV를 봤는데 동남아시아 바다에서 연예인들이 수영, 스노우클링하는 방송을 봤어요. 이야, 정말 시원해 보이고 저도 물속으로 막 풍덩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물에서는 안전사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번 여름에도 조심해야죠. 만약 누군가 물에서 사고가 나면 막 온 힘을 다해 빠져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응급대원이 출동하면 그 사람 힘이 거의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린다고 해요. 예배 때 목사님께서 이런 예화 몇 번 설명하셨는데 사고 난 사람이 힘을 쓰면 오히려 잘못 빠져나오고 잘 못 빠져나오죠. 응급대원이 그때 들어가면 같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힘이 빠졌을 때 응급대원이 사고자를 끌어내면 비교적 손쉽게 함께 물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응급대원처럼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힘이 빠질 때까지 말이죠. 내 힘이 빠져야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내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힘을 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에서 사고 나면 온 힘을 다해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는 막 다 힘이 막 있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좀 힘 좀 빼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고수 중에 고수입니다. 우리 삶의 응급대장인 하나님의 의도를 잘 간파한 사람이죠. 자, 거기 있죠, 거기. 힘 좀 빼고요. 자, 우리 하나님 손 꽉 잡아보자고요. 김정선입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손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힘 빼고 힘을 좀 빼고 그다음에 주님은 손을 쫙 잡고 일어서면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운동할 때 보면은 힘 빼라고 하잖아요. 근데 초보 때그힘 빼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잘안 돼요. 인생의 초보도 그렇죠. 처음부터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힘이 좀 빠져야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는데 힘좀 빼려면 여러 뭐 어떤 시행착오도 좀 겪고 경험을 좀 해야겠죠. 자,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9826번님, 저도 힘을 빼야겠어요, 피디님. 그러게요. 힘 빼는 뭐 약, 뭐힘 빼는 기술,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운동할 때나 인생의 지혜, 뭐 이런 거, 힘 빼는 지혜. 아, 이거는 쉽게 안 되고, 막 경험이 쌓이고, 시행착오도 겪고, 깨닫고, 그래야 좀 힘이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5월 22일. 어디서 이 방송 듣고 계세요? 샵 1069. 우물정 1069. 짧은 거 50원, 긴거 100원. 서울국통방송 수신문자. 전국 어디서나 이 시간대는 이 문자로 여러분께서 저랑 소통할 수 있고 신청곡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 다 어떻게 업로드 하셨죠? 지금 다 이렇게 다운로드 하셨죠? 핸드폰에 지금 다돼 있죠, 여러분? 극동방송이라고 어플 스토어에 이렇게 검색만 하면 돼요. 들어가면 라디오처럼 들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조금 예, 더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하시면 글도 무료로 남길 수 있어요. 자, 전남 광양 날씨가 청명하고 좋습니다. 오늘도 방송 잘 듣고 있고 아들이 5년 방학생, 지금 대학생 4학년, 지금도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고 빨리 하나님 만나서 교회 나가기를. 아, 그렇구나. 5년 방학생 방학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열심히 기도하면서 극동방송도 좀 아들에게 살짝 좀 들려주시고 작전을 잘 짜서 저한테 한번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이천 많이 덥다고요. 6235번님. 그러게요. 우리 이제 막 물놀이 생각나는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응급구조사 주님 아멘. 4496번님. 화성 마도 출첵. 일터에서 또 수원 함께하고 계시고 의정부 또 최영성님 반갑습니다. 인천 익산 양평 오고 계십니다. 청주 본부가 생겨가지고 너무 좋다고 청주에서 듣고 있다고 그쵸? 이제 충청북도에서도 극동방송이 들립니다. 잘. 그 전에 이제 대전극동방송 통해서 조금 들렸는데 지금은 더잘 들리죠. 청주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한다고. 전주 예수병원에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9248번님. 힘 빼기도 힘들고 살 빼기도 힘드네. 4564번님. 그러게 뭐 빼는 거 힘드네, 참 진짜. 아.

주님께 맡기면 힘이 빠집니다. 5879번님. 부천 집에서 듣고 계시고, 광명에서, 은혜로운 시간 눈물도 있고 웃음도 같이 하는 프로그램. 우리 손주도 방학인데 마음이 아프다고. 광주에서 4940번님. 자, 서울 은평구. 이렇게 또. 그러게요. 저도 오늘 오프닝 쓰면서 2299번님, 저도 이 말씀 생각났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힘을 뺀다니까 이 말씀 생각난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알게 되는 그런 일이죠. 자,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쉐키나 찬양단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찬송가 357장 밝은 버전으로 전해드렸어요. 아침부터 병원 진료와 검사 결과 보고 이제 갑니다. 검사 결과 스텐트 받기 위해서 재검 필요하다고 하는데, 기도를 요청하시면서 또 열심히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파주에 계시는 0632번님, 그렇죠? 힘내십시오.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좋은 길, 선한 길 인도하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부산에서 8432번님 감사합니다. 앱으로 듣고 계셨고 오늘 처음으로 오셨어요. 와, 우리 영원한 천사 전영천 목사님도 듣고 계시네요. 방학 없는 청취자인데요.

PD님과 전화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듣고 있다고. 야, 7606번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하면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 9950번님. 감사해요. 속내 사랑의 교회 맞나요? 특세. 여러 강사님 말씀과 간증으로 은혜 많이 받았다고. 8670번님. 네. 자, 서천에서도 듣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자, 오늘 5월 22일인데요. 가정의 달 5월. 어제가 이제 부부의 날이어 가지고 제가 또 우리 찬양사였죠. 정자리 집사님 가정과 함께 라디오 예배도 했는데 새끼라에서 보면은 가족 전도가 참 많잖아요. 가족에 대한 그 전도 요청. 가족 전도 제가 이제 삼자 통화할 때마다 늘 빠지지 않는 게 사랑해라는 말이에요. 사랑해. 정말 사랑한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 인수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우리가 엄마 아빠에게 또 자녀에게도 사랑해. 자, 새끼라 가족 전도 때이 사랑해라는 말이 빠지지 않는데요. 그 새끼라 가족 전도 영상이 또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영상 혹시 받고 싶으신 분 지금 샵 1069번으로 영상이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에게 자동적으로 유튜브 링크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스튜디오 안에서 제가 이제 진행하는 모습도 좀 나오고요. 그다음에 우리 가족끼리 서로 사랑해, 사랑해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 고백하는 이 가족 전도 영상 여러분께서 보고 싶으신 분, 특별히 이제 새끼라가 전국 방송이 되고 나서 서울 경기권에 있으신 분들은 아마 봤을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못 봤어요. 자, 가족 전도 새끼라 사랑해 영상. 여러분께서 지금 보길 원하시는 분들 영상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유튜브 링크 받게 돼 있는데 그걸 복사해서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다 보여주세요.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가족 전도뿐만 아니라 동료나 어떤 지인 전도 대상자에게 이 영상 다 보여주십시오. 마음 열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영상 두 글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자동적으로 새끼라 가족 전도 사랑의 고백하는 그 영상을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78번님 경서구 가곡초등학교 6학년 진주은 오늘 생일이라고. 와, 41에 얻은 딸이에요. 좋은 친구 보내주셔서 슬프고 아플 때 위로가 많이 됐다고요. 아, 제가 유방암으로 올해 5년 차인데 이때까지 지켜주시고 행복한 생일 보내게 됐다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 7378번님을 축복하고 우리 주은이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이제 이곡 한번 나누고 싶어요.

0: 생일 축하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은이뿐만 아니라 5월 22일 이번 주에 생일이 있으셨던 분 진심으로 새끼라에서 여러분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자, 3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영상이라고 많이 문자를 주고 계시네요. 샵 1069 수신 문자에 서울 수신 문자로 보내셔야 됩니다. 샵 1069번으로 영상 두 글자 보내주시면 새끼라 가족전도 영상, 사랑 고백하는 그 감동적인 영상이 여러분에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영상을 여러분 가족에게 꼭좀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에게도 꼭좀 전달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0163번님의 아들도 생일이었네요.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이름도 한번 보내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은데. 자, 이 시간에 우리 또 가족전도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에 며느리가 시부모님 전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시어머니 전화번호하고 성함이 있거든요. 시어머니에게 제가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용감한 며느리. 자, 우리 시어머니에게.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임님 되시나요?
1: 네네.
0: 저는 극동방송의 그 새깨라라는 프로그램의 김인수 PD라고 해요.
1: 네.
0: 지금 혹시 통화 괜찮으세요?
1: 네네.
0: 지금 혹시 남편분하고 같이 계시나요?
1: 예.
0: 옆에 계세요?
1: 예.
0: 아, 그렇구나. 우리 며느리 서은희, 며느리. 우리
1: 예.
0: 서은희 씨가 우리 극동방송 애청자인데요.
1: 예.
0: 극동방송에다가 우리 시부모님 사연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물 당첨돼가지고 선물 좀 드리려고 전화했어요.
1: 뭔 사연인지 궁금한데.
0: 뭔 사연이니까. 그러니까 혹시 극동방송 아세요?
1: 알죠.
0: 어떻게 아세요?
1: 지극대 방송.
0: 어떻게 아세요?
1: 아유, 한 번씩 TV도 보고 그래요, 제가.
0: 저희 라디오인데.
1: 아, 라디오예요?
0: 저
1: 아니요.
0: 라디오.
1: 아, 방송이니까 라디오네.
0: 라디오.
1: 아,
0: 라디오 혹시 들어보셨어요?
1: 라디오는 안
0: 안
1: 들어봤어요.
0: 들어봤어요. 그렇구나.
1: TV는 봤어, 내가.
0: TV는 봤는데, 혹시 지금 계시는 곳이 어디세요? 어느 지역이세요?
1: 전라남도 광양입니다.
0: 광양.
1: 예.
0: 광양이시구나. 예. 어머님,
1: 예.
0: 혹시 교회 다녀보셨어요, 그러면?
1: 그럼요.
0: 언제요?
1: 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요.
0: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요?
1: 우리 아저씨도 다니고, 우리
0: 안,
1: 아저씨 군대에서
0: 군대에서
1: 다녔다더라고.
0: 다녔고, 근데 지금 현재는 두 분은 안 다니고 계시고,
1: 지금은
0: 지금은 좀,
1: 그래.
0: 지금은
1: 조금
0: 잠깐,
1: 상처를 좀 받아서 안 가.
0: 상처를 받아서 누가, 본인이 아니면 남편분이요?
1: 내가.
0: 아, 우리 어머님이 상처를 좀 받으셨어요? 사람한테,
1: 사람한테.
0: 사람한테, 아, 그래.
1: 남편도 그렇고.
0: 남편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안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 앞집 사람한테.
0: 앞집
1: 별로.
0: 사람한테,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한테 그렇게 받으면 그게 더,

0: 아프더라고요, 진짜.
1: 아니, 아프니까 피하게 되더라고.
0: 괜히 맞아, 맞아. 아프니까. 그래서 지금 안 다닌 지 얼마나 되셨어요?
1: 안 다닌 지한 3년
0: 3년
1: 됐어요.
0: 됐어요. 아,
1: 네.
0: 그래도 막 30년 되고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네요. 다행이다, 그래도.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전화를 선물 때문에 드렸는데 일단은 선물 한번 골라보세요. 제가 불러볼 테니까. 남편도 옆에 지금 듣고 계시죠?
1: 응답이 저쪽으로 갔네.
0: 남편도 좀 이쪽으로 좀 오라고 하세요.
1: 다시 이쪽으로
0: 이쪽으로
1: 와보세요.
0: 와가지고 스피커폰으로 바꿔도 돼요. 스피커폰으로.
1: 지금 폰으로 바꾸고
0: 스피커폰.
1: 있어요.
0: 바꿀 줄 아세요?
1: 선물을 보러 해요. 그쪽 가서.
0: 자, 우리 아버님.
1: 예.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극동방송의 김인수라고 합니다.
1: 아, 예.
0: 예쁜 며느리가 우리 부모님 사연 줘가지고 당첨돼서 선물 드리려고 전화 걸었어요.
1: 아이고, 고맙습니다.
0: 예. 제가 선물 불러볼 테니까 두 분이서 하나씩 골라보세요.
1: 아, 하나씩 주는 거예요?
0: 하나씩, 하나씩. 두 개. 자, 갑니다.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섬 김치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그 다음에 연어로만에서 연어패 세트. 매화연에서 약과 세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세트.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그 다음에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어떤 거 드릴까요? 하나씩 고른다면.
1: 저는
0: 견과, 오케이. 아버님은 견과, 어머님은 유산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전화를 제가 걸었는데, 그 사연 내용이 우리 며느리가 우리 시부모님 너무 사랑하고 있고, 사랑하는 마음 플러스 또 예수님을 다시 믿고 교회를 갔으면 하는 그 사연을 보냈어요.
1: 그래, 우리 착한 며느리.
0: 착한 며느리죠? 직접 한번 목소리로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며느리 나오세요, 며느리.
2: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가요. 고마워.
0: 자, 우리 며느리 맞죠? 며느리 목소리. 예. 자, 아버님, 어머님. 그, 지금 라디오 생방송이에요. 라디오 생방송. 라디오 생방송 중에 지금 이렇게 옆에서 며느리가 지금 듣고 있었어요.
1: 아, 그랬구나.
0: 전국 생방송. 아버님, 어머님 목소리가 지금 전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1: 영광입니다, 영광.
0: 영광입니까? 그래요. 자, 우리 며느리가 금방 짧고 굵게 하고 싶은 얘기 했잖아요. 오늘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지금 부르고 계세요. 아까 그 아픔이 좀 있었지만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를, 우리 아버님을 1대1로 오늘 만나고 싶어 하시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화를 걸었어요.
1: 고맙습니다.
0: 자, 우리 서은이님, 서은이님은 어디서 하세요?
2: 저는 목포에서
0: 아,
2: 살고
0: 목포에
2: 있습니다.
0: 계세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 조금 더 길게 해도 되니까 한번, 진심을 담아가지고 한번 할래요? 자, 아버님, 어머님, 며느리 얘기 들어보세요. 멀리 가지 마시고 이렇게 목소리가 멀어져요. 가까이, 전화기 가까이. 자, 우리 서은이님, 며느리 우리 아버님, 어머님한테 한번 얘기 한번 하세요. 자,
2: 아버지,
0: 얘기하십시오.
2: 어머니, 제가 멀리 있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애쓴 마음으로 잘 섬겨드리지도 못하는데, 항상 예뻐해 주셔서 감사해요.
1: 아니요, 잘하고 있어요.
2: 그리고, 제가 만난 예수님을 아버지 어머니도 꼭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힘드시더라도 기존에 가셨던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라도 매주 일좀 나가셔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찬양도 같이 부르고 하시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믿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님 항상 매년 추도회 드릴 때마다 정말 말씀이 너무 전해주신 말씀이 너무 좋은데

0: 그 말씀대로 정말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가문으로 가정으로 헤어졌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 그래.
2: 야, 어머님.
1: 네.
2: 며느리가 아주 그냥 찐이네요, 찐. 응?
1: 네, 우리 며느리 착하고.
2: 그러니까.
1: 곱고 그래요.
2: 진짜 귀한 며느리가 들어왔네요.
1: 맞아요.
2: 와, 우리 두 분 정말 너무 축복이고, 우리 아들도 횡재네요, 아들도. 응?
1: 네.
2: 아버님. 네. 며느리 얘기 들으니까 어떠세요?
3: 응? 제가 그동안 이렇게 우리 며느리 생각은 알고 있었지만.
2: 네.
3: 필터를 못하고
2: 네.
3: 타일필 누르다 보니까 벌써 한 2, 3년
2: 네.
3: 그게 돈을 못 나갔어요. 이번에 좀 각성해서
2: 네.
3: 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1: 네.
2: 이 시간에 저 따라서 1분 정도 소요되는 기도가 있어요.
1: 네.
2: 저 따라서 한번 할까요 기도?
1: 네.
2: 저 따라서 아버님도요?
3: 네.
2: 좋으신 하나님,
3: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1: 저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2: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2: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우,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선택하셨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 손 뻗고 계시니까 이번에 딱 결단하셔가지고요.
3: 네.
2: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1: 네.
2: 내일 모레부터 이제 나가는 거예요. 내일 모레부터 네. 나가는데 전에 다녔던 교회로 나가셔도 좋고 아니면 저희가 광양에 건강한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한 두세 군데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가셔도 돼요.
1: 네.
2: 그러면 저희가 소개를 해 드릴게요.
1: 네.
2: 이번 주에 나가는 겁니다.
1: 네.
2: 손가락 약속. 약속했죠?
1: 네.
2: 아유, 감사합니다. 와, 진짜 귀한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렇게 전달이 돼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 마지막으로 우리 가장 좋아하는 찬양, 어떤 찬양 우리 부르면서 끝낼까요? 예?
1: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을
2: 좋아하시는구나, 어머님이.
1: 네.
2: 왜 이 찬송 좋아하세요?
1: 뜻이 깊어서?
2: 응. 어떤 뜻이 깊어서요?
1: 응?
2: 어떤 뜻이?
1: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2: 그렇죠.
1: 항상 마음은 있어요.
2: 항상 마음은 있는데 그게 몸이 움직여지는 게 그게 참 안 되죠.
1: 네.
2: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사인 강력한 사인 주실 때 그때 이제 딱 움직이셔야 돼요.
1: 네.
2: 알겠죠? 자, 이번 주부터 이제 이렇게 나가시고 극동 방송도 한번 이제 들어보세요, 한번.
1: 예.
2: 극동 방송 우리 며느리가 알려 드릴 테니까 이제 극동 방송 들으면서 말씀도 듣고 찬양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1: 네.
2: 우리 나현종 아버님, 김영임 어머님 늘 건강하시고 좋은 소식 교회에 다닙니다. 열심히 다닙니다. 잘 다녀요. 이런 소식 제가 기다릴게요.
1: 네.
2: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우리 며느리 서은이님 감사해요.
4: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이 워십에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가 전해드렸습니다. 3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 새끼라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가족 영상 새끼라 사랑 고백하는 영상 여러분께 뿌리고 있습니다. 샵 1069번으로 영상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자동적으로 유튜브 링크 여러분에게 가고 있습니다. 사랑 고백할 수 있는 분들에게 이 영상 마구마구 뿌려주십시오. 특별히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방금에 아까 그 며느리와 부모님의 통화 들으면서 많은 분들도 감동받으시고 어제 저녁에 장인 장모님 길이라 울산 처가에 갔는데 처남께서 하시는 얘기가 내년부터 제사 차림하지 않고 추도 예배 드리고 싶다고 하시는데 할렐루야 감사가 나왔습니다. 형님은 울산에서 개인 택시 운행하고 계시면서 극동 방송 열렬 팬이 되어 있어요.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이 믿음의 가정 가문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며느리의 시부모님 사랑이 느껴져서 같이 울었다고요. 0517번님, 8533번님, 믿음의 명문과 집안 되시길 기도한다고. 며느리 너무 예쁘네요. 눈물 납니다.

0: 울컥한다고 9250번님도요. 자, 이 시간에 또 전도 요청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 같은 친구. 친구가 또 친구를 전도하고 싶다고. 자,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이동규님이네요. 이동규님. 신호 갑니다. 친구 요청자는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정말 가족과 같은 그런 친구 사이라고 하시는데. 자, 신호가 가고 있습니다.
1: 네,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규님 되시죠?
1: 네네.
0: 저는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아, 네.
0: 예, 지금 통화 잠깐 괜찮으세요?
1: 네네.
0: 이정욱 친구
1: 예.
0: 아시죠?
1: 예.
0: 친구가 저 방송하고 있는데
1: 네.
0: 이동규님 사연을 보냈어요.
1: 무슨 말이죠?
0: 예?
1: 무슨 말이지요?
0: 아, 그러니까
1: 사연을 보냈다고.
0: 친구가 우리 이정욱 씨가 이동규님
1: 네.
0: 사연을 저희 방송국으로 보내셔서 그
1: 네네.
0: 사연 당첨돼가지고 선물 드리려고 전화했어요.
1: 아, 네.
0: 예.
1: 예.
0: 지금 우리 이정욱 씨가 좀 얘기해 놓지 않았나요? 방송국에서 전화 갈 거라고?
1: 아니에요. 그냥 극동방송에서 전화 할 거니까 끊어. 아, 전화를 받으라고. 나 바쁘니까 끊으라고.
0: 그러니까 극동방송에서 전화 갈 거라고. 받아.
1: 에에에에에.
0: 하고 그냥 다 끊었어요?
1: 아니, 그냥 그 말도 안 하고 그냥
0: 말도 안 하고.
1: 방송국에 전화 갈 거니까.
0: 예.
1: 예, 전화 받으라고.
0: 완전 화끈한데? 어딥니까? 어느 지역이에요? 예?
1: 아, 저 지금 경남 창원입니다.
0: 창원.
1: 네네.
0: 야, 극동방송에서 전화 한번 받아! 하고 그냥 팍 끊었어요? 야,
1: 예.
0: 아무튼, 예, 잘 받으셨어요. 지금 뭐 하시다가 전화 받으셨습니까? 창원에서.
1: 아니, 지금 저 창원에서, 아이고, 지금 전화 받은 데는 경주고요.
0: 아, 지금은 경주. 예.
1: 애들이랑 그 오늘 놀러 왔다가.
0: 아.
1: 네네.
0: 야, 또 경주 좋은 곳 가셨구나. 이제
1: 아, 네.
0: 극동방송 어떤 곳인 줄 아세요?
1: 아, 네, 알죠. 그 기독교 방송.
0: 그렇군요. 오.
1: 네네.
0: 이정욱 씨하고는 어떤 친구세요?
1: 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0: 예.
1: 네, 친구.
0: 친구.
1: 네네.
0: 혹시 교회 친구는 아니에요?
1: 아,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나서
0: 예.
1: 그 뭐고 이정욱이가 자기 다니는 교회 가보자고 해서.
0: 예.
1: 네, 그래서 교회를 처음 갔죠.
0: 그때
1: 그때는.
0: 갔었어요. 그래서 좀
1: 네네네.
0: 다니다가
1: 아니, 그 뭐,
0: 지금은 안
1: 네, 한
0: 다니고.
1: 20, 예, 한 20, 30대 바짝 다니다가,
0: 바짝 다니다가 지금은 안 다니고 있고.
1: 예, 지금은 잠깐 휴식기,
0: 휴식기.
1: 예, 뭐 잠재기, 막 그런
0: 잠재기.
1: 분위기.
0: 상당히 길어요, 지금 잠재기 휴식기가. 예. 우리 이정욱 씨는
1: 네.
0: 계속 교회를 잘 휴식기 없이 다니는 것 같아요. 극동방송도 듣고.
1: 예, 그쵸.
0: 예.
1: 이정욱이는 그 울타리 자체가,
0: 예.
1: 예, 그 안에 있는 울타리고,
0: 아.
1: 예, 저는 이제 야생 울타리죠.
0: 야생이구나. 울타리가 없구나.
1: 예.
0: 좀 울타리를 좀 쳐드려야 될것 같은데.
1: 아, 뭐 충분히 울타리 있습니다.
0: 자, 이렇게 사연 당첨돼가지고 선물 드리니까, 자, 선물 제가
1: 네네.
0: 불러볼 테니까요. 여기서 선물 하나 골라보십시오.
1: 네.
0: 자,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유산균, 김과 부각 세트,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 그 다음에 약과, 커피, 견과,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어요.
1: 와, 주얼리는 어떤 건데요?
0: 주얼리 이제
1: 주얼리.
0: 뭐 주얼리 이렇게 그 쿠폰으로 드리면 이렇게
1: 네.
0: 뭐 귀걸이나 이런 걸로 목걸이나 뭐 이렇게
1: 예. 네.
0: 교환하는 거예요.
1: 아, 주얼리 좋아? 아,
0: 주얼리 좋아? 옆에 안에 있어요?
1: 와이프. 예, 네, 와이프.
0: 오, 예.
1: 예, 네, 그래서 이왕이면,
0: 예.
1: 와이프 원하는 거.
0: 예.
1: 예. 네.
0: 주얼리로?
1: 예, 네, 그러면 주얼리로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주얼리로 하고 그러면은
1: 네.
0: 안에 주시고 본인은 또
1: 네.
0: 뭐? 본인은 또 어떤 거요? 아까 거기서 또
1: 아,
0: 그런다면
1: 아까 그 뒤쪽에 뭐 있던데.
0: 저는 이동규님 드리고 싶거든요. 꼭 드리고 싶거든요.
1: 아.
0: 뒤쪽에 레모나,
1: 네.
0: 화장품, 캡슐 세제, 주얼리, 견과, 커피, 약과, 연어, 김치, 김부각, 유산균, 소곱창 전골 이렇게 있었어요. 끝에서부터.
1: 그리고 화장품 하겠습니다.
0: 화장품.
1: 예, 그 남자 거 맞지야?
0: 남자도 써도 되죠. 그렇죠. 뭐
1: 예,
0: 미용비용도
1: 어린이네 거
0: 있고.
1: 아니면 됩니다.
0: 아, 그렇습니다. 자, 화장품
1: 네네.
0: 보내드릴게요. 자,
1: 아,
0: 이게 사실은.

0: 우리 이정욱
1: 네.
0: 친구가 옆에
1: 예.
0: 연결이 돼 있었는데,
1: 아.
0: 아, 지금 전화가 끊어졌어요. 전화를 끊고 지금 도망간 건지. 네.
1: 아,
0: 옆에 지금 이정욱 씨가 있었는데,
1: 네네, 네네,
0: 이정욱 씨의 사연 내용은 우리 이동균 친구가
1: 네,
0: 다시 예수님 믿고 꼭 같이 교회 다니자. 이런
1: 아,
0: 사연이었습니다. 이런 사연으로

0: 정욱 씨한테. 덕분에 지금 방송 이정욱. 탔는데. 예. 네. 이정욱.
1: 아, 이정욱. 아, 사랑하는 친구 이정욱아. 고맙다. 덕분에 내, 평생 처음으로 방송이란 그러면서 오네. 아, 안 그래도 맨날 만날 때마다, 같이 가자고, 같이 가자고 얘기해줘서 너무 고맙고.
0: 예.
1: 조금만 기다려봐. 내 좀 이게 잠재기 휴식기 좀 끝나면 조만간인 것 같다.
0: 네네네. 네네.
1: 같이, 같이 가서, 점심 먹자, 교회에서. 네.
0: 아유, 그래요.
1: 고맙다. 고맙고 사랑한다, 이 친구야.
0: 와우, 좋습니다. 좋습니다. 교회 밥 맛있잖아요. 그쵸?
1: 아, 그쵸, 네? 그쵸.
0: 예?
1: 네, 맞습니다.
0: 지금 휴식기가 좀 너무 길어요, 근데. 휴식기가 너무 길어서. 오늘 이제 친구 때문에 이렇게 친구 덕분으로 이렇게 전국 방송 타는데
1: 네.
0: 저희 방송은 이제 막 하나님께서 옆에서 이렇게 탁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방송이거든요. 그분이 오늘 딱 찜하신 거예요 오늘.
1: 아.
0: 이동규님 찜하셨어요. 지금 네. 다시 부르고 계시니까
1: 네.
0: 이정욱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다시 교회 다니시면서 예수님 믿고 친구랑 마음속에 그 평안과 행복 가운데 사셨으면 좋겠어요.
1: 네, 아무튼 고맙습니다.
0: 예. 네. 우리 아내는 혹시 교회 다녀본 적이 있을까요?
1: 아내, 아내는 아니 없는 걸로 알고.
0: 아무튼 자, 저 따라서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시죠. 저 따라서 1분이면 네.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1: 네.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잘하셨어요. 자, 우리 이동규님. 하나님께서 우리 이동규님을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이정욱 씨하고 같이 창원에 있나요?
1: 아, 그 뭐 사는 데는 뭐 마사 창원 지낸데.
0: 네네.
1: 예, 정욱이가 저희 집 근처에 교회를 예, 제일 큰 교회를 다닙니다.
0: 그렇군요. 그래서 네네네. 우리 정욱 씨와 함께 다시 한번 교회로 꼭 나가셨으면 좋겠네요.
1: 네. 네. 고맙습니다.
0: 알겠죠? 네. 네. 방송 끝나고 이정욱 씨에게 우리가 또 전화해서 제가 이정욱 네네. 씨도 한번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니 알겠습니다.
0: 두 분의 우정 영원하길 또 바라면서 경주에서 즐거운 여행 하시고요.
1: 네.
0: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1: 네.
0: 자,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주말 주일 되십시오. 조연출 김인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1분 찬송 순천 명성 사우나 사거리에 있는 믿음의 기업 전통중화요리 차이용에서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안전과 품질로 신뢰를 쌓아가는 믿음의 기업 삼마건설에서 보내드립니다.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동광양 소망교회 배구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본문 5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1장 6절의 인용입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신명기 31장의 경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 때 강하고 담대한 삶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5절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요구하는 크리스천의 삶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라고

있습니다. 사랑의 진위 여부는 그것이 일시적이냐 지속적이냐 순간적이냐 영원한 것이냐로 반명됩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적이며 영원하기 때문에 높고 고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강조한 변함없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돌방처럼 펄펄 끓다가 며칠 만에 식어버리는 사랑보다는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고상한 사랑인 것입니다. 변덕스러운 사랑보다는 지속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본문은 형제가 누구이며 그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그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미푼 양성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그네를 대접할 때마다 애굽에서 학대받고 살던 일을 생각하곤 했습니다. 물론 60대가 넘은 사람들 가운데 어려서부터 부모 덕에 호의호식하면서 고생이 모르고 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60대가 넘은 사람들은 유년기나 청년기를 가난과 싸움에 보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자기 집을 찾아온 낯선 나그네 세 사람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들을 위해 발뜨신 물을 떠서 제공했고 송아지를 잡아 요리를 만들었고 밀가루와 떡을 빚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 세 사람은 하나님과 천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 사건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대접한 것이 아니라 손님 대접하기를 기뻐하다가 우연히 천사를 대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동네에 살고 있던 한 과부는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어 자기 집을 찾아온 엘리야를 대접했습니다. 때는 흉년이었고 가루 한 움큼은 그녀와 아들의 마지막 식량이었습니다. 그녀가 그 사건 때문에 받은 축복은 흉년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손님 대접은 너그러운 마음을 지닐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크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고통받는 이들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3절 보면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 적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갇힌 자와 학대받는 사람들을 형제로 보고 그들에게도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초대교회 주도했던 베드로가 헤로당의 박해로 투옥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분담한 사건입니다. 윌리스의 글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친하게 놀던 속보 친구의 어머니 장례식에 다녀온 딸에게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내 친구에게 뭐라고 위로했니? 딸의 대답은 엄마,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아이 곁에서 앉아 껴안고 함께 울었어요. 말 한마디가 위로와 용기와 격려를 주는가 하면 불쑥 내뱉은 말 한마디가 곧 깊은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겨울은 고통받는 이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계절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가난, 질병, 실패, 재난, 이별, 억울함 때문에 고통받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은 그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입장이 된 것처럼 그들의 고통을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둘째, 혼인을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은 두 가지 큰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호모섹스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에이지의 발원지가 호모섹스에 있다는 것은 결혼의 가장 중요한 질서를 파괴한 데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둘째, 유례적 사건이어야 합니다. 한번 결혼했으면 생애를 마감할 때까지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용납하는 이유는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첫째,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20살 된 남자와

0: 60살이 넘은 여자가 결혼한다든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이교도와의 결혼은 금해야 합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결혼해서 잘 살아도 신앙이 죽어버린다면 그것은 잘못 사는 것입니다. 행복한 결혼은 부부가 함께 예수 믿고 사는 것입니다. 셋째, 지나친 혼수나 사치스러운 결혼은 금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지나친 혼수를 요구한다든지 조건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넷째,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건이며 축복이기 때문에 결혼을 소홀히 취급하면 안 됩니다. 선택이나 결정도 신중해야 되고 결혼 생활도 신중하고 소중하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돈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런 행위를 학문적으로 경제라고 합니다. 사람이 돈의 지배를 받고 속박을 받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초기에는 사람이 돈을 법니다. 그러나 중반에 들면 접어들면 돈이 돈을 법니다. 그러다 더 중반에 들어가면 접어들면 돈이 사람을 법니다. 그러다가 중반에 들어들면 돈이 사람을 잡아먹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라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장 8절에서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 때문에 죄를 짓거나 망하면 안 됩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의 70% 이상 돈과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죄 짓고 더 벌기 위해서 죄 짓고 쉽게 갖기 위해서 죄 짓고 훔치다가 죄 짓고 잘못 관리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치 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뜻은 돈은 생활수단인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은 물질이지 인격이나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가치 있게 쓰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사는 사람들은 주님을 버리거나 주님이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직함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죄인도 회개하면 버리지 않으시고 가까이 하시려는 사람이나 그들을 대응되고 축복은 어떻게 사느냐로 결정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동광양 소망교회 백우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793-644번, 793-0644번 동광양 소망교회나 061-659-3800번, 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4: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에스겔 1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적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을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 적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우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뭉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에스겔 13장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3장은 거짓 선지자들의 실상을 폭로하고 신랄한 저주와 비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좀 더 적나라하게 거짓 예언의 폐해와 문제점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22절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에게 예언의 영이 전달되었다고 뽐내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들의 예언을 멸시했습니다. 즉 예레미야가 선포한 70년 포로 생활의 기간을 무시하고 백성들의 욕구에 영합하여 조속한 귀국과 예루살렘의 번영을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체 공동체를 오염시켰습니다. 거짓된 희망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참된 해결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1절에서 16절 거짓 선지자들의 무책임한 언동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3절 거짓 여선지자

들에 대한 저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은 거짓 예언의 허구성을 드러내며 그것에 절대로 현혹되지 말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장은 1절에서 16절의 전반부와 17절에서 23절의 후반부가 상호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두 부분인 9절과 14절, 21절과 23절은 모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서두로 시작하고 있고 동일하게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목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에스겔은 둘째 선언인 첫째 선언을 전제하는 건축학적 구조를 사용하여 거짓 선지자의 불법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두 가지 임무를 살펴보죠. 첫째, 당시 사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그대로 받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과 위로, 권면 또는 책망, 경고와 심판의 말씀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구원의 선포나 심판의 선고도 포함됩니다. 둘째, 현재 일이 아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견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이방 민족에 대한 구원이나 심판이 내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 선지자들이 갖추어야 할 선행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 속성상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요 생명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 아래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 내의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자의적인 노력과 수단, 거짓된 편법에 의해 헛된 이상을 갈구하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2절과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사칭했습니다. 단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메시지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16절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는 내팽개쳤습니다. 백성들의 악행을 정당화시키며 거짓 희망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은 책임을 통감하게 됩니다. 만약 말씀의 선포자들이 성경에 근거하여 성도를 올바르게 교훈하고 책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지 않으면 세상은 걷잡을 수 없이 부패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맡은 자들은 거짓되지 않고 진실하게 진리를 선포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해 나가야 합니다. 첫째, 1절에서 16절 거짓 선지자들의 실상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팽배해 있던 왜곡된 낙관주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당위성과 불가피성을 더욱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 거짓 선지자들의 허탄한 메시지를 폭로합니다. 8절에서 16절 거짓 선지자들에게 임할 가혹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백성들의 인기에 영합하여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가 얼마나 커다란 죄인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도적인 내용입니다. 첫째, 2절과 3절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생각대로 예언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감없이 전하는 임무를 맡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진리를 왜곡했습니다.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도록 창조됐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지정의가 왜곡되고 부패됐습니다. 따라서 인간 스스로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도록 창조되었으나 아담의 타락 이후 지정의가 완전히 부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0: 묻어서 깊은 심령 속에 신지식이 있을지라도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등은 스스로의 힘으로 알 수 없고 오직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 없이 부패하고 무제한 마음을 따라 마음대로 예언한 엄청난 오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둘째, 5절과 6절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조속한 구원을 선포하면서도 백성들의 잘못된 상태는 개선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말만 하고 실제로 헌신된 행위, 사랑의 돌봄, 희생의 수고는 전혀 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경에 언급된 참된 하나님의 사역자의 자세와는 전혀 다릅니다. 참된 선지자는 말로 교훈하고 공고할 뿐만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셋째, 거짓 선지자들이 심판받는 원인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6절, 허탈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므로써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6절과 7절, 허탈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허탈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백성들에게 전파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의 무책임한 행동은 금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백성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둘째, 17절에서 23절 거짓 여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17절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지목해서 저주하는 것은 독특한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의 사회에서는 남자와 달리 여자는 인구 계수에도 들지 못하고 족보에도 대체로 언급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여자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남자들에 비해 두드러지게 활동하는 예가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에스겔은 유다 사회가 극도로 타락한 사회임을 보여주고 심판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녀자들의 거짓 예언과 그런 모습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18절 거짓 여선지자들의 예언의 방법입니다.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며 어떤 인위적인 수단이나 방법, 노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사명자로 위임받은 후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을 수행해야 하는데 여선지자들 18절 헛된 이상과 점괘를 보기 위하여 방석을 모든 팔 만들고 모든 팔뚝에 꿰어매고 수건을 만드는 인위적인 방법을 강구했던 것입니다. 둘째 19절 거짓 여선지자들의 예언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명에 입각하여 말씀을 선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어적 악독을 위하여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은 곤핍해져서 죽어갔고 거짓 선지자들만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에는 관심이 없고 현세의 재물, 명예, 권세 등에만 탐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첫째, 성경과 능력을 따라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으로 신비를 추구하는 행위는 절대로 경계. 둘째, 성도는 물질 자체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입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기쁨으로 하루 종일 걸을 수 있는데 마음이 슬프면 얼마 가지도 못해 피곤해진다. 그냥 걷는 것은 체력이 받쳐주면 걸어가지만 마음에 따라 가까운 길도 먼 길을 온 것처럼 힘들고 먼 길도 가까운 것처럼 힘들지 않음을 느낍니다. 기쁨이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특히 어린아이가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기쁨은 어느새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달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도 슬프게 할 수도 또 화나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기쁘게 하는 것만큼 자신이 행복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기쁨을 조건으로 생각하지 않고 일상에 늘 함께하면서 누군가에게 공유하는 우리가 된다면 슬픈 일도 화날 일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오늘 첫 곡 성도여 다 함께 옹기장의 찬송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조수아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쁨을 주었는가? 아니면 좋지 않은 언행으로 완창케 한 사람은 없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사람은 늘 기쁠 수만도 없고 슬플 수만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기분 좋은 말을 하고 기왕이면 배려하고 이해하며 살다 보면 슬프고 화나는 날보다 기쁘고 행복한 날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구원받은 천국의 성도들, 클래식 화요의 찬양과 감사하는 성도여 안양 시립합창단의 찬송으로 준비했습니다.

마냥 행복하게 하기 위해 기쁨만을 줘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이끄는 사람, 그리고 기쁨을 주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찬송 문화와 예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어나가는 빛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아침해가 뜨고 저녁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중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0: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은 기쁨과 감사가 함께하는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이 서로의 소중한 장점을 알아가며 그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한마디, 사랑이 전해지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5월 꽃이 피어나듯 우리 아이의 숨겨진 가능성과 재능을 찾아보세요. 매일 자녀에게 내가 잘한 건 뭐야? 라고 물어보며 눈을 맞추는 습관이 그 재능과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각자의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발견하고 함께 키워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작은 배려와 따뜻한 눈빛이 모여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주님, 5월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기이하게 여기게 하시고 기념일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빛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5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주사랑교회 김사랑 청년의 낭독입니다.
1: 고린도전서 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성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는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이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0: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에 있으며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을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하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1: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광양통신교회 박진홍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혹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사랑과 삶에 대한 많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 책 중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도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질문을 해오셨습니까? 아니, 일부러 해온 질문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온 근원적인 질문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답을 찾아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전 인생을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고민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은 추측과 상상에 근거하여 이것이 인생이다 라는 답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추측, 상상 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말합니다. 사람이 누구인지도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셨나요?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이 말씀을 듣는 지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의미를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지금이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활동 중인 단원과 학부모님이 좋아하고 추천하는 찬양 선교사, 전남 동북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는 일일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찬양과 율동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5월 22일 금요일부터 24일

일주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를 모시고 50주년 예수동의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는 주제로 열리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0-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로스로브는 5월 23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순천 금당 동부교회에서 도약이란 주제로 학교기도 모임 연합집회를 개최합니다. 크로스로브 대표 고은성 목사를 강사로 열리며 자세한 문의는 010-2064번에 4558번 4558번 김대승 간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천남로회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는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에 순천 천보교회에서 목회자 및 평신도 이단 대책 예방 세미나를 엽니다. 최근 주요 이단 사이비의 동향과 대책 이란 주제로 열리며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예장 합동 순천노회 학생 면류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영중앙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선교합창단, 순천장로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지역 기도하는 엄마들에서는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순천 덕흥교회에서 한국 MIP 본부 강사인 김혜심 사모를 모시고 4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신청 대상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엄마들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3606번에 3101-3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아이를 위한 생태오감 환경놀이터를 엽니다. 꼬물꼬물 흙놀이, 식물이 주는 선물, 달콤톡톡 딸기와 놀자 등 다양한 놀이로 함께하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0-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늘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순천 평안교회 장영환 목사님께서 로마서 4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희망을 넘어선 희망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성경은 아브라함을 예수님의 대표적인 조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인물로 쓰셨는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고르셔서 예수님의 대표적인 조상으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먼저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보면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느덧 백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백세가 되어서 보니까 자기 몸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 사라의 몸이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몸이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성경은 분명히 알고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현실은 처참한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가능성이 인간적인 상식으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능성 제로입니다. 현실적으로 처참한 거죠. 상황 종료나 같은 것입니다. 다 끝났어요. 사실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큰 민족 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 의지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순례길을 떠났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바닷가로 데리고 나가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바다 위를 걸어봐라. 바닷가에 모래알 수를 한번 세어봐라. 너 셀 수 있니? 하나님 이 많은 수를 어떻게 셉니까? 그래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셔가지고 아브라함아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봐라. 뭐가 보이니? 예, 하늘의 별이 반짝반짝반짝반짝 세울 수 없이 허블락게 많이 보여버립니다. 한번 세어볼 수 있겠니? 저렇게 많은 별을 어떻게 셉니까? 그래 너의 후손이 저 별처럼 많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 않고 그 후로 25년이 흘렀어요. 25년 동안 해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태어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느덧 백세가 되었어요. 자기의 모습을 살펴보니 죽은 것 같고 그리고 아내를 보니 경수가 끊어져서 이미 죽은 몸이 되었어요. 그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절망이 찾아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절망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말씀을

부지에서 자녀 기다리고 있는데 온 세상에 25년이 지나도록 자녀 안 주시는 거예요. 100세가 돼서 다 끝났어요. 상황 종료예요. 가능성 제로예요. 더 이상 인간의 상식으로는 가능성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큰 절망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 절망의 상황을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바랄 수 있는 중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이에요. 더 이상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을 against all hope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희망이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백세가 되어서 자기 자신의 몸이 죽었고 아내 사라의 몸이 죽은 것을 알았어요. 더 이상 소망을 바라볼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상황. 이 상황이 아브라함이 만난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는 것은 이렇게 완전한 절망의 상황을 아브라함이 만났는데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희망을 붙들더라는 거예요. 희망을 품더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뭐하고요? 바라고 믿었으니. 할렐루야. 여기 바라고에다가 볼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동글뱅이를 딱 쳐보세요. 볼펜이 없으면 아무래도 고추장 찍어가지고 거기다 빨갛게 딱 칠해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Against all hope.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다 사라졌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가능성 제로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멋진 모습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은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은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은혜, 이은혜. 아무리 큰 절망이 나에게 밀려와도, 파도처럼 내 인생에 밀려와서 나를 덮쳐버려도 나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고 나는 일어설 거야.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거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그 아브라함이 그러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모든 게 끝난 상황, 종료의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붙들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가장 강조되어 있는 단어가 하나 보여요.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잘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희망을 계속 갖도록 만들었나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에요. 믿음이, 믿음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이, 그 믿음이 모든 게 다 끝난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붙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 할렐루야.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움직인 겁니다. 그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7절에 그 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할렐루야. 100세가 되어서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고 그리고 아내 사라의 몸이 죽은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인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버린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아내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서 자식을 낳을 수 없다 해도 그리고 내 나이 100세가 되어서 나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남자라고 해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면 가능해. 그분이면 하실 수 있어. 그분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버린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움직여가니까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워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이에요.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이 어려워서요? 아니에요. 문제가 많이 일어나서요? 아니에요. 내 안에 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절실히 요청되고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보면요,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만 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이 믿음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아까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았잖아요.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표적인 인물 조상 두 사람을 딱 등장을 시켰어요. 첫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둘째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진짠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렐루야. 근데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아브라함이라는 조상, 다윗이라는 조상, 이들에게 인생에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이들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다고 이들이 전혀 인생에서 신앙에 실패한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신앙의 실패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남다른 믿음입니다. 남다른 믿음이에요. 다윗에게도요 똑같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믿어버리잖아요. 다윗도 똑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버려요. 시편 13편에 가서 보면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역사적으로 어떤 배경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분명한 것은 그가 비탄의 상황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서 얼굴을 가리고 계신 것처럼

깨지는 거예요. 영혼이 번민되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원수들이 자신을 치면서 자신을 비웃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한 비탄의 상황에 다윗이 처해 있는 겁니다. 다윗은 비탄에 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편 13편 마지막 절 6절에 가서 보면 그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뭐하리니요? 찬송하리니. 따라서 합니다. 찬송하리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비탄의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뒤집어져 버렸습니까? 찬송의 인생으로 뒤집어진 거예요. 이제까지 비탄의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얼굴을 가리고 계신 것 같아요. 내 영혼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번민스러워요. 마음의 근심이 가득해요. 원수들이 우울을 합니다. 자신을 치고 비웃으며 자랑을 해요. 너무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모습이 그 비탄의 모습에서 찬송의 모습으로 뒤집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바꿨을까요? 어떤 것이 다윗의 인생을 비탄에서 찬송의 인생으로 역전시켜 놨을까요? 시편 13편 가운데 부분에 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할렐루야. 비탄에 처한 다윗이 누구를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할렐루야.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다윗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비탄의 삶을 맡기는 겁니다. 자신의 눈물을 맡기고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버렸더니 그 비탄의 인생을 찬송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뒤집어 주셔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족보에 올라갔던 대표적인 인물들, 그분들의 공통점은 남다른 믿음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남다른 믿음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류의 믿음이요.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만 쌓이지 않는다라고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여요 안 쌓여요? 안 쌓여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해요 안 해요? 낙심 안 해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요? 버림받지 않아요?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우겨쌈을 당하지도 않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지도 않고 박해를 받지도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이 안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요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그 박해 속에서도 그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낙심하거나 망하지 않는 사람들.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망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바로 앞절에다가 그 비밀을 숨겨놓았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무엇을요? 보배를 어디에다요? 질그릇에 가졌대요. 질그릇은 연약한 우리 자신들을 바울이 비유적으로 표현한 줄로 믿습니다. 보배는 누구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예요. 그분이 우리의 보배시고 보물이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힘이 큰 능력으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께 내 인생 내어 맡기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맞죠? 우리 옆 사람 서로 인사하겠어. 지비는 절대로 안 망해라. 또 그렇게 인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는 망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요? 보배이신 예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보배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요.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다시 이야기하겠어요. 지비가 바로 그런 사람이어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간파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죽음에 이르는 병을 쓴 키에르케고르가 한 말인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뭐라고요? 신앙이다.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다. 절망의 반대말은 뭐죠? 희망이잖아요. 어린아이들 국어시험에 학교시험에 절망 반대말 그렇게 딱 질문이 있으면 신앙 그렇게 쓰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려. 희망이 맞아요.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고 신앙입니다. Against all hope. 아브라함이 만난 그런 상황.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상황. 완전한 절망, 절대 절망. 상황 종료, 가능성 제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게 만드는 힘. 낙심하고 절망해서 넘어졌다가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그 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네, 신앙에서. 절대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서. 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에서요. 비탄의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기는 다윗의 신앙 말입니다. 그 신앙이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그 신앙이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8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면 아브라함아 너희 집에 아들이 태어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내 사라가 그 말을 들어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사라가 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8장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 하나님께서 사라가 웃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라가 웃는 것 자체를 지적하신 게 아니라 웃음 뒤에 숨어있는 사라의 불신, 그 불신앙을 지적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절망이에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노부부에게 다시

0: 희망을 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처럼 모든 삶이 끝난 것 같고 가능성 제로고 상황 종료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큰 절망이 찾아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물으신 겁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않는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대답이 어떤 대답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 주님, 주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 대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 주님, 주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네. 여러분, 이 대답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함으로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순천평안교회 장영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54-5405번 순천평안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찬송, 몸과 마음을 세우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만드는 아로마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평온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5월 22일 금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죠. 뽑을 사람 고르셨습니까?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사람을 뽑는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지역의 시민들을 진실되게 생각하는 일꾼들이 뽑혀서 지역이 발전하고 또 지역민들의 삶이 윤택해지기를 바라봅니다. 성경을 보면 일꾼의 자질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고 잠언 말씀에는 맡은 자에게 충성을 구하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이라는 한자를 나눠보면 아시는 것처럼 중심중자 아래 마음심자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인데요.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후보들의 그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후보자들이 첫 마음대로 성실하고 충성되게 일해주기를 바라보고요.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첫사랑을 기억하며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기도해봅니다.
1: 충성한 열매 가운데 하나예요.

김도현의 찬양이었습니다.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함께 하셨습니다. 지자체마다 산적해 있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 새롭게 뽑히는 인물들은 각 지역의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직무를 맡게 되는데요. 4년의 임기가 짧다고 하면 짧고 또 길다고 하면 긴 시간인데요. 지역의 발전과 지역민의 삶의 안녕을 위해서 능력 있는 일꾼들이 잘 뽑혀야 되겠습니다. 그 중요한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요. 후보자들을 꼼꼼히 살펴서 4년간 우리들의 삶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후보들을 잘 가려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자, 오늘 5월 22일 금요일인데요. 오늘은 예수 동행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여수 성동교회 김현우 목사님과 함께할게요. 먼저 준비한 선물 또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속 92.9MHz, 전남 동부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문자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는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그리고 이 시간에 소개됐으면 하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는데요. 여수 함해 등대 옆에 위치한 짓드 펜션에서 제공하는 주중 2인 1박 숙박권,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담터에서 차 선물 세트를, 특별한 여수 여행의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에서 제공하는 크루즈 승선권, 도서출판 토기장에서 드리는 신간 신앙서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선교하는 감자탕 맛집 진통 뼈사랑에서 3인 감자탕 식사권, 여수를 대표하는 로컬 브랜드 여수 원조 딸기 모찌 선옥씨에서 딸기 모찌를 선물로 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 충만한 저녁 되세요.
0: 선물이 더 있는데요. 찬양이 함께하는 카페 여수 소다만 카페에서 커피와 수제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자, 예수동행일기 시간인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동행일기 가이드이신 여수 성동교회 김현우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예, 안녕하세요. 김현우 목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편안하셨죠?
2: 네.
0: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2: 네, 잘 지냈고요. 네. 아마 가정의 달이라서 계속해서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0: 그래요. 가정의 달이라 목회가 더 바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2: 네, 어린이 주일에는 다음 세대들을 또 챙겨야 되고 또 어버이 주일에는 또 부모님 세대를 챙겨야 되고 그쵸. 또 개인적으로도 저희 부모님도 계시니까 네. 또 이제 계속 또 연락도 드리고 네. 더 많이 신경을 쓰이는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자, 목사님 오늘도 이제 예수 동행일기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2: 네, 오늘은 벌써 이제 여섯 번째 시간이 됐는데요. 네. 일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하기입니다.
0: 네.
2: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일상 생활 가운데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들을 해나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0: 네, 오늘도 참 중요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구체적으로 다룰 이야기는 어떤 건가요?
2: 네, 먼저 우리 자신에 있는 신앙생활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것은 무기력에 관한 부분입니다.
0: 네, 무기력.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사실은 이 무기력이라는 주제가 우리가 조금 비켜나갈 수 없는 주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생기가 떨어지기도 하고
2: 네. 네.
0: 그리고 또 열정도 조금 사라지는 것 같고.
2: 속사람이 좀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0: 그렇죠.
2: 좀 이게 계속 네. 잠잠해져 있고 더 열정도 떨어지고 뭘 해도 다 해봤다 이런
0: 그렇죠.
2: 생각들이 네. 많이 들어서
0: 마치 이게 풍선이 이제 바람 빠지듯이
2: 네.
0: 조금씩 조금씩
2: 네. 네,
0: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열정 그런 것들이 식어가고 빠져가는 것이 아닌가
2: 네.
0: 그런 생각이 들면 조금 착잡해지고 좀 그래요.
2: 네. 네.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은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보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굉장히 열정이 많으시고
0: 처음에 그죠?
2: 예. 네. 오래되신 분들은 약간 뒤에서 보시면서 아, 뭐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이러면서 그냥 예, 조금씩 조금씩 네. 뒤로 물러나시면서 좀 뜨거움이 식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0: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2: 네.
0: 그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2: 네. 네.
0: 이 첫사랑만큼 강렬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첫사랑이 강렬하다는 거는 이 옛사랑, 나중사랑은 점점 식어서
2: 네. 네.
0: 힘이 없다는 건데 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이걸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2: 네.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0: 네.
2: 그것은 항상

0: 주님과 동행한다는 얘기 있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믿는데 삶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지는 않는 거죠. 즉 이제 이론적인 구원에 대한 교리들은 나에게 있는데 네. 동행의 삶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1: 네. 아니 우리가 평소에 이제 예배도 드리고 네.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잖아요.
0: 네.
1: 이게 루틴하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있는데 이게 동행과는 다른 건가?
0: 네. 네.
1: 그걸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자꾸 이제 우리 목사님은 동행 동행 말씀을 하시는데 이 동행이라는 게 과연 뭔가 그러면 네. 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아,
0: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 자신도 네.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지만 주님이 계심을 의식하면서 주님께 물으면서 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조금 더 많은 은혜를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목적이 성도들에게 맞춰져 있을 때가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있는데 주님이 빠져버릴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점점 우리가 종교 생활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1: 네.
0: 예를 들어서 불교에 계신 분들이 절에 가셔서 절하는 것과 또 저희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별 차이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1: 아, 이거 너무 위험한 말이네요.
0: 형식은 갖추고 네. 있지만 진짜 살아계신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 인격적인 동행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 있는 이런 종교 생활을 가지고 독사의 자식들아 네. 라고까지 한 정도로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묵상하고 뭐 이런 경건 생활들을 하지만 그 속에 정말 주님과의 만남이 있느냐라는
0: 네.
1: 것은 이게 완전히 다른 말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0: 네네.
1: 근데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0: 네.
1: 이게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형식만 남고 생명이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
0: 네.
1: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동행이 중요하다. 저희가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0: 네.
1: 이게 본인도 잘 모르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네.
0: 그래서 매번마다 항상 나 자신을 반추하며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네.
0: 그래서 제가 예수동행일기를 항상 좀 써보시라고
1: 네, 네.
0: 말씀드리는 게 예수동행일기는 사실 점검일기거든요.
1: 네.
0: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는가. 아침에 일어날 때 정말로 주님을 부르면서 일어났는가. 주님을 의식했는가. 그리고 식사 시간 그리고 내가 있는 삶의 장소에서 주님이 정말로 이 자리에 계심을 의식하면서 하고 있는가. 아까도 방송하기 전에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조용히 주님께서 오늘 무엇을 원하십니까?
1: 네.
0: 뭘 하기 원하십니까? 묻고 시작하는 것과 주님을 의식하고 시작하는 것과 그냥 무작정 들어와서 이게 뭘 하면 좋을까? 어떻게 이것들을 하면 청취자들이 좋아할까? 이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과 시선을 맞추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0: 네.
1: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주님과 동행했던 인물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는 것이
0: 네.
1: 이게 뭔가 예시를 들어주는 게 더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성경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0: 네.
1: 어떤 인물을 좀 나눌 수 있을까요?
0: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고 싶은데요. 히브리서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1: 네.
0: 저희가 일반적인 여행이나 가는 길은 목적지가 있잖아요.
1: 네.
0: KTX를 타더라도 뭐 대전을 갈 것이냐 아니면 서울을 갈 것이냐 목적지가 있는데
1: 목적지를 모르면은 뭐 일단은 여행 자체가
0: 네.
1: 티켓을 끊어야 되는데 티켓 끊는 곳에서부터 좀 걸리잖아요.
0: 그런데 네, 네.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지 않고 그냥 떠나라고 했다는 것이죠.
1: 네.
0: 이게 굉장히 이상한 나아감이잖아요.
1: 네.
0: 예.
1: 근데 왜 하나님이 목적지를 안 알려주셨을까요?
0: 그러니까 목적지를 가야 한다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

0: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에게 집중하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목적지에 집중하면 아유 언제 도착하지, 어떻게 가야 되지, 자꾸 여러 가지 목적지에 대한 질문이 생기죠. 그런데 목적지를 모르면 주님 어떻게 가야 됩니까? 어느 역으로 가야 됩니까?
1: 네.
0: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1: 그러니까요.
0: 여기서는 어디서 뭘 갈아타야 됩니까? 하고 계속 주님께 묻고 주님께 집중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1: 네.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시잖아요.
0: 네.
1: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는
0: 네.
1: 네, 그런 상황을 만드셨어요.
0: 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구름이 뜨면 그냥 움직이고
1: 네.
0: 구름이 내려앉으면 내려앉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동의 얘기와 같은데요. 예수동의 얘기를 쓰면 항상 엄청난 체험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일기를 쓰면서 내가 얼마나 변했는가, 나에게 특별한 응답을 주셨는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매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나? 그러니까 구름이 떴나? 구름이 멈췄나? 그리고 내가 주님을 바라봤나? 안 바라봤나? 그냥 그 과정에 집중하는 거죠. 예,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1: 네.
0: 예.
1: 그러니까 일기잖아요, 일기.
0: 네네.
1: 그죠? 그러니까
0: 예.
1: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일상이
0: 네.
1: 내 삶 속에 있는가. 그 일상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0: 네. 네.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1: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예수 동행 얘기 우리 여수 성동교회 김현우 목사님과 함께 오늘도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할게요.

0: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하셨습니다. 찬양 나가기 전에 저희가 성경의 인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는 네.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리고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제 목적지를 말씀 안 해주시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가라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해서 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잖아요.
1: 네.
0: 네. 목적지를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목적지를 안 가르쳐 주셨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있으신 거죠.
1: 네. 네. 우리 삶에도 보면 이미 다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우리는 꿈을 세우지만
0: 네.
1: 사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거든요.
0: 맞아요.
1: 예. 저도 목사가 되기로 하고 기도를 하면서 오긴 했지만 그 과정의 순간순간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0: 네. 예. 아니 그러면 이 성도님들의 정말 가장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1: 네.
0: 그럼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나 네.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1: 네, 그러니까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0: 네.
1: 되게 막막하게 느껴질
0: 그쵸.
1: 때가 많은 것
0: 네.
1: 같아요. 그런데 이사야 30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뒤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근데 이것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내적 증거가 됩니다.
0: 네. 아니 근데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실제 소리로 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1: 네.
0: 네.
1: 그러니까 사람의 음성이라면 귀로 누구야 하면 귀로 들리겠지만
0: 그렇죠.
1: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0: 네.
1: 우리 마음에 깨달음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깨달음을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묵상할 때 확 깨달음, 깨닫게 해주시는 아 그렇구나 찬양을 할 때 갑자기 탁 그 가사에 들어와서 내 눈물을 왈칵 쏟게 되는 그 순간들
0: 네.
1: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어떤 순간에 딱 믿음을 주셔서 평안을 주신다든지 또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뒤를 돌아보면 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내 안에 있는 믿음과 확신을 주실 때가 있죠.
0: 네.
1: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됩니다.
0: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이제 좀 나눴었잖아요.
1: 네.
0: 그 증거처럼 하나님과의 그 인도하심도 어떤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1: 네.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0: 네.
1: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불려주시면 그분은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죠.
0: 네.
1: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확신 위에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음성들이 자연스럽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0: 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어떤 죄가 아니면
1: 네.
0: 네.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져도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1: 네. 네, 이것은 실제로
0: 네.
1: 매일마다 예수동행일기를 써보다 보면
0: 네.
1: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주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0: 네.
1: 라는 것을 매일마다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한번
0: 해봐야 돼요.
1: 예,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아니 근데 오늘 그 이사야 30장 21절 말씀
1: 네.
0: 읽어주셨는데 주님께서 이제 내 뒤에서
1: 네.
0: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1: 네.
0: 그 예수 동행 일기도 이제 사후에 쓰는 거잖아요.
1: 네. 네.
0: 결국은 이제 뭔가 일어나고 내가 이제 뒤를 돌아볼 때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것 같은데
1: 네.
0: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미리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1: 앞에서 말씀해 주시면 아마 예수님이 아닐까 싶어요.
0: 그런가요? 네.
1: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0: 그렇죠.

0: 가운데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자, 이미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위에서 이제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이 동행이다. 이렇게 동행의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그걸 또 잘한 인물이 성경 속 인물이 또 있어요, 목사님. 그죠?
0: 네.
1: 네.
0: 요셉이 바로 그 대표적인 믿음으로 걸어간 사람 중에 한 명이죠.
1: 맞습니다.
0: 예,
1: 네.
0: 근데 여기 보면, 요셉의 이야기들을 요즘에도 새벽에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
1: 네.
0: 요셉의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고, 주인마님이 유혹을 거절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데, 거기 보면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성경에 있어서의 구절들이
1: 맞아요.
0: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환경만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죠.
1: 그러니까요.
0: 아, 왜 이렇게 나쁜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1: 네.
0: 이게 뭐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에 이렇게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감옥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1: 그 요셉은 믿음으로 살려고 정말 몸부림친 그런 인물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믿음으로 산그 결과가 감옥까지 가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함께 하고 계신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야, 이 상황과 환경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안 하고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게 돼요.
0: 상황과 관계없이
1: 네.
0: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1: 네.
0: 그것을 요셉의 삶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만약에 요셉의 믿음이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좌우됐다면 12번도 더 넘어졌겠죠.
1: 그렇죠. 네.
0: 근데 요셉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노예로 있을 때나 죄수로 있을 때나 그리고 총리가 나중에 됐을 때도 항상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저는 그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안 좋은 상황과 환경이 계속해서 펼쳐지잖아요. 네. 근데 그 속에서도 이제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지? 라는 그런 궁금증을 늘 갖고 있었거든요. 이제 자기의 꿈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총리 대신이 되는 그 꿈, 그러니까 해와 별집단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그런 꿈이 있었는데 그 꿈과 현실이 너무나 이제 괴리가 있다 보니까 너무 큰 갭이 있으면 사실은 좌절하고 낙담하게 되잖아요, 사람은. 네. 근데 이제 그 꿈과 다른 그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이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근데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죠. 사실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1: 네.
0: 예, 그래서 총리라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만 바라보고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고난이 있었다가 아니라
1: 네.
0: 이런 과정과정 순간순간의 과정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 과정 속에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1: 네.
0: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가게 해 주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 맞아요,
0: 그러니까
1: 목사님. 네.
0: 예. 그래서 여기 보면 24시간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동행 일기를 쓰는 게 정말로 실제로 중요하다는 거죠.
1: 네. 요셉이 만약 정말 꿈만을 바라보고 갔다면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만만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셉의 삶 속에서는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 그래서 예수통일기 쓰게 되면 제일 크게 나타나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평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그러면 밤에
1: 네.
0: 굉장히 평안하게 잤는데 다음날에도 계속 평안이 유지되거든요.
1: 네.
0: 그런데 어떨 때는 예전에 예수통일기 쓰지 않을 때는 좀안 좋은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밤새도록 고민하거든요. 예, 근데 평안이 없고 두려움 가운데서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제일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는 평안이 아닐까 싶어요. 예, 샬롬이라고 하죠.
1: 네. 자, 예수동행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여수성동교회 김현우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찬양 한곡더 듣고요.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할게요.

0: 성경민 앨범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충만 함께 하셨습니다. 그 고난과 또 역경 속에서,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게 이제 요셉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1: 네.
0: 근데 이거는 이제 성경 속 인물이고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네. 그렇게 사신 분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 분의 간증이 있으시다면서요?
1: 예, 우리 교회 저희 교회에서 지금 이제 예수동일기를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요.
0: 네.
1: 그 중에 공단에서 근무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0: 네.
1: 근데 작년 초에 독일에서 수입한 수백억짜리 기계가 결함이 있어서
0: 네.
1: 1년간을 공장을 돌리지 못하는 큰 사고가 생겼다고 합니다.
0: 아, 그러면 네. 너무 큰 손해를 보시는 거잖아요.
1: 네, 그 손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그분이 나중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때 같으면 너무 힘들고 계속해서

0: 윗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동행을 얘기했으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의 계속해서 이상하다. 마음이 평안하다.
1: 그 예수동행 일기에 그렇게
0: 네.
1: 쓰셨어요?
0: 예,
1: 이상하다,
0: 계속,
1: 마음이.
0: 예,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1: 본인도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거구나.
0: 예, 그게 1년 과정에 1년 반 정도 그 기계가 완전히 수리가 돼서 와서 재가동이 또 돼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또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도 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환경은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을 하는데 참 좋더라고요. 예.
1: 상황과 환경 상관없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 그게 가능하군요. 네. 자, 24시간 예수님을 이제 바라봐야 되겠는데요, 목사님. 그럼 이 구체적으로 그럼 이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볼수 있지 않을까.
0: 24시간 예수님 바라본다는 건 하루 종일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이미 주님은 일상에 나와 함께 하시죠. 또내 마음에 계시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고백하지 못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는 게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기대하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버스를 타고 그리고 차를 운전할 때도 그리고 직장에서 또 회의할 때도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여기 계십니까? 물은다면 우리에 있는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새롭게 반응하게 됩니다. 또 다른 어떠한 우리 집사님 중에 남자 집사님이 유독 화가 좀 많으신 분이신데 예, 운전할 때도 예수동행 일기 쓰면서 주님 여기 계시죠 하니까 확 끼어드는 차가 있어서 딴때 같으면 그냥 그 전투력 만렙으로 그냥 반응했을 텐데 주님 이유가 있겠지요 하면서 이제 반응했다고 하시는데 이게 좀 많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아,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 눈이 열리는 순간 좀 우리의 반응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1: 우리 삶의 자리에 매 순간순간 주님을 초청하는 것 같아요. 예수동행 일기라는 게. 그렇습니다.
0: 그렇게 1년 365일을 살면 365번이 변하게 되는 거잖아요. 한 번만이라도. 그래서 요셉처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오늘 말씀 나눠보면서 이제 신앙의 연수가 참 중요한 게 아니고 매일의 동행이 참 중요하겠다. 근데 실제적으로 사실은 그 연수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껍데기만의 그 연수가 될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나누어 주실 예수 동행 일기 갖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0: 저희 교회 집사님은 아니고요. 다른 교회 집사님의 일기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명예퇴직서를 주님 앞에 제출하며입니다. 2025년 11월 17일 일기입니다. 오늘 마침내 이사장님께 명예퇴직서를 제출했다. 많이 놀라시며 나를 만류하시는 이사장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나의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된 시간에 길을 걷고 있었다. 더 이상의 미련은 없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가 떠오른다. 고작 출장비 신청서 하나를 작성하지 못해 두세 시간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양손으로 마우스를 꽉 붙잡아도 제어가 되지 않는 떨림, 뇌가 멈춰버린 듯한 그 순간 나는 인정해야 했다. 아, 나는 이미 한계를 지났구나. 6년 전 그 컴컴한 터널에서의 사중 추돌 사고, 차가 완파되듯 내 삶도 부서졌다. 뇌축색 손상과 공황장애라는 진단명은 내 삶을 갉아먹었다. 뒤에서 차가 지나가는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터질 듯 했고, 사고 당시의 공포는 슬로 비디오처럼 매일 나를 괴롭혔다. 칼로 베는 듯한, 둔기로 얻어맞는 듯한 머리의 통증 속에서 3개월 병가 후 복직해서도 나는 그저 멍하니 자리를 지키는 허수아비 같았다. 그 지옥 같은 시간 나를 버티게 한건 가족이었고, 오직 주님의 도움이셨다. 아내, 그리고 가족들, 그 이름들이

0: 아니었다면 나는 벌써 제주도나 어느 시골 마을로 도망쳐 숨어버렸을 것이다. 처음에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주님께 울부짖었다. 하지만 욥기를 읽으며 특히 작년 12월 3일부터 마치 폭우처럼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통해 나는 깨달았다.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유를 설명하시는 대신 당신의 크심을 보여주셨다. 주님 나를 부수어 주님의 형상으로 다시 빚으시는 토기장이셨다. 나의 깨어짐은 주님이 들어오실 틈을 만드는 과정이었다. 나는 오늘도 다시금 이 말씀을 붙든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자아, 나의 능력, 나의 건강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한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신다. 마우스를 줄 힘조차 없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이 사시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제 나의 남은 삶의 여정은 주님이 주신 두 번째 선물이다. 더 이상 쫓기듯 살지 않으리라. 나의 어그러진 몸과 마음을 주님이라는 토기장의 손에 온전히 맡긴다. 주님, 이제 제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거룩한 백성, 주신 시간을 성실히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1: 아멘. 네. 와, 우리 이 집사님의 그 고백이 참 놀랍습니다.
2: 네.
1: 네. 나의 깨어짐은 주님이 들어오실 틈을 만드는 과정이었다.
2: 아마 이분의 삶 속에서는 매일마다 예수동행 일기를 쓰면서 그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1: 네.
2: 그 눈들을 하나님께서 확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자, 목사님 오늘 예수동행 일기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마지막 그 묵상 질문 또 나눠주시면 저희가 그 질문으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오늘 질문은 이런데요. 일상에서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한 경험을 한번 적어보시죠.
1: 네. 그러니까
2: 어려운 상황, 힘든 순간이 있었는데 주님께 마음을 향했을 때 뭔가 달라진 경험이 있다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아까 뭐 운전할 때 때때로는 남편에게 한 소리 들었을 때 뭐 아내에게 잔소리를 들었을 때 그때 주님을 바라봤다든지
1: 네.
2: 그 경험을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몰라도 그냥 주님 함께 하시니 됐다라는 마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1: 주님 함께 하시니 됐다. 네, 이런 마음가짐.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출 때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한번 좀 적어봐야 되겠다. 네, 싶은데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을 보자.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그 눈이 열리는 복된 인생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수 성동교회 김현우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끝 찬양으로 나무엔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이 찬양 전해드리겠습니다. 복된 주말 주일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김용환이었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0: 라디오 교회사 산책.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1: 오늘은 제143강 진젠도르프와 모라비안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진젠도르프는 독일 드레스덴에서 1700년 귀족 집안에서 출생합니다. 생후 6개월 만에 아버지와 사별하고 모친의 재혼으로 애조부가 양육하지요. 그의 외할머니는 경건주의 운동의 선구자 스페너의 후원자입니다. 진젠도르프의 집을 스페너는 자주 방문해서 영적인 감화를 끼치고 자연스럽게 신앙의 멘토가 됩니다. 페다고기움 교육으로 계좌시 모임으로 유아 시절부터 또래 친구들의 기도에 인도합니다. 그 시대 귀족 자녀들이 성직자 되는 것 거리에서 할례대학 진학의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3년 동안 법학을 공부하고 유럽 각지를 여행하면서 지도자 기독교 지도자들과 폭넓은 교제를 갖습니다. 특별히 독일의 딜셀도르프 미술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보면서 자신의 생애를 주님께 헌신하는 콜링, 소명을 받습니다. 1721년 1년 동안 작성 법원에 근무 이후에 22세 결혼하여 가정

0: 전쟁을 이룹니다. 그 시대 독일 루터파로부터 외면을 당했던 모라비안 공동체에게 물질적 후원 시작된 것이 계기가 되어서 모라비안 공동체 지도자로 추대를 받고 세계 선교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탄압을 받고 있었던 모라비안 공동체에게 자신의 재산을 헌신하고 복음자리를 제공하지요. 그들의 복음자리를 헤른후튼, 즉 주님의 집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 모라비안 공동체의 성격이 개신교적 수도원주의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 모라비안 공동체는 의식주를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면서 노동과 신앙교육에 집중하고 42개 조항의 규칙이 있는 수도원 스타일이지만 독신은 거부합니다. 그는 결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결혼의 생활도 찬양합니다. 모라비안 공동체가 루터파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지 않았다는 역사적 근거는 진젠도르프 백작이 1734년 루터파 교회 목사로 안수받은 것입니다. 루터란 처치는 민족적 이질감으로 모라비안 교도를 경계하고 핍박했지만 진젠도르프는 민족주의 정서를 초월하여 복음으로 모라비안 공동체를 감싸고 그들의 감독으로 추대를 받아 세계 선교에 대단한 기여를 하게 됩니다.
1: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여수 성광교회 최종배 목사님께서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부활 소망으로 일어서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 가운데 회복에 대한 백미 중에 백미입니다. 많은 회복의 노래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뼈아픈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노래가 불려진 배경은 참으로 처참합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렸어요. 절망입니다. 고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미래가 암울합니다. 오직 절망이라는 이 광야만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절망의 탄식이 가득합니다. 이제 우리 인생은 끝났다. 내일은 없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 절망의 광야를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놀라운 소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끝없는 광야를 직면하기도 합니다. 40이 넘고 50이 넘어서면 이런 중년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광야는 어떤 광야입니까? 자녀 교육이라는 광야잖아요. 한도 끝도 없어요. 또 직장에서는 어떠합니까? 치열한 경쟁이라는 광야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도태되진 아니할까? 승진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잖아요. 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노후가 걱정이 됩니다. 노후 준비해야 되는데. 또 갑작스런 건강 이상의 신호가 옵니다. 또 뜻하지 않은 관계의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광야는 정말로 숨 가쁜 광야입니다. 60 이후의 삶은 어떠합니까? 건강이 쇠약해지잖아요. 하루하루가 건강도가 달라지잖아요. 또 삶이 외롭습니다. 고독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가는 이 사별의 아픔, 이별의 슬픔이 있어요. 소리 없는 광야입니다. 광야 같은 삶의 자리를 직면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소망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서고 회복되어지는 복된 삶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 소망으로 일어서는 삶은 대체 어떤 삶일까요? 부활 생명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칼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은혜는 예배당에서 성전에서 입는 거 아닙니까? 은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입는 것 아닙니까?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릴 때 그때 받는 게 은혜이지 않던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칼은 죽음의 위협을

0: 의미합니다. 죽음의 위협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광야였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 생명을 건져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사랑.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답니다. 그 사랑을 좀 받아보셨을까요? 그 사랑 가운데 감격해 보셨을까요?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 그 애절하고 절절한 사랑 가운데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굴러보셨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무슨 일을 가장 먼저 하셨던가요? 절망 가운데 빠진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실패와 두려움이라는 영적 광야에 갇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죄책감으로, 두려움으로, 절망감에 빠져 있는 제자들.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평강의 말씀으로 위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을 그날 제자들을 만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0: 부활 공동체, 생명 공동체, 은혜 공동체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 공동체 안에는 무엇이 충만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강이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 소망으로 일어서고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내적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인너 피스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기점으로 하여서 그 주님께서 정말로 주기를 원하시는 이 평강을 받고 누리는 복된 삶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먼저 찾아오고 계세요.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영원한 사랑이요. 부활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요. 부활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절망의 광야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절망의 광야로 도망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송구한 마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잖아요. 죄책감으로 가득 찬 마음. 왜 당당하게 제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함께 죽겠습니다. 왜 그렇게 고백하지 못했을까? 부끄러운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위축된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셨어요. 오늘 매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는 어떠할까요? 주어진 삶의 자리가 광야 같으실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백성들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영원한 사랑은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알수 없는 사랑이에요. 헤세드의 사랑은 끝까지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충만한 교회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 예수님의 이 사랑의 모습이 있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명화 중에 이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아버지를 맞이하는 아들을 맞이하는 이 탕자의 아버지의 손이 서로 다르게 그려져 있어요. 이 동

0: 아브라함이 하얀 원에 보시는 것처럼 그 등이 탕자의 등입니다. 저 등이 누구의 등이냐? 저의 등이고 여러분의 등이라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성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림을 가만히 보면은 이 아버지의 왼손은 거칠고 강한 남성의 손입니다. 그렇지만 이 오른손은 부드럽고 매끄러운 여성의 손이에요.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유산 한몫 챙겨가지고 형님 보기 싫으니까 세상으로 가버렸잖아요. 잘 살겠다고, 떵떵거리며 살겠다고. 그 세상 가가지고 그 아버지의 재산, 자기 재산도 아니잖아요. 허랑방탕한 생활을 살면서 다 날려버렸어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정신을 차렸잖아요.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종들은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먹는데 정신 차리고 누더기 옷을 입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광야 같은 인생 끝자락에 떨어졌습니다. 그 끝자락에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던가요? 너 왜 그랬어? 라고 꾸짖고 책망하였던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 정의로운 손, 남성의 손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 아버지는 자유로운 손, 어머니의 손, 그 따뜻한 손으로 아들을 품어주고 아들의 과오를 덮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영원한 사랑이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고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패하고 도망친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못자국난 두 손으로 싸매주셨습니다.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주님은 동일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다. 나는 나고자다. 나는 빈깡통이다.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놓은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변치 않는 사랑, 헤세드의 사랑에 그 영혼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릴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의 개가를 올리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재건의 시작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오.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아멘.
0: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활신앙으로 다시 세우심을 확신하라. 누가 다시 세워주실까요? 세상이 다시 세워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라도 꺾어버리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낙오시키려고 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신 헤세드의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를 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세우시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다시 세움받은 이 은혜를 입은 개인과 공동체는 표현할 수 없는 영적 기쁨이 충만합니다. 축제가 회복돼요. 말씀의 기록처럼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소고를 들고 춤을 춘답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전쟁과 슬픔이 끝난 후에 경험하는 축제의 모습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돌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로 영적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임하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에서 그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가? 예수님 생각에 그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가? 성령께서 역사하시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가? 예수님께서 그 몸을 내어주시고 한 몸으로 삼아주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가? 그런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의 복이 되어주고 함께 예배하는 주님의 교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0: 다시 세워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부활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다시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3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0: 아멘. 이 놀라운 말씀이 성도님들의 인생 최고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자랑하면서 어디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될까요? 말씀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부활의 그날에 이 은혜를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 그 부활의 몸을 덧입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무너진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영혼의 삶을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 재건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려내십니다.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시 너를 세운다라고 이 재건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 재건의 약속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서 증명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는 못자국도 있고 창자국도 그대로 있었어요. 의심하는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의 말씀을 예수님 마음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1: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0: 예수님 몸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그 상처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몸을 정말로 깊이 묵상해야만 합니다. 손바닥과 옆구리에 그 상처가, 그 자국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상처를 영광스러운 흔적으로 바꾸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이 바로 상처를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 입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제도 입었고 오늘도 입고 입을 수 있고 내일도 입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상처를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삶 가운데 임하고 있는가? 그 상처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영광이 되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평생 일군 공장을 화재로 잃어버린 60대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화재 사고의 충격으로 남편마저 세상을 떠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답니다. 권사님은 절망에 빠졌다고 해요. 세상을 살아갈 소망이 있었을까요? 내일이 기대됐을까요? 화마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이 권사님께서 폐허 속에서 주님을 만났답니다. 이 부활절 새벽 기도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 재건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재건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상처를 통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공장의 터를 팔았습니다.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 터를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 돈이 조금 남으셨다고 해요. 그 돈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남은 돈으로 독거 노인을 돌보시는 반찬 봉사를 시작하셨답니다. 자신의 인생에 남은 흉터가 영혼을 세우는 도구가 됨을 경험하셨다고 해요. 기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르신들을 섬기다 보니까, 예수님 사랑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섬기다 보니까 그 삶의 기쁨이 다시금 가득하게 되었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지만 기쁜 마음으로 이웃들에게, 어르신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파하는 파수꾼의 삶을 살게 되셨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상처와 실패라는 이 잔해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재료 삼아 가지고 이전보다 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재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난 이런저런 상처를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0: 붙들어주실 때에 그 상처가 변하여서 영혼을 살려내는 약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상처와 아픔을 경험합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어떤 것은 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재건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아픈 과거를 지우지 않습니다. 지난 과거의 상처를 영광의 상처로 우리 주님께서 승화시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타인을 위로하는 영광의 흔적으로 바꾸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재건하는 부활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지난 과거에 받은 이 상처와 아픔과 실패와 좌절로 무너져버린 마음의 벽이 있을까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셔야만 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 다시금 재건케 하시는 역사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삶이 재건되어지고 가정이 재건되어지고 영적 공동체가 재건되어지는 역사함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앞에 서 있는 최 목사의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빛 여수성관교회를 살리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성관교회를 재건하시면 우리 영적 공동체의 과거 역사가 약재료가 됨으로 말미암아 지역사를 살려내고 한국교회를 살려내는 예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불씨가 성관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일상의 즐거움을 회복하십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아멘.
0: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그 산에 포도나무를 심는답니다. 황폐한 산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포도나무를 심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한 그루의 작은 이 묘목 포도나무를 심었겠습니까?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한답니다. 어린 묘목을 심으면, 어린 포도나무를 심으면 그 열매를 따는 데까지 죽기 3년은 걸립니다. 인생 끝자락에 서 계신 예수님을 쏙 빼닮은 그 어르신께서 그 포도나무 한 그루를 심어요. 어떤 마음으로 심었을까요? 예레미야는 이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 열매를 먹는 일상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예언하였습니다. 다시 세움받는 삶 속에는 포도나무를 심는 일상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참된 부활 신앙의 회복은 예배당 안에서만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되찾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부활의 영성은 일상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삶의 터전, 그 일터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삶의 터전에 포도나무 한 그루를 정성을 다해서 심는 겁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삶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합니다. 이 한 그루의 포도나무를 통하여서 이 포도나무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귀하게 들어 쓰시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셨어요. 어느 신학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는, 어떤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일까요? 제자들을 위해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하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밥상을 차리는 일이었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우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위하여서 아침 밥상을 차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하고, 그것도 헛구물질했어요. 제자들이 지쳐 있습니다. 배가 고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밥 한 끼였어요. 그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 다정한 음성으로

0: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침 밥상을 차려놨다. 어여 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활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상의 삶이 회복되는 것, 포도나무 한 그루를 심는 일상, 이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신앙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주대하는 식탁에서, 일터에서, 가족과 지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 주시는 평안과 일상의 열매를 누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50대 후반에 어떤 집사님께서 명예퇴직을 하셨답니다. 정년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일할 나이가 많이 있어요. 건강도 좋아요. 그러나 회사가 힘들어서 아마 퇴직하지 않으셨을까요? 마음 가운데는 내가 더 일할 능력이 있는데 명예퇴직을 해야만 되는구나. 우울증에 빠졌답니다. 일 중독으로 평생 살아왔어요. 회사에서 승진하는 게 인생의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입사한 그날부터 퇴직하는 그날까지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여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보니까 상실감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어디 오갈 데도 없습니다. 내밀 명안도 없어요. 집에 오면은 아버지 노릇하고 남편 노릇하고 가장 노릇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쭈삣쭈삣합니다. 정시에 출발하고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해서 집문을 놓고 해야 되는데 여보 나왔어. 오늘 집안 공기가 참 좋네. 맛있는 거 만들었는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집사님께서 조반을 차려주신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면서 위로를 받으셨답니다. 빈 그물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 인생이 빈 그물이구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었답니다. 예수님처럼 조반을 차렸대요. 가족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답니다. 서먹서먹했던 가족관계가 회복되었대요. 누가 먼저 서먹서먹하게 했을까요? 50대 후반의 그 집사님이지 않았을까요? 당당하지 못하니까,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이런 서먹서먹하였던 가족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평범한 시간이 의미 있는 예배로 변했답니다. 소박한 기쁨을 회복했대요. 부활은 거창한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을 깨달았답니다. 아내와 웃으면서 밥을 먹고 주어진 하루가 감사하고 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 그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부활의 증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부활의 능력은 죽음 이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은 소박한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의 축제로 바꾸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여러분의 식탁을 천국 잔치로 바꾸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여러분이 마주대하는 사람들과 함께 천국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여러분이 닿는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부활은 거창한 구호에 있지 않습니다. 부활은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 끓이는 된장찌개 속에 있어요.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이 운전하는 자동차 안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부활의 축제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광야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예수님 만나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재건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일상의 기쁨을 회복할 때에 걸어가는 인생길이 믿음의 길이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길 될 줄로 믿습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여수 성광교회 최종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43-1141, 061-643-1141번 여수 성광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

0: 방송입니다.
1: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의 노래 나인정입니다. 1944년 여름 히틀러 암살 계획으로 나치 독일의 감옥에 수감된 디트리 본 헤퍼는 조카 디터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간구할 때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도, 우리가 포기하려 할 때도, 심지어 우리가 그분을 원망할 때도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나는 이 차가운 감옥에서도 그것을 확신한다. 그는 또 다른 편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그분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라고 썼습니다. 본 회퍼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했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거대한 기도 제목에만 매몰되면 하나님의 세밀한 응답을 놓치기 쉽습니다. 본 회퍼가 감옥에서 쓴 편지들처럼 일상 속의 작은 흔적들을 기록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나를 버티게 한 한 줄기의 햇빛,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마음속에 떠오르는 평안을 작은 응답으로 기록하다 보면 이 흔적들이 모여 큰 의심을 이기는 확신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평안의 노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본회퍼가 차가운 감옥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그 응답의 시간을 담대히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응답의 형식보다 관계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응답을 내가 원하는 결과라고 정의합니다. 하지만 본회퍼는 감옥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자체를 바꾸는 대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현존을 응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고통의 현장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기다림의 성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침묵을 거절이 아닌 준비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방관이 아닙니다. 씨앗이 땅 밑에서 보이지 않게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있어야 줄기가 뻗어나오듯 침묵의 시간은 우리의 내면이 응답을 담아낼 수 있을 만큼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기다림의 근력이 될 것입니다.

내 의지가 아닌 말씀의 약속에 닻을 내리십시오. 우리의 감정은 날씨처럼 변하는데요. 때로는 확신에 차 있다가 때로는 깊은 원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 나 자신의 믿음을 붙잡으려 애쓰기보다는 변하지 않는 성경의 약속에 마음의 닻을 내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힘보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힘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담대함의 비결입니다. 본 회퍼가 옥중에서 썼던 시처럼 선한 능력에 언제나 감싸여 있다는 믿음은 상황이 바뀔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밤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그분은 당신이 생각지 못한 가장 선한 방식으로 증명해내실 것입니다. 예레미야예가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깊은 임재의 다른 방식일 때가 많습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임하셨던 것처럼 지금의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영혼에 말씀하시는 그분의 숨결을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 나윤정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나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파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들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극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귀에 레시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 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대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라마 바이블 듣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드라마 바이블
1: 느헤미야 제10장
2: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하투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디아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슬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불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비야 삭골 세레비야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분인우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모압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야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슬람 헤실 무세사벨 사도 야뚜아 불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하숲 할르헤스 빌하 소백 로흠 하삼나 마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윤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 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0: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십일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십일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십일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십일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1: 제11장
0: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냐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에세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다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불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훌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숩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밧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밖간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기아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비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주었기 때문이며 요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므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리앗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산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높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제12장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루흠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갸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기아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아십을 낳고 엘리아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 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베리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비아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리였느니라. 엘리아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아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비아와 세레비아와 간메리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기아와 오바디아와 무슬람과 달몬과 학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다

0: 이삭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므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불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이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십일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느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1: 제13장.
0: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십일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관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냐.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아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꾸레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던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0: 지금까지 드라마 바이브를 함께 하셨습니다.
1: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맺습니다. 스스로 힘을 내려 하지 않아도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요. 오늘 이 밤 찬양 가운데 주님 안에 머무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원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저는 조시원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달빛마을 김상진의 목소리로 나의 아내가 와라 들려드렸습니다. 5월 22일 금요일 저녁, 금요일 밤에 함께합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아내,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아멘.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하신 주님. 오늘 하루도 얼마나 주님 안에 머물렀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밤 찬양 가운데 다시 포도나무가 되신 주님께부터 주님 안에 쉬고 회복을 누리는 이 금요일 저녁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찬양 두곡 이어드릴게요. 지니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김단비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두 곡의 찬양 함께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 22일 금요일 저녁이고요.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함께 듣고 싶은 찬양,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6002번님께서요. 전선아의 그 이름 부를 때 신청합니다. 피디님, 목소리가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강건하십시오 라고 제 걱정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신청해주신 찬양, 그 이름 부를 때 전선아의 음성으로 들려드릴게요.

네, 6002번님 신청하신 전선아의 그 이름 부를 때 들려드렸습니다. 한 주를 살아내시느라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5월 22일 금요일 저녁, 금요일 밤에 함께한 이브닝 프레이즈. 이제 오늘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월요일 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끝곡입니다. 희주일의 십자가로 나는 충분합니다. 함께 올려드리면서 월요일에 다시 뵐게요.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신제주 광염교회 강성훈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처음으로 사역한 교회, 그 교회가 좀 높은 건물에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0: 중학교는 초등학교였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이 한 15명 정도 소주병, 맥주병 이런 거예요. 뻔하죠. 그 으슥한 곳에 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같으면 좀 무섭게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30대 초였는데 뛰어들어갔어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래서 너희들 배고프지 않니? 배고프지 않니? 물어보니까 배가 고프대요. 그 교회 바로 옆에 고깃집이 있었습니다. 그 고깃집으로 애들을 다 데려갔어요. 그 당시에 제 사례비가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식사비가 한 20만 원 정도 나왔던 기억이 나요. 고기를 마음껏 배불리 먹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표정이 좀 풀어지더라고요. 너희들 배고프고 그러면 교회 와라. 정말 그 다음 주일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만나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다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과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하면서 그 아이들을 돌봤는데 나중에 되니까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그 가정으로 확장이 되고 그 가정으로 확장된 것이 이제 또 그 지역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그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만 꺼지지 않는다면 전도는 계속된다. 평생 어떤 사람은 한 명을 전도할 수도 있고 또 평생 어떤 사람은 10만 명을 전도할 수도 있는데 그 둘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이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신제주 광염교회 강성훈 목사님이었습니다.

0: 북방송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팟캐스트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EI 극동 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회복하는 길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나, 심지어 내가 바라보는 나도 아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은 주의 돌보심과 양육을 받는 주의 백성이고요. 또 주님의 목장에서 사랑받는 양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양떼를 책임지신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풍성한 찬양 가운데 참된 나를 발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네, 삶의 노래로 금요일 순서 세 곡의 찬양으로 출발했습니다. 레니 르블랑의 좋으신 하나님 영어 찬양 들으셨고요. 이정규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리고 하은의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찬송가 두곡 이어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백성이고 또 주님의 목장의 양입니다. 주변 여건에 상관없이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시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듣고 싶은 찬양들, 그리고 기도 제목 있으시면 생각나실 때마다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고요. 아, 다양한 찬양 또 준비했어요. 먼저 조준모의 찬양, 길, 함께 듣고 오시죠.

환란과 핍박 중에도 강성훈의 찬송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요, 조수아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리고 목자와 양, 사랑 이야기의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멀리 사라진 것 같은 서글픔에서 이제는 헤어나와 주님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또 주님의 양으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홀리원의 주는 나의 목자, 주를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송이 편곡된 찬양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요, 김도연의 거무나 아름답다, 그리고 초롬의 나의 갈길 다가도록 듣고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 가치를 회복시켜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수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내게 맡겨진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참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놀라운 통로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한 눈을 달라고 계속해서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문자로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문자 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듣고 싶은 찬양, 또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들 나눠주시면 내 삶의 노래로 더욱더 풍성하게 이 시간 꾸며갈 수 있습니다. 다음 찬양은요, 호산나 싱어즈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두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두곡 듣고 왔습니다. 때저물어 날이 어두우니 나무엔의 찬송 들으셨고요. 김현진의 주여 지난밤 내 꿈에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면서 커 보였던 문제들이 작아지고 우리 주님만 드러난 시간 된줄 믿습니다. 주말이 시작되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했듯이 그렇게 발견해 나가는 성도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전도의 끈을 놓지 않는 또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내주신 문자들 계속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예전에 마리아 마리아라는 뮤지컬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뮤지컬 극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칠하며 사랑으로 구해주신 예수님의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이 등장을 합니다. 정말 그 대목에서 많이 감동했는데요. 연약한 우리들은 비난할 수도 비판할 수도 없는 똑같은 사람들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연약한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받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이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7편 함께합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77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늘 고백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늘 주 안에서 힘내시는 그런 하루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혜의 찬송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지키십니다. 지금 이 순간뿐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시간까지 포함해서 지키십니다.

첫 곡은 조찬미가 부른 그들이 방주 안에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키심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끄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키실 겁니다. 환난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크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럴 때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안에 머물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그런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힐송 월십의 Through It All, C.C. Winans의 Shout to the Lord, 마이클 W. 스미스의 Honest Day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왕현의 내 마음이 가난해져서, 히스플랜의 나의 기도, 이화연의 그렇게 오늘은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예전 팝송 중에 Every Breath You Take라는 노래가 있죠. 누군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사람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요즘 기준으로 보면 조금은 부담스럽고 소름 끼치는 그런 가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나를 아끼는 사람이 내 삶을 그렇게 세세하게 보고 있다면 느낌이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라고 하십니다. 멀리서 한번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every breath you take까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어떤 때에는 부담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동시에 큰 안도감을 주죠. 내가 놓치고 있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The Bonfire Backgarden의 Afflow, Planting Worship의 영원한 생수의 근원, Tent Makers의 주 달리신 그 십자가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정우입니다. 말씀 그리고 기도와 함께 성도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천국에서도 이어질 우리의 삶은 바로 찬양하는 삶이니까요. 교회에서는 이 찬양에 대해서 각자 나이대마다 또 성격마다 좋아하는 찬양들이 참 다릅니다. 다음 세대들이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을 보면은 참 감사한데요. 또 가끔씩은 기성 세대의 눈과 귀에는 좀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곡조와 악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럼 주님의 눈에는 우리의 찬양이 어떻게 보일까 궁금하기도 하네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특별히 찬양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주님은 진실로 자녀인 우리들의 찬송을 기뻐 받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노래뿐만 아니라 박수와 춤, 또 이런저런 악기들

일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은 정말 모두 다 받아주시지요. 오늘도 다윗처럼 춤추면서 어떤 찬양이든지 우리 영혼의 새 노래로 부르면서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루 마무리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지요.

홍 기장의 찬양으로 거룩 거룩 거룩 그리고 강무림의 어두운 죄악길에서 두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주님 닮아가는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 그렇게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늘로 찬송가 앨범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샬롬 트리오의 빛이 없어도 두 곡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4장 말씀으로 함께 하시지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경배와 찬양 앨범에서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레이스 투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정석의 음성으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서 함께 하시지요.

그레이스 큐티 헐몬의 이슬.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까지 깊이 들어오시면 우리도 알고 느낄 만큼 영혼에서 깊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만 주와 진실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말씀을 법처럼 지키라고만, 너의 의지로 삶을

바꾸라고만 강요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죽도록 충성하고 섬김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실 거라고 하니 과연 그렇게 하면 정말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일꾼들이 일한 만큼 정확하게 보상하시는 그런 독한 주인이 아니십니다. 자녀들의 영혼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되 길 잃은 양 한 마리까지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 영혼을 품으시고 그 안에서 장성하게 자라게 하시는 참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종이 아닙니다. 영혼이 변화된 만큼 성숙한 신부가 되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라고 하신 주의 신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늘의 샘물이 흘러 흘러 들어와서 사랑의 주 앞에 사랑 가득한 신부로 서게 하시옵소서. 아멘.

윌러브의 임예, 그리고 마르지 않는 샘의 기뻐하며 경배하세, 메들리 찬양을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곡의 찬양, 람파스 콰이어의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그리고 박신화 콰이어의 이 작은 나의 빛, 두 곡 이어서 함께 하시지요.

이 작은 나의 빛,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이었습니다. 자, 그레이스투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준비한 두 곡의 찬양은 앤 머레이의 영어 찬양으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리고 소마 트리오의 연주 찬양으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준비했어요. 두 찬양 들으시고 저는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강주현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순서 문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사 역자 강주현입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김복규의 내가 사는 시간 속에 들려드렸습니다. 이 찬양을 자세히 들어보셨다면 이 찬양의 가사가 어떤 내용인지 금방 알아차리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쵸?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이야기.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는 주님의 그 이야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 그런 찬양이 오늘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첫 찬양이었습니다. 내가 사는 시간 속에 김보규의 목소리였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저도 잘 지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계절의 그 5월의 계절처럼 굉장히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푸근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그또 비가 왔잖아요. 오랜만에 꽤 오래

또가 내렸던 비인 것 같아요. 제가 사는 동네는 그랬어요. 네. 잠깐 오고 개구 뭐 오후 한때만 오고 이랬던 게 아니라 조금은 많은 양의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좀 봄비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여름비라고 하기도 좀 그런 굉장히 좀 애매한 하지만 좀 시원함과 싱그러움과 조금은 아직은 좀 이렇게 떨림이 있는 그런 비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왠지 모를 좀 차분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지막히 주님이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뭔가 잔잔한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간은 어떠셨나요?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셨죠? 뿐만 아니라 저처럼 어느 순간에 긴말 하지 않아도 예수님, 주님 하고 불렀을 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평안함을 그런 사랑을 느꼈던 여러분들의 한 주이시기를 바랍니다.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날 만나고 있는데요. 토요일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한 시간 동안 꾸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찬양들, 감사의 찬양들, 또 감동의 찬양들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저와 함께 하시죠.

유윤종의 주 나의 평안. 이어서 들려드렸던 찬양은 장윤영의 바닷길이었습니다. 바닷길 찬양 참 오랜만에 들어요. 이 찬양이 한참 막 불려지고 또 들려졌을 때는 그 애니메이션 모세 쉽게 예, 모세 출애굽을 다룬 애니메이션 니이 곡에 좀 마치 뮤직비디오처럼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쓰였어요. 그때만 해도 이 영상에 대한 저작권 이런 부분들에 조금은 덜했던 시절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찬양을 배경으로 해서 그런 애니메이션들이 촥좀 보여지는. 그렇죠. 그 바다가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예, 주가 말씀으로 명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의 길을 가겠다는 이 찬양의 고백. 또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모세가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홍해바다의 기적을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그 순간에 그때 딱 알맞게 필요한 것들을 제한 없이 행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인지라 모세의 기적 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적 같은 기적을 원하잖아요. 봤던 것, 들었던 것, 그만큼의 규모, 그런 대반전의 어떤 기적들을 우리는 원하죠. 하지만 그 모세가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기적은 그들이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 백성들이 필요한 그것을 그들에게 베풀으셨다는 사실이죠. 사실 성경 말씀에 정말 많은 기적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 성경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그와 똑같은 방식의 기적이 우리 눈에 보여지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이 알맞다고 생각하시면, 우리에게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무리 적은 기적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지금 우리 일상에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리고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만들어졌다는 것은 만든 존재가 있다는 말이죠. 인간은 선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자 안에 선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선을 위해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선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평생 남에게 폐만 끼치고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히스플랜의 나의 기도였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들으신 찬양은 구현모의 너무 멀리 왔나요? 였습니다. 히스플랜의 찬양이 참 여러 곡이 참 좋은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나의 기도도 너무 좋네요. 담백하지만 뭔가 담백하게 고백하는 그런 가사의 나열이나 목소리가 참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구현모 형제 목소리도 참이 늦은 밤에 울림이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멀리 떠나왔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다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려고 탁 뒤도는 순간 주님이 거기 계신 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왔으니까 되게 멀리 계시고 우리가 그 길을 또 돌아서 가야 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어쩌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다시 돌이켜서 살아가는 그 과정은 멀고 길다고 느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탁 돌아서는 순간 알게 될 겁니다. 바로 거기 계시다는 사실을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저 주님과 함께 가고 싶어요.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를 돌이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복음 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과 스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요. 저 이찬양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신청곡들도 좀 있고 뭐 사연도 좀 있고 그래서 못 들려드렸어요. 지금 아직은 5월 달이니까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이 그이 5월에 빠지지 않고 우리들이 함께 기억하는 게 있죠. 교회인 우리입니다. 또 다른 가족인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난주 이 찬양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들려드리려고요. 김희식 목사님의 찬양입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참 귀한 고백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기도 참 많이 해요. 그죠? 물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하는 교회, 그런 기도가 우리한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공동체를 이뤄가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며 위로하며,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격려와 위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서로가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연합이 되는 것, 그 제일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 기뻐하시는 것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런 교회가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지는 교회, 그 교회면 진짜 좋겠죠. 그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여러분들은 이 달빛 가스펠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과 신청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문자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샵 1069. 긴 문자는 100원, 짧은 문자는 50원의 유료 이용료가 듭니다. 지금 어플리케이션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그냥 앱에서 사연을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송은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서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시면 한 번에 모아서 방송해드려요. 다 모아서 방송을 해드리고, 그리고 신청곡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에 깨어있는 여러분들의 긴 얘기 아니어도 좋으니까, 짧은 기도의 제목 또 신청곡 올려주시면 잘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신청하신 분이 계세요. 신청곡을 신청하신 분이 있는데, 067 하나님, 067 하나님께서 샬롬, 저는 처음 이 방송 듣습니다. 이 시간에도 극동방송이 이루어지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특수학교에서 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유, 교장 선생님이시네요. 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모든 선생님들을 응원하고 안전과 평안을 간구합니다. 신청곡으로 소리엘에 들어보겠니 신청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세상에. 네, 교장 선생님께서 네, 올려주셨습니다. 모든 선생님들, 그 다음에 학생들 모두 다 평안하기를, 또 기쁨으로 충만한 학교가 되기를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282님 신청곡 들려드렸더니 평화로운 밤 수고하셨어요. 신청곡 감사합니다. 샬롬 해주셨습니다. 5005님께서 기도 제목 올려주셨어요. 아, 정말 이웃 때문에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주택인데, 다 같이 있는 공동주택인 것 같은데, 담배도 피시고, 굉장히 소란스럽기도 하시고, 그런 이웃이 있어서, 좀 해결되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568님, 네, 계속 제 숙면 취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든 이 치유에 대한 내용들 주께서 들으시고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7568님 평안을 저도 기원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엘에 들어보겠니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네, 듣도록 할게요.

소리엘의 들어보겠니? 였습니다. 소리엘인데 웬 여자 목소리냐고요? 김수지 자매 목소리예요. 진짜 오랜만이네요. 소리엘의 베스트 앨범, 20주년 베스트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김수지 자매님도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새 앨범 소식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찬양사역자로 또, 여러 가지로 활동을 또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때의 음악과 이때의 감동이 있죠. 이게 몇 년도일까요? 1995년? 6년 정도일 것 같은데요? 네. 그때 음반인 것 같은데, 정말. 저는 좋으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네, 이렇게 뭔가 추억 속에 또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찬양들이 있어도 신청해 주세요. 잘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준일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순서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어느덧 저는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물러가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저희 학교 학생들, 제가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정기 연주회가 있었어요. 이틀 동안 있었거든요. 그 학기마다 학생들이 신청을 받아서 오디션을 통해서 이틀 동안 무대에 서서 공연을 하는 정기 연주회인데, 저희 학교 학생들만 관객으로 오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도 오고 초대하신 모든 분들이 또 함께 와서 공연을 보고 축하해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학생들 연주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물론, 이제, 아직은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좀 풋풋한 면도 있고, 조금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참그 때에 맞게 주시는 것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마음껏 펼치는 학생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추억하며 그리워하며 혹시 안타까워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맞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들의 성품과 여러분들의 컬러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묵혀두지 마시고 그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전에 내가 붙들고 살았던 것들보다 훨씬 더 깊고 기쁘고 평안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내일 주일 예배 찬양들로 함께 합니다. 국내 예배팀들의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곡의 찬양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한홍재 목사님의 청종 준비해놓고 있고요. 박수진의 아 맞다 두 곡의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성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올해 장미가 붉게 피어나는 싱그러운 토요일, 5월 23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지난 5월 21일은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의 부부의 날이었죠. 네, 평생을 함께 걷기로 약속하고 손을 맞잡은 두 사람. 때로는 비바람을 같이 맞기도 했고요. 때로는 따스한 햇살 아래 웃으면서 걸어온 그 길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아름다운 성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주님 안에서 가정을 이루시고 또 부부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 길을 잘 걸어가고 계시는 사랑하는 부부 여러분 축복하면서 주님의 시간에 행복한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서로 다른 두 나무가 만나 가지를 뻗고 잎을 키워 마침내 한 몸으로 어우러지는 열리지 같은 사랑. 모난 곳은 깎아주고 빈 곳은 채워주며 주님 안에서 한 뿌리 베어 영혼을 항해 함께 걷는 사람들. 네, 정연복님의 부부였습니다. 무엇보다 또 주님 안에서 부부의 연을 맺어가시는 행복한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또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제32장입니다. 야곱이 그의 길을 가니 주의 사자들이 그를 맞았다. 야곱이 그들을 보고서 이는 하나님의 군대이다 라고 말하고 그 장소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지었다. 그 후에 야곱이 에돔 지방 세일 땅에 있는 자기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렇게 고하라. 당신의 종 야곱이 아뢰나이다. 지금까지 나는 라반과 함께 지내며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내가 수소들과 나귀들과 가축대와 남녀 종들을 거느리고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당신께 고하고 당신의 면전서 은총을 입기 원합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우리가 당신의 형 에서에게 이르니 그도 역시 당신을 맞이하고자 군사 400명과 함께 오고 있었습니다 라고 고하였다. 그러자 야곱이 몹시 두렵고 떨려서 함께 있는 사람들과 가축들과 양떼와 낙타들을 두 떼로 나누었다. 이때 그는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나머지 한 떼는 달아날 것이다 하고 생각하였다. 그리고서 야곱이 아뢰었다. 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당신은 나에게 너는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로 형통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에게 당신이 베푸신 이 모든 인자와 진실을 받아 누리기에 조금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사실 내가 나의 지팡이 하나에 의지하여 이 요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두 떼를 이루었습니다. 당신께 비오니 나를 내 형의 손에서 저 에서의 손에서 건져 주십시오.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데 이는 그가 와서 나와 및 저 어미들과 함께 있는 그 자녀들을 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는 일찍이 내가 반드시 너로 형통하게 하여 내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게 할 것이니 그 무리가 너무 많아 셀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밤에 거기서 머물며 자기 형 에서를 위한 선물을 손수 골랐는데 암염소 200마리와 수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수양 20마리, 젖 먹이는 낙타 30마리와 그 새끼들 암소 40마리와 숫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와 수나귀 10마리였다. 그가 이것들을 각각 떼로 나누어 자기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너희는 나보다 앞서 나아가되 짐승의 떼와 떼 사이에 간격을 두라 하고 일렀다. 또 그는 앞에 선 자에게 이렇게 명하였다. 내 형 에서가 그대를 만나서 그대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느냐, 또 내 앞에 있는 이것들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묻거든 그때 너는 이것들은 당신의 종 야곱의 짐승떼로서 내 주 에서께 보내어지는 선물입니다. 보십시오. 그도 우리 뒤에 있습니다 라고 아뢰어라. 그가 다시 둘째와 셋째 그리고 짐승의 각 떼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에서를 만나거든 이와 같이 여쭙고 더 나아가 보십시오. 당신의 종 야곱은 우리 뒤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라. 사실인즉 야곱은 내 앞에 보내는 이 선물로 내가 그를 먼저 달래고 나서 그를 만나면 아마도 그가 나를 용납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 패배기 그보다 앞서 나아갔고 그 자신은 그 밤을 무리 가운데서 머물다가 밤중에 일어나 자기의 두 아내와 자기의 두 하녀와 자기의 아들 11명을 데리고 야뽕나루를 건넜다. 이때 그는 그들을 앞세워 요을목 건너로 먼저 보내고 이어서 자기가 거느린 소유물도 보내고서 야곱 홀로 남으니 어떤

야곱과 동틀녘까지 씨름하더니 그가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그의 허벅지 힘줄을 치니 그가 야곱과 더불어 씨름하는 동안에 야곱의 허벅지 힘줄이 늘어났다. 이에 그가 동이 터오니 그대는 나로 가게 하라 하고 말하자 야곱은 당신이 나를 위해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그러자 그가 그대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니 야곱입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이에 그는 이제부터 그대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이는 그대가 하나님 및 사람들과 더불어 힘을 겨루어 마침내 이겼기 때문이다. 이때 야곱이 청컨대 당신의 이름을 내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아뢰니 그는 무슨 일로 그대가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고 되묻고 다만 거기서 그를 축복하였다. 이에 야곱은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고서도 내 생명을 부지하였다 하고 말하며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지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는 허벅지를 절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줄어드는 힘줄 곧 허벅지의 힘줄에 붙은 것은 먹지 않았는데 이는 그가 야곱의 허벅지에 붙은 그 줄어드는 근육 힘줄을 쳤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창세기 32장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또 병실에서 청취하고

0: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야, 약속 지켜라. 예? 하나님 믿어라. 너 하나님하고 약속했지 않았냐?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야,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제가 지금 그렇게 반말질로 해가지고 삿대질 했어요. 내가 믿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왼손이죠? 왼손을 이제 탁 실어지고, 이제 왼손에 나와서가지고 이렇게 탁탁 하늘로 드는데, 제가 이게 하늘로 이렇게 날아올라가더라고요. 날아올라가면서 이제 오늘 이제 바위 위에 제가 딱 떨어졌는데, 그 바위에다가 제 손을 이제 대는데, 제 이 바닥이 다 바위가 이제 부실부실하더니 이제 보석으로 변하는 거예요. 수종보석으로 해서. 근데 수종보석 안에서 황금고리가 이제 쫙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너무 이제 생생해가지고 제가 일어나서 이제 그림 그렸습니다. 그림 이제 그래가지고 그 이조목지 않으려고 하나하나 다 이제 그려가지고 해서 그림 그려가지고 이제 잊어먹지 않으려고 그러다가 제가 집사람한테 이제 그때 이제 뭐냐면 고리를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내가 가져다가 가지고 다니다가 이제 잊어먹을까봐 이거 어디다 감춰야 되는데 해가지고 이거 어디다 감춘다 하대. 이거 어떻게 감춰야 됩니까? 하니까 이제 네가 감추고 싶은 데다 감춰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감췄어요. 감췄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꺼내는 줄 몰라. 그래서 이거 어떻게 꺼내야 되죠? 하니까 그럼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저한테 중재해 주셨던 그 황금고리를 저한테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래서 제가 그대로 따라했어요. 따라했더니 저기서 이제 부시부시하더니 저한테 또 날아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꿈을 깼는데 꿈이 너무 황홀하고 이제 아름다워가지고 제 집사람한테 진짜 이거 하나님이 있나 해가지고 집사람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이 그 기독교에서 중재라는 말 쓰나? 하니까 아니, 예수님이고, 중재자시고, 하면서 우리 집사람 또 자기 성경 실력을 또 뽐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해서, 왜기나, 자꾸 이제 물어봐요. 그래서, 말 안 하고, 말하면 또 이제 교회 가자고 자꾸 이제, 못 살 것 같아서, 말 안 하고 있댔는데, 이게 꿈이 너무 좀 생생해가지고 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사실은 내가 이런 꿈 깼어. 아, 그랬더니, 안 했어라고 잡고 전에 어디 갔다 오자고 그러더니, 이제 사당중앙교회 목사님이 좀 가깝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가까운 분이니까 거기 지금 가는데 그분한테 가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우리 남편이 이런 꿈을 꿨는데 목사님 교회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니 교회 다녀야 됩니다. 그 사당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안 다니다가 이제 혼납니다 이제 혼납니다 이제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이거 혼나나? 그래가지고 좀 그때 좀 다닌 척하다가 제가 안 다녔어요. 교회 다닐 시간이 없더라고요. 돈 벌려니까. 그래서 이제 안 다니고 있는데, 옆에서는 계속 파가지. 이제 그러다 이제 혼난다, 이제 계속 그러면서. 그러는데,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해놓고, 조용한 데 가서 사느라고, 양평교 땅산 데 가서 이제 조용하게 살라고, 마지막 마무리 제가 하던 순간인데,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돈 처리, 마지막 잔금 처리 한다면은, 그 다음에 끝이거든요. 그거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그날, 밥 먹으려고 이제 손실로 이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제가 꽝 하고 자빠진 것밖에 생각 안 나요. 꽝하고 자빠졌는데 다음날 깨어나니까 또 병원에 또 실려와 있는 거예요. 이러고 해서 또 아이고 왜 나 여기 왜 왔어 하니까 아니 생각 안 나냐고 왜 하니까 이제 화장실에 손실로 들어갔다가 쓰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분명한지 하나님이 치는 건데 근데 야 내가 듣기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면 무섭게 안 논다던데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신 나간 놈이 그렇게 말하냐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분이 아니라고 저도 저도 살고 싶으니까 물어는 다 봤죠. 그랬더니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번 죽었다라니까 죽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야, 이거 말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를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에다가 이제 대학원에다가 이제 몰래 등록시켜 놓은 거예요. 등록시켜 놓고서는 이칠날 좀 어디 좀 갔다 오면 안 됩니까? 왜? 하니까 아니 거기 대학원에서 뭘 탈북민들 뭘 한다는데 앞에서 소개 안 드렸는데 사단법인 한반도 개발 연합이라고 제가 거기 회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탈북민 그래도 이제 단체장이니까 그래도 격려 차원에서 가셔야 되지 않냐? 저는 진짜 그런 줄 알고서 갔어요.

돼요. 갔는데 이제 그게 어디 전창가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며칠 날부터 이제 정식적으로 그냥 그 일주일은 빠져도 되는데 다음부터는 이제 똑바로 종해가지고 이제 들어와야 됩니다. 우선 이제 그 교수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사람. 근데 저희 집사람도 겉에 뜨지 그 개척을 했어요. 교회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도망쳐서 나오려고 그러다가 아, 북한에서는 그 간부들이 이제 그 가정혁명화 안 되게 되면 간부할 수가 없어요. 북한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가정이 혁명화가 됐나 안 했냐. 근데 저희 집사람이 목사 된다고, 목사 되고 이제 다른 교회 된, 다른 목사 되고 이제 교회 했는데 야, 이것도 내가 안 다니게 되면 저 사람 또, 넌 뭐, 네 남편도 전도 못 했는데 무슨, 어? 우리 보고 전도하라 그러냐. 이제 그렇게 또 욕먹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에이, 다니는 흉내만 내주자. 그렇게 돼서 제가 감리교신학대학교에 다니게 됐습니다. 감리교신학교 다니는데 제가 숙제를 해야 되는데 과제 주지 않습니까? 과제 주는데 과제를 하려고 이제 교과서를 탁 싸가지고 이제 다 이제 보는데 알 소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게. 우리는 기독교 용어는 아예 접해보지 못했으니까 뭐저 자본주의 정치라든가 뭐 이런 소리가 들어가면 좀 알겠는데 이거 무슨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조신학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다음에 무슨 전통이 없도록 그 전승이 오도록 그뭐뭐 하는데 이 생각만 해도 막 머리가 뽀개지는 것 같은 거야. 아이씨 안 한다 해가지고 저는 이제 다 뒤집어 놓고 전에 말은 그랬지만 또 이제 그 제가 깨어나서 또 이제 과제는 못 하게 되면 제가 이제 그 누구한테 직은 못 살아요. 야, 이게 자존심이다. 북한 자존심인데. 무슨 소리냐, 보자.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외우면서 이제 그, 저, 쭉 나갔어요. 외우면서 나갔다가 또 잊어먹으면 또 다시 앞에서 나와서 또 읽으면서 나가고. 그럼 한번 붙어보지 뭐. 도대체 하나님이 진짜 있나?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데? 성경이 뭔데? 그다음부터 제가 이제 파기 시작인 거예요. 파기 시작인데 제일 놀라운 건 뭐냐면, 이거 어디서 두더본 소리 같은 거예요? 이게 성경 보는데. 아, 이거 어디서 두더본 소리인데? 다 이제 보니까, 우리 이제 그 창세기 같은 거는 아 이거 어디서 듣던 소린데 아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공부하려니까 굉장히 이 세계관 때문에 영적 싸움이 많이 왔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야내 세계관으로 보라고 왜 자꾸 김일성 세계관으로 보냐고 그러시는 게 그래서 세계관에 대한 개념이 아 이거 그래서 되구나. 근데 신학 공부하는데 그 세상의 주인은 따로 있는데 만든 주인은 따로 있는데 그 주인도 아닌 놈들이 자꾸 제가 주인처럼 이제 흉내 내려니까 세상에 그 놈도 얼마나 피곤하겠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딱 보는데, 아, 내가 한국에 와서 그래서 정말 힘든 건가? 세상이 하나님 만든 세상인데, 내가 자꾸 그 하나님 흉내 내려고 그랬던 거야? 그러면 세상이 하나님 만들었으면 하나님 세계관으로 읽으라 했으니까, 그럼 하나님 세계관으로 읽으자. 근데 우리한테서 이제 세계관이라는 게 뭐냐면, 세계를 어떻게 보고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견해의 관점이다. 북한에서 우리 철학을 그렇게 배워줍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그 하나님 말씀에 내 세계관을 읽으라 하고 딱 하는데 그 순간에 김일성주의가 딱 오르고 그 창세기가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주체 사상은 그 세계관을 주는 학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학에서 종속으로 배워지는 거는 주체 사상이 뭔가 딱 때리게 되면 세계관을 주는 학문이다. 그럼 세계는 뭘로 이루어졌나? 세계는 사람과 사회, 자연으로 이루어졌다. 딱 하는데 창세기가 딱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셨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다니까 이제 그 최초의 이제 공동체 사회가 이루어졌다. 북한에서 사회 가정이라는 거는 사회 한 세포라고 하거든요. 이 가정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라는 게 공동체를 이루고 국가를 이룬다. 종속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교회에서 배워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딱 보는데 아 이게 이제 김일성주의가 이게 이놈들이 이걸 여기서 이렇게 훔쳐왔네. 아 내가 속고 살았네 하는 게딱 들리는 거예요. 야 아니 이거 뭐 자기가 만들었다고 독창적인 혁명 사상이라고 그러고. 100%다 잘한 거야. 다 용투하고 이제 다 그랬는데, 아니, 이게 그게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아니, 사람, 사회, 자연이, 김일성이 그 점에 그 널려져 있던 세상을 자기가 종합해가지고 해서 세상은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이게 창세기 이미 이게 몇천 년 전에 이게 벌써 나왔구만, 이게. 어? 아, 이게 속았네. 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제가 이제 신학에, 그다음에 이제 그 파기 시작했습니다. 파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이 세계관으로 해서 신학에 대한 개념을 다시 가지게 됐고 성경을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섭리 그 마음으로 이제 그 공부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조금 좀 달라진 사람이 됐죠. 공산당 이제 악질 공산당 이제 빨갱이에서 예 그렇게 됐는데 오늘 이제 그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이제 봐라 너 보고 이제 살려달라는 놈입니다 하나. 그게 이제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제가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 계신다는 게 믿으니까, 그 처음엔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 소리도 안 나오고 하는 거, 앞에서 가지고,
계속 이제 열심히.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곁에 있는 배우자의 손을 따뜻하게 한번 잡아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당신이 있어 참 고맙다 라는 그 한마디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 한마디가 보약보다 더 큰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가정을 이루시고 함께하시는 부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위대한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라. 위대한 것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나 무엇보다 기도하라. 토레이 목사님의 기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기도란 하나님의 보화가 들어있는 창고를 여는 열쇠와도 같다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기도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를 의미한다고 하죠.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고 간구하며 찾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안아주시며 우리와 함께해 주시며 능력의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함께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 출발해 볼까요? 첫 찬송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함께 할게요.

시편 34편 17절과 18절의 말씀.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시편 34편 17절과 18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의인들이 도움을 호소하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모든 역경에서 건지시며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들 곁에 계시고 통회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오늘도 모든 환란에서 건져주실 주님 손 꼭 붙들고 위로와 평안 누리시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중보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서울 모테트 합창단이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올려드린 후에는 매일 이 시간 함께하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비둘기에게 세 가지 예가 있다고 그랬죠. 까마귀에게는 반포의 효가 있다고 합니다. 비둘기가 가지에 앉을 때 어미보다 세 단계 아래에 가지에 앉는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까마귀는 늙어 어미가 새끼를 공양한다는 뜻입니다. 동물도 어버이에 대하여 이 깊은 효도를 하는데 인간으로서 그렇지 못한다면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칭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 저 자신의 질문하고 싶은 질문이 있다고 할 때만은 과연 내가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효를 했나 생각해보면 돈 안 준다고 짜증 부렸고 보리밥만 준다고 싫어했고 다른 애들은 서울 가서 공부하는데 나는 겨우 수원서 공부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철없는 저는 불만 불평도 많이 해봤는데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된 입장에서 봤을 때에 참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장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비로소 저는 철이 들은 사람이라고 느껴봤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부모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두고두고 말씀이 생각나는 분입니다. 아버지를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경하게 되는 것은 거짓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도 연결됩니다. 아버지는 그대가 정말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채찍은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눈물 한 방울에는 길고 깊은 사연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

0: 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부모님에 대한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가, 틀렸으면 바꾸고 잘됐으면 후손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가사가 있는 찬양과 연주 찬송으로 올려드렸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의 찬송 더 올려드린 후에는 매 주말마다 만나보는 북녘을 위한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죽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내 백성이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가 우상

하나님을 숭배하고 분열과 다툼 속에 살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오니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땅을 고쳐주시고 상처 입은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이 땅이 다시 성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시선으로 보며 나아가는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복음 통일의 역사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5월 23일 토요일의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북한 땅이 고향인 한 자매님의 기도로 함께했습니다. 찬양 올려드리면서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선물해 주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언제나 가장 최고의 것을 내어드리며 가장 최선으로 예배하며 큰 목소리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하루를 구하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를 출발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니라. 오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이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령이시니 그에게 예배하는 자는 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 하셨다. 사랑하는 남과 북의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또 곳곳에서 이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영과 진리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전심으로 우리 주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여러분의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중보합니다. 이 중보와 함께, 이 기도와 함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코리안 심포니 콰이어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안녕하세요.
0: 네, 최근에 러시아 공항에서 북한 청년들이 또 입국하는 게 포착이 됐다고요?
1: 그러니까요. 이 청년들이 러시아 공항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장면들이 포착됐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북한 입장에서는 네. 후비대잖아요. 그러니까 체제를 이후에 받들어 가야 될 정말 중요한 그런 전위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0: 네.
1: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그 북한 내에서 뭐 건설이라든지 약간 생산 활동에 동원되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내보낸다.
0: 네.
1: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분명히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에서 주목을 하고 이거를 이제 보도를 한 게 있는데 우크라이나 매체들이 올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면 러시아 모스크바의 세레메티 에보라는 그 공항에서
0: 네.
1: 북한 청년들이 단체로 도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같은 옷을 입고 단체로 이동했고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 행동이 매우 통제되어 있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군인처럼 보이는 점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일반 노동자가 아니라 군 출신인 가능성이 높다. 군대가 아니고 복무하는 군인이 아니고 군 출신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근데 이게 군인처럼 보였다라고 보도를 하면 사실 추상적일 수 있잖아요.
1: 네.
0: 정확히 어떤 모습이 군인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걸까요?
1: 짧은 머리가 있습니다. 단체 행동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약간 군기가 있고 각이 살아있고
0: 흐트러짐 없이
1: 같이 약간 딱딱딱딱 발걸음 척척
0: 네.
1: 하는 모습을 볼 때 군 출신으로 추정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제대했거나 조기 제대한 군인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런 걸 이제 봤을 때 북한 내부에서는 실제로 군인들을 제대시키거나 혹은 제대를 앞당겨 현재 해외로 내보내고 있다. 라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맥상통하게 연결이 되는 거죠.
0: 네. 왜 굳이 군인들을 제대시켜서 해외로 보내는 걸까요?
1: 솔직히 얘기하면 현재 군대를 조기 제대한다. 군대가 북한은 10년이잖아요.
0: 네.
1: 그리고 특수군단에 종사한 지는 1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7, 8년 정도 됐으면 이제는 제대할 때 되긴 했어요.
0: 그쵸.
1: 거기에서 약간
0: 길어요.
1: 그렇죠. 더 젊은 사람들도 있고
0: 네.
1: 그리고 거기에서 특수군단이 아니라면 솔직히 할 게 없거든요. 지금 약간 전쟁 중이라고 하긴 하지만
0: 네.
1: 실제로 전쟁을 수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오히려 다른 일이 있으면 좀 일찍 제대시키는 게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그 국가가 이제 부강하고 국가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일찍 제대시키는 게 훨씬 낫긴 하죠. 우리는 벌써 2년밖에 안 되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바로 사회에 나와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게 국가 정도 이익이죠. 근데 북한의 문제는 뭐냐면 해외로 보내는 거잖아요.
0: 네.
1: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노동력 확보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북한은 젊고 체력이 좋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해외 노동시장에 군 출신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또한 군인들이 조직에 익숙하잖아요. 또한 통제가 쉽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집단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도 그러니까 뭐 탈북을 하거나 어디 도망치거나 아니면은 북한에서 보여주기 싫은 다른 이제 공간에 가서 뭐 외부 정보를 습득하거나 이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0: 네. 근데 보통 이렇게 가면
1: 네.
0: 러시아에서는 어떤 일을 주로

0: 할까요?
1: 과거에 보면은 많이 얘기를 들어오셨겠습니다. 이제 건설이라든지 네. 혹은 벌목 그리고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설 현장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특히 제대 군인이잖아요. 그러면 체력이 좋고 지금 계속적으로 훈련했잖아요. 그리고 기술 교육도 일부 받아왔기 때문에 건물 건설이나 복구 작업 같은 힘든 일을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러시아가 아예 또 전쟁 중이죠.
0: 네.
1: 계속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젊은 애들은 이제 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위험한 지역에서는 일하는 사람이 부족합니다. 이 위험한 지역은 뭐냐면 우크라이나를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그 지역에서 뺏은 영토, 그 재건 사업.
0: 네.
1: 거기에는 막 그 지뢰도 많아요. 아직도 묻혀 있어요. 지뢰를 제거해야 되고 거기에도 건설해야 되고.
0: 네.
1: 그럼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 위험한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다 도망가지. 이런 사람이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노동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통제하기 쉽고 위험한 환경에서도 투입할 수 있는 야 여기 투입해 라고 하면 네 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죠.
1: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 특히 최근 들어서는 헤르손 지역이 주목되고 있다.
0: 헤르손 지역.
1: 네. 원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지역이었는데
0: 네.
1: 러시아가 전쟁을 통해서 빼앗았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전쟁으로 해서 인구가 크게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농지와 시설이 많이 파괴된 상황입니다. 재건 사업이 필요하죠.
0: 네.
1: 그러니까 건설, 복구, 농업 작업을 할 노동력이 현재 매우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 거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다시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내 거다라고 하면은 빨리 재건 사업을 해야 되고 주민들을 민심을 계속 확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북한의 제대군을 투입해서 네.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0: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근데 스스로는 어디로 왜 가는지 알고 있을지가 의문이기도 해요.
1: 네.
0: 왜냐하면 러시아로 파견된 군인들도 당시에 그랬다고 전해져 왔는데
1: 네.
0: 근데 이런 행보의 이유는 또 단연 돈이겠죠.
1: 네. 그때 당시에 이제 파병이 됐을 때는 해외에 훈련 간다. 이런 식으로 약간 속이고 갔었다라고
0: 네.
1: 하는 것도 막 유학 훈련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말을 이제 지원해서 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제대 군인은 근데 야 돈 벌러 가자라고 얘기하면서 설득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1: 그러니까 제대할 정도 되면은 북한 군인들도 내가 사회에 나가서 무엇을 하지? 돈 어떻게 벌지? 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이 들어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해외에 나간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고
0: 네.
1: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노동자들이 직접 돈을 많이 받냐라고 하는 생각은 안 듣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의 상당 부분은 북한 당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중에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내부 경제 상황이 뭐 좋지 않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0: 네.
1: 뭐 약간 만성적인 경제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해로 인력을 보내서 돈을 벌어오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도 정말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고 돈을 이제 투입을 해서 북한 주민들의 또 마음을 사는 그런 전략을 북한 당국은 쓸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건 생각이 듭니다.
0: 근데 북한 주민들은 또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1: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군대에 있는 것보다
0: 네.
1: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낫다. 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러시아도 위험한 지역인데
0: 네.
1: 혹시 전쟁에 휘말리는 거 아니냐 라는 그렇죠. 불안감도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짜 군대에 보낸 아들을 보낸 부모들
0: 네.
1: 사이에서는 걱정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례도 종종 나오고 있다는 사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0: 그럴 것 같아요.
1: 네. 네.
0: 이렇게 가는 청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1: 군인들 입장에서도 고민이 크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 네.
1: 그러니까 제대 후에 더욱더 힘든 상황에 펼쳐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0: 지금 이제 탄광, 뭐 농촌, 탄원을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탄원이라고 하는 거는 막 보내는 사업이라고 하는 건데,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막 손드는 그런 작업을 네. 북한 당국 강요하면서 탄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북한의 그 제대 군인들도 거기로 약간 험지라고 하는 농촌이나 탄광에 보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해외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다면 이게 좀 더 낫다라는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험하다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완전히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1: 근데 이렇게 러시아까지 가는 방법이 좀 다양하잖아요.
0: 네.
1: 뭐 육로도 있고 해로도 있고 하늘로도 갈 수가 있을 텐데
0: 네.
1: 어떻게 오고 가고 있나요?
0: 아까 처음에 러시아 모스크바의 세레메티예보 공항에서 북한 청년들이 단체로 도착했다, 포착됐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꼭 비행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요.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 간두에서 러시아 국내선을 이용하는 방식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비용을 줄 수도 있고
1: 네.
0: 이동 경로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덜 받게 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북한은 여러 가지 방안을 고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이 러시아로도 더 파견할 전망이 있을까요?
0: 네. 얼마 전에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중국에 가는 노동자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다.
1: 네.
0: 그래서 뭐 두 달이나 석 달 사이에 뭐 만 명 넘는 사람이 갈 수 있다는 얘기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 아.
0: 약간 서로가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1: 네.
0: 더 많이 파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제대 예정된 군인뿐만 아니라 제대를 앞둔 군인까지 조기 제대시켜서 보내고 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올해 러시아로 가는 북한 청년의 규모 수만 명에 이를 수 있다라는 전망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좀 핵심 삼아서 봐야 될까요?
0: 그러니까 젊은, 그러니까 그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젊은 이들이
1: 네.
0: 해외에 나가서 자기의 젊음을 바치고 있다. 근데 그 나의 노동력이 정확하게 자기 자신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북한 당국에다 갈취당하고 있다.
1: 네.
0: 이게 강제 노동을 당하고 있다. 그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설계가 되는 것인지, 북한의 미래는 그럼 누가 짊어지고 누군가의 또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이게 단순한 노동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전쟁 복구 문제잖아요.
1: 그렇죠.
0: 이게 그냥 단순하게 노동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안보 문제까지 결합을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더욱더 주시하고 더욱더 문제 해결에 있어서 다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1: 참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곳에서 북한의 미래가 소비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북녘의 외화벌이가 건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진행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루마니아의 유명한 목사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신데 1945년에 소련의 침공으로 루마니아가 공산국가가 돼요. 그래서 교회가 폐쇄가 되고 그중에 리차드 목사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체포가 되고 지하로 숨고 그래서 지하에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돼요. 그래서 범브란트 목사님은 14년 동안 감옥에서 사는데 감옥에서 밥을 얹어가지고 뼈만 마르고 탁 끌어다가 고문을 가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하도록 고문. 그래서 피투성이, 멍투성이, 상처투성이, 고문도 다양하게 받는다고 그래요. 그 예를 들어서 자꾸 고무호수로 물을 줘가지고 위장이 터지도록 하고 하여튼 가지가지 고문으로 24년 동안을 우리가 왜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를 거부하느냐? 신앙의 자를 안 주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북한, 중국은 신앙의 자유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거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범브란트 목사님이 감옥에서 14년 동안을 가진 고문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 그가 어느 날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세봤대요. 그랬더니 저는 못 세봤어요. 그분이 세봤는데 366번이 나오더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그래서 아 이게 무슨 뜻인가? 아 1년에 365일이니까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그러면 366번이거든. 한 번이 더 남잖아요. 그게 무슨 뜻일까? 그 목사는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윤달이 들어있는 달까지 계산하셨다. 4년, 윤달이 몇 년에 한 번씩 오죠? 4년에 한 번씩 와요.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366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오늘 어떤 고문을 받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한다.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응답받기를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부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해주나 봐. 이런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14년 동안은 그 가지가지 그 고독과 외로움과 고문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쁨을

0: 이게 못하시는 사랑, 독생자 바쳐주신 그 십자가 사랑, 이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전이 되면서 더 이상 외롭지 않더라는 거예요. 독방에서도, 고문 속에서도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는 바로 승리했노라고.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는 주님의 그 사랑, 기가 막힌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거 깨닫는다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두려움과 외로움과 공포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이 사랑이잖아요. 예.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거 깨달을 때, 아, 우리는 그 사랑의 에너지로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작품이거든요. 예, 타락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동산이에요. 다 사랑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즉,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드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만물들은 비록 타락했더라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 갈급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쏟아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세상 뜨기 전까지는 이 땅 위에 있는 한은 하나님의 사랑은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 엄청나게, 예, 우리 봄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봄바람을 통해서, 봄꽃을 통하여, 모든 봄동산을 통하여, 봄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구를 돌리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우주를 붙들고 계시고요, 하나님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내 영과 육이 먼저 소생해야 되지 않겠어요?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5월 23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약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새벽부터 낮 사이, 함경도는 오전부터 낮 사이 곳에 따라 비가 조금 내리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평안북도가 5mm 안팎, 평안남도와 함경도, 황해도는 5mm 미만으로 양이 무척 적어서 활동하시기에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이 비는 낮에 대부분 그치겠고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가 17도, 부산이 16도, 서울과 목포, 포항이 15도, 평양과 개성, 대전과 대구, 광주와 여수가 14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강릉이 13도, 강계와 춘천이 12도, 함흥 11도, 청진이 10도, 해산이 9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가 24도, 춘천과 목포가 23도, 개성과 대구, 여수, 제주가 22도, 부산 21도, 강릉이 20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강계, 포항이 19도, 신의주와 함흥 17도, 해산과 청진이 1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서해북부의 하늘은 오전부터 비가 내리는데요. 서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후에도 계속 비가 내리고요. 서해북부의 먼 바다는 오후에 비가 그치고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북부의 파도는 1에서 최대 2.5m로 일겠는데요. 서해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무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거할 때, 능치 못하실 일은 불가능한 것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와 함께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인사드릴 텐데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예,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합입니다. 평생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그렇게 성경을 통독한 횟수가 무려 100번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 말씀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특별한 기도 방법이었다고 해요. 성실한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는 약속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굳게 붙잡아 자신의 꿈과 비전으로 삼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을 뿐 아니라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오늘도 더욱 힘내시고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지혜 말씀 시편 76편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지혜 말씀 시편 76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이에요. 힘든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오직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맞이하셨죠?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여는 말씀 365일. 오늘은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북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여호수아 8장 14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정호승 시인의 이 시를 가슴에 품는다라는 시를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꽃과 잡초는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잡초란 인간이 붙인 지극히 이기적인 이름일 뿐이다. 인간의 잣대로 해충과 익충을 구분하는 것처럼. 그러나 인간이 뭐라고 하든 제비꽃은 장미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가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다 보니 자주 내가 아름답다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예쁘지 않은 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창조물은 예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사람들도 예쁜 구석 하나쯤은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남이 가진 아름다움을 탐내지 말고 내가 가진 아름다움을 빛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양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이노스 합창단이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칼뱅의 기도.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조용한 신학자였던 칼뱅은 연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종교개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복음주의 이론을 접하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친한 친구인 기욤 파렐의 강권으로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종교개혁의 최전선에 나섰습니다. 칼뱅은 매일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리며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저희를 비추소서. 대낮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의도적으로 어둠을 찾지 않고 마음이 잠들게 내버려 두지 않도록 도우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시고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경외하게 하며 저희 자신과 모든 열망을 주님께 제물로 드리게 하소서. 주님의 제자는 곧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돼 있어야 합니다.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름에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 매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칼뱅의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노라고 기도로 다짐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각오로 주님을 기쁘게 섬깁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두눈 저산 밑에 백합 카펠라 콰이어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희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샤론의 꽃 예수 피아노와 플루트의 이중주로 보내드리겠는데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하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23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중에 제법 비가 많이 내렸죠? 봄비일 텐데요. 그래서인지 나무들이 더 푸르러졌습니다. 자연의 변화를 느끼며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락교회 김은석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가끔 이런 질문을 받으신대요. 목사님은 설교를 일주일에 여러 번 하시잖아요. 매번 다른 설교를 준비하시는데 어떻게 매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본문으로 이런 설교 내용을 해야겠다 어떻게 깨달으시나요? 저도 궁금했는데요. 이 숨겨진 오묘한 진리를 어떻게 이 설교로 전할 수 있으신지, 성령님이 목사님과는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궁금하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저도 시간이 쫓길 때는 성경을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멈춰서서 잠잠히 단어 하나하나 또 한절 한절이 마치 최상급의 찻잎처럼 우려나와서

좋은 차가 되기도 하죠. 네, 최상급 찻잎이라는 단어가 귀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렇군요. 천천히 차를 우려내듯 말씀의 진한 향이 우려나오길 기다려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의 진한 향이 우리의 삶을 다듬어주겠죠?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네, 금방 마실 수 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대신 오래 기다리는 차를 마시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잔잔한 목소리로 이 찬양 함께합니다. 나무엔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리고 윌러브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이어집니다.

한절의 말씀으로 오랫동안 묵상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나 그 말씀이 진리인지 깨닫게 되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배우로 잘 알려져 있는 배우 신혜라 씨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결국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랑의 메시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순종했을 때 얼마나 삶이 충만하고 기쁜지 순종한 사람들만이 누리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화는 결국 순종에서 나온다는 이야기 오늘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이권희 성령 앨범에서 함께합니다. 나를 통하여 피아월십의 주 안에 있는 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고 기다리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기쁨에 빠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첼로와 피아노 연주곡 함께 하시면서 모닝프레이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저청중앙교회 이후재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인생의 작은 울타리인 것처럼 국가는 인생의 가장 큰 울타리입니다. 국가의 번영이 오늘 우리의 삶의 즐거움으로 이어지도록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하나님께서 주신 공정과 성실의

실천이 되게 하시며 성령 안에서 국민들 모두가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국민들이 삶으로 흘려내는 땀과 열정이 국가의 힘이 되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고 지금 이 혼탁한 세계 열방을 이끌어가는 복된 국가, 축복된 나라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미나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는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신비한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늘 복음을 증거하며 좋은 인격을 가지고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며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성령의 힘에 이끌려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의지로 살아가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겠지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레이토레이 목사님에게는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반복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성령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는 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 없이 말할 때 저는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너무나 자주 그릇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도 매일 이런 기도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면서 정말 많은 실수를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죠. 성령님께 간구하는 것이 습관이 된다면 실수도 줄이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자유함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어렵고 힘들든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의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의 행동이 죄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그 여인의 삶에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에게 관심과 배려가 많았던 분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이겠는가 묻고 너희도 선한 사마리안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이웃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니 우리도 각자 처한 곳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며 기쁨 충만하세요.

0: 포털 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이 대한민국 남한으로 이주하신 탈북민 신학인들의 간증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지금은 이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매주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탈북 방송인이십니다. 우리 정윤아 자매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에서 온 정윤아 자매라고 합니다. 우리 동방송 가정 여러분들을 이렇게 목소리로나마 찾아뵈어서 너무 기쁩니다.
0: 예. 저희 극동방송 통해서 뭐 지역의 방송 가정 여러분들을 만난 적이 있으실 테고 또 극동방송에서 간증 같은 것들도 저희가 이제 좀 입수를 해서 간간히 방송을 좀 하긴 했었습니다. 네. 다니엘 기도회나 하셨던 것들.
1: 아.
0: 근데 방송할 때 야, 우리 윤아 자매의 진솔한 이야기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전받고 북한에 대한 기도의 마음을 품게 됐던 것 같아요.
1: 네. 감사하네요.
0: 예. 한국에 지금 정착하신 지가 20년 차 하시더라고요. 맞죠?
1: 맞아요.
0: 예.
1: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0: 아니, 나이를 빼면은 정말 어릴 때 오셨나 봅니다.
1: 제가 19살 때, 대학 2학년 때.
0: 네.
1: 지금 제 39이 됐습니다.
0: 그렇게 안 보이세요?
1: 아니에요. 그렇게 보입니다.
0: 20대처럼 보이시는데.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벌써 20년 차가 되셨는데,
1: 네.
0: 지금 요즘에 한국 살이 어떠세요?
1: 이제 조금 편해졌어요. 이제야. 네. 한, 이게 사람이 참 겸손하지 못한 게, 저는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한국 생활은 뭐 식은죽 먹기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0: 네.
1: 처음에 5년은 사기도 많이 당하고 정신없이
0: 네.
1: 이렇게 흘러왔고 적응하느라고 바빴고 10년 차쯤 되니까 소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졌고
0: 네.
1: 그다음에 20년 차쯤 되니까 이제야 조금 한국 문화에 조금 들어가 있나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0: 이제 내가 진짜 한국인이 됐구나.
1: 네, 완벽하게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은 됐지 않았나.
0: 아니 근데 뭐 스타일이나 이런 거는 너무 스타일리시하시고
1: 곧만 이제 자본주의에 적응.
0: 네. 아니 이제 TV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1: 네. 네.
0: 이만갑 출연하시고 알아보는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1: 이만갑은 주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알아봐 주셨었는데.
0: 네.
1: 다니엘 기도회 나가고 나서
0: 그렇죠.
1: 젊은 청년분들과 뭐 그러니까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게 알아봐 주시는 거예요.
0: 네.
1: 근데 그 중에 이제 청년분들이 알아보시는 경우는 거의가 다 다니엘 기도회예요.
0: 맞아요.
1: 네.
0: 다니엘 기도회 간증하고 나니까 또 많은 교회에서 초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1: 엄청나더라고요.
0: 예. 네. 그곳에 가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얘기가 어떤 거예요?
1: 그때 제가 강조했던 게 우리가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 열 처녀의 비율을 들면서 준비된 다섯 처녀가 돼야 된다, 우리가.
0: 야.
1: 그거를 강조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대한민국의 우리 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편안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은 그 주여 이거 한번 진짜 목소리 내서 불러보는 게 서원이거든요.
0: 네.
1: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김치움이나 뭐 산에 깊은 데 들어가서 누군가를 버처를 세워놓고 주님을 그렇게 못 찾죠.
0: 그렇죠.
1: 아버지 이렇게

0: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눈물이 얼마나 뜨거울까.
1: 네.
0: 그 생각을 하니까 참 다시 한번 제가 여기 와 있는 게 너무 감사했었고, 사실은 그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 한 가지는 강조했던 것 같아요.
1: 예, 예, 꼭 준비해야 된다.
0: 꼭 준비해달라.
1: 맞아요.
0: 기도해달라.
1: 맞아요.
0: 그 부탁을 드렸었죠.
1: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그런 마음에서 아마 이번에도 책을 네. 지난 연말에 내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맞습니다.
1: 정유나 자매가 목숨을 건 갈증, 자유라는 책을 내셨어요.
0: 네.
1: 첫 책이시죠?
0: 처음 책입니다.
1: 네.
0: 제가 원래는 세상 책을 쓰고 있었어요. 부끄러운 고백인데.
1: 네.
0: 그래서 제목도 다 정해놓고 좀 자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좀 아버지도 좀 팔고 이래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 책을 한 2년 전에 제가 쓰다가 원고가 3분의 1 정도 완성된 게 뭐 이제 컴퓨터에 남아 있었어요.
1: 네.
0: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 와중에 아, 좀 덜 대먹었다 하는 마음을 주시는 저희 하나님은 이제 평안도 사투리로 혼을 네네. 많이 내시는데 너 기계 살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스토리가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집노조 세장님 뭐 아빠 얘기 이런 위주였던 책이 쭉 빠져나가고 간증집으로 정리를 하라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1: 네.
0: 수익금을 이런 북한 선교, 탈북민 선교를 위해서
1: 네.
0: 내가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순종을 했죠.
1: 네. 네. 그래서 이제 제목도 바뀌었을 거고.
0: 맞아요.
1: 목숨을 건 갈증.
0: 네.
1: 자유.
0: 네.
1: 자유라는 말을 북에서 아셨어요?
0: 북한에서 자유는 일제강점 시기에 우리가 독립을 할 때 그 자유.
1: 오.
0: 네. 개인의 자유는
1: 그렇죠.
0: 가르쳐주질 않고 나라를 빼앗기면 자유가 억압된 거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젊은 친구들이 노후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막 버리잖아요.
1: 오, 그렇죠.
0: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교육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이 육에 신경 쓰지 마라. 북한도 사이비 종교 집단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목숨을 바쳐서 그럴 때만이 진정한 조국의 자유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거기 책에서 말하는 자유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1: 아멘.
0: 그 자유도 들어가 있고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내가 살아있을 때 누려보는 자유 이것까지
1: 네.
0: 다 포함이 된 겁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책 페이지를 보시면 그 처음 페이지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1: 아멘.
0: 책 페이지 보시면 제가 갈라터진 북한 땅을 나와서 빛의 땅인 자유로 오는 거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야 어떠세요? 직접 이런 자유 세계에서 이제 산 세월이
0: 네.
1: 북한에서 자유를 알지도 못하고 빼앗겼던 세월보다 이제 길어졌어요.
0: 네.
1: 그렇죠. 한국에서 산 세월이.
0: 네. 네.
1: 참 자유를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0: 참 자유 이상입니다.
1: 할렐루야.
0: 네. 그리고 네. 물론 이제 대한민국도 감사함을 잃어서 젊은 세대가 오늘날의 이 물질 만능 이런 축복을 불평불만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1: 네.
0: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안에 잡혀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평안하고.
1: 아.
0: 네. 뭐 하나님 안에 잡혀 있는 삶이 정말 축복된 삶입니다.
1: 할렐루야.
0: 제가 살면 살수록 더 느끼고
1: 네.
0: 오히려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신앙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신앙도 진리의 하나님인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많은 종교가 세상에 존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1대1로 소통을 하잖아요.
1: 네.
0: 관계를 맺은 자들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1: 할렐루야. 네. 아니 우리 유나 자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 있구나.
0: 네. 맞아요.
1: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이 시간입니다.
0: 네.
1: 자 우리 정유나 자매 이제 책의 이야기 또 책 속에 담겨 있는 뭐 북한에서의 일상이나 탈북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이제 차차 풀어가 볼 텐데 먼저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나 자매님 평소에 어떤 찬양 많이 은혜 받고 계세요?
0: 하나님의 은혜.
1: 와.
0: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 노래는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요.
1: 할렐루야.
0: 네,
1: 네 지금도 눈이 촉촉해지시는 것 같은데 우리 유나 자매가 신청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시고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탈북 방송인이십니다. 우리 정윤아 자매와의 뜻깊은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 들려드렸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정말 풍성히 누리고 계시죠?
1: 정말 많이 누리고 있죠. 제가 하나님께 드린 게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많은 걸 주셨을까? 그래서 자꾸 눈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네. 그리고 언제 이거 다 돌려드리나? 그 생각에.
0: 지금 이렇게 또 곳곳에 방문해서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게 갚는 거죠.
1: 하나님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0: 그럼요, 그럼요. 네. 더 많은 또 동역자들을 세우는 일들 하고 계시는데, 짧게 한 소절 불러주셨지만 노래를 정말 잘하시네요. 북한에서 음악을 하셨다는 얘기 좀 들었는데, 네. 그렇죠?
1: 네. 네.
0: 어떤 거 공부하셨어요?
1: 그냥 음악입니다, 자체로.
0: 네.
1: 콩나물대가리라고 그러죠. 악보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학문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했으면 초등학교, 북한은 서학교라고 하는데,
0: 네.
1: 서학교 음악 교사가 됐을 겁니다.
0: 그러세요?
1: 그래서 이건 4분 서리표예요, 2분 서리표예요, 여기는 쉼표입니다. 이런 걸 가르치는.
0: 네. 악기도 하실 줄 아시더라고요.
1: 악기를 또 해야 돼요, 필수로. 그래서 제가 악기를 했던 건 바이올린을.
0: 그러니까요.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도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인가

0: 본 것 같은데 네. 북한에서의 일상이 어땠는지 조금 궁금하긴 해요.
1: 아무래도 이제 제가 군인 가족이었다 보니까 북한은 군인 가족도 군부대 안에서 군인처럼 생활을 하거든요. 네.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늘 강한 이런 사상 세뇌 교육으로 인해서 늘 그냥 언제면 나는 장군님께 기쁨을 올려드려서 우리 장군님을 몸 가까이 뵐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마치 우리 그 김씨 일가들을 우리 예수님처럼 만들어놨어요.
0: 그러니까요. 네.
1: 그래서 그런 삶의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지독체를 겸비해야 되는 것도 우리 아버지 장군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삶의 전부였고 또 이제 북한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학교 끝나고 조직 동원을 너무 많이 시켰어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이 탈북을 하는 데 있어서 자양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조직 동원 나가기가 그렇게 싫었어요. 네. 대학뼈에서 김매해야 되고 그렇죠. 머내기 해야 되고 지금 한국에 와서 살아보니까 야 우리 하나님 나를 연단하셨구나. 그렇게 강인하게 어찌 보면 김부자가 저를 그렇게 했는데 마치 모세가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그 민족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 민족도 거기에서 그러한 강도 높은 노동의 그렇죠. 삶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를 뚫지 않았을까. 물론 불평불만이 많았지만 저도 불평불만 많았어요. 탈북하면서. 네. 그건 뭐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죄인이니까.
0: 그런데 이제 말씀 가운데 북한에서 그런 노예와 같은 삶 그런데도 이제 그런 정말 투철한 그런 상황에서도 이 세뇌가 깨지는 그런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1: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거짓은 아무리 몸집이 커도 거짓에 불과하더라고요.
0: 네.
1: 거대한 풍선에 바람을 빼는 건 그 작은 바늘구멍 하나잖아요. 그 작은 바늘구멍을 제가 만나게 된 거예요. 대학을 김정숙 교원대학으로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밀수꾼들이 몰래 가지고 들어온 한류를 접하게 됩니다.
0: 한국 드라마. 네. 네.
1: 그런데 제가 배웠던 남조선과 너무 다른 거예요. 헐벗고 굶주리고 미국의 식민지이고 아이들이 월사금을 못 내서 명동에서 콩팥을 팔고 눈을 판다고.
0: 아니 그런 얘기를 북한에서.
1: 교과서에서.
0: 교과서에서. 네. 그게 90년대, 2000년대에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1: 그럼요. 이제 와서야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김정은 네. 정권에 들어와서야. 김정은 정권이 언제요? 2012년도.
0: 그러니까요.
1: 얼마나 그동안 수십 년을 진짜 북한말로 후라이를 친 거예요.
0: 와.
1: 그랬는데 이런 걸 배웠으니까 그리고 청계천 양쪽으로 계집을 짓고 산다 그랬어요. 오히려 사람이 부자가 죽으면서 금목걸이를 개한테 넘겨주지 그 사람들 굶어죽어 나가는 사람한테 안 쓴다고. 그래서 쏟고 병든 자본주의 개같은 세상이 남조선이다 이렇게 배웠댔는데 드라마 보니까 완전 제가 속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한 편밖에 안 보겠다고 이렇게 헌장담을 하고 봤는데
0: 네.
1: 그 1년 가까이 봐버리게 된 거죠.
0: 야, 그때 봤던 드라마 생각이 나세요? 어떤 거였는지?
1: 잊을 수가 없죠. 처음에 봤던 드라마가 우리 송승헌 오빠. 그 다음에 뭐 목욕탕집 남자들 순풍산부인과 모래시계 첫사랑 호텔리어 장군의 아들
0: 야.
1: 미안하다 사랑한다.
0: 아니 한국에서 유명했던 드라마는 북한에 똑같이 인기가 있군요.
1: 아직 더 남았어요. 발리에서 생긴 일.
0: 네.
1: 파리의 연인. 보고 또 보고.
0: 많이 보셨네요.
1: 엄청 봤습니다. 진짜 혁명적으로 봤어요.
0: 그러네. 진짜 혁명적으로 네. 보셨는데 이렇게 뭐 유나 씨도 그걸 통해서 남한에 대해서 그때는 남조선이라고 했지만 남조선에 대한 생각이 변하고
1: 네.
0: 정말 한류 드라마나 이런 영상물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거죠.
1: 엄청나죠. 그 주민들은 외부 세계하고 단절되어 있는데
0: 네.
1: 한국 드라마가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는 창이 되어주는 거예요. 뭐 데미안의 책도 보면 데미안이 알밖에 세상을 아니까 깨는 충동을 그거거든요.
0: 네.
1: 근데 지금은 뭐 깰 수가 없죠. 북한이
0: 네.
1: 철통봉쇄를 하고 있으니까.
0: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봉쇄가 강화되고
1: 엄청납니다.
0: 또 뭐 법도 만들어서 처벌도 네. 강화하고 있고
1: 네네.
0: 그래서 김정은 체제 이후에 북한은 어떻다고 지금 진단하세요?
1: 할아버지 때보다 아버지 때보다 훨씬 더 악독한 정권이다. 지금은 목까지 이렇게 쪼여와가지고 숨도 쉴 수 없게 만들어놓고 숨도 당의 눈치를 봐가면서 쳐야 되는 거예요.
0: 네.
1: 김정일 때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미성년자도 공개 처형하잖아요.
0: 그렇죠.
1: 오징어 게임 봤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한류가 이 젊은 세대의 의식을 바꿔버리니까 이 거짓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이제 그 내용은 뺐는데
0: 네.
1: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합니까? 적대국이다. 이렇게
0: 그렇죠.
1: 만들잖아요. 이제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0: 정권이 살아남으려면 대한민국 때문에 저것들 때문에 저것들과 미국 놈들 때문에 이러한 반미 반일 반한 이 감정을 더욱더 강조시켜서 내부 결속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죠.
1: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북한의 주민들의 생각은 어쨌든 변했을 텐데
0: 네.
1: 더 강하게 통제하고 있으니까 겉으로만 충성하는 모습일까요? 진짜 속에는 통일을 바라고 남한을 동경하는 마음이 진짜 지금도 있을까요?
0: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은 서원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냥 정말 무조건이에요.
1: 아.
0: 네. 왜냐면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여도 그때 이제 대학교에 제대군인 오빠들하고 제가 같이 학교를 다녔는데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도 모르겠지만 농촌지원을 나가요 대학생들도 술 한잔하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최전연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남조선 기가 막히게 잘 산다는 거 이렇게 잘 사는데 전쟁이나 좀 크게 일으키지 뭐 하는 거냐고.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차라리 김씨가의 노예로 사느니 남조선이 전쟁 크게 일으키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대한민국 국군은 절대 주민들을 해치지 않는 국군이다라는 그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그렇죠. 하지 않을까요?
1: 네.
0: 그런데 북한은 그렇지 않거든요. 무조건 그냥 남조선 괴뢰도랑은 밀어버려야 된다. 불바다로 만들어야 된다. 맨날 이러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충격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가 20년 전인데 지금은 어떻게 내는 거예요?
1: 그렇죠.
0: 겉으로 생계형 충성을 하는 거지 속으로 그들의 우상은 이젠 김정은이 아닙니다. 우상화가 되어 있던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이 죽었기 때문에 식격화가 안 돼요.
1: 네.
0: 그들의 신은 돈입니다. 돈. 제가 많은 우리 크리스천 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돈을 모은대요. 그래서 왜 모으시냐 그랬더니 북한에 가서 교회를 짓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만하시라고. 지금 쓰시라고. 북한엔 이미 교회가 다 있다. 김씨 일가 선전 그 연구실만 해도요. 북한 전역에 깔려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 연구실 대충 지었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지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성전을 진짜 우린 많은 분들이 성전에 돈 안 드리고 뭐 성교를 쓰겠다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잖아요.
1: 그렇죠.
0: 북한은 가짜기 때문에 겉이 요란해야 돼요. 연구실을 얼마나 갖다 대리석을 발라놓고 그랬겠나요? 특가 가는 곳마다 있죠. 별장 가는 곳마다 있습니다. 초대서 그거 다 기도원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연구실에다가 김부자 처상화 뜯어버리고 십자가 세우면 교회입니다.
1: 그럼요.
0: 성전 건축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미 하나님이 다 짓게 해놓으셨어요. 복음 통일의 이 밑바탕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 다 하고 계셨고 그래서 뭐가 그럼 필요하냐. 지금 지하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머니 그들에게 복음은 곧 돈입니다. 이 돈이 어디서 오니? 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에서 성경책을 사겠다고 목숨 걸고 지금 그걸 주문을 한대요. 근데 우리나라 가치로 보면 100만 원 돈의 가치라는 거예요. 성경책 한 권이.
1: 네.
0: 우리 크리스천 분들 보고 100만 원 내고 성경책 사라 그러면 몇 명 살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수많은 진짜 교회들이 있지만 나일롱이 너무 많다. 북한은 가짜 교회인데 진짜 성도가 생기잖아요. 신의 악단을 보면.
1: 그렇죠.
0: 그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광야의 삶에서 온전하게 주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주어진 물질 만능의 축복이 과연 축복인지
1: 네.
0: 되돌아봐야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결핍이고 고난이고
1: 네.
0: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1: 네.
0: 그 말을 참 강조하고 싶어요.
1: 우리 유나 자매가 정말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지금 깨우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저도 들으면서 계속 도전이 되고 하는데 우리 유나 자매의 간증과 또 이야기를 다음 편에서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거든요.
0: 네.
1: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두 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신제주 광염교회 강성훈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처음으로 사역한 교회, 그 교회가 좀 높은 건물에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학교는 초등학교였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이 한 15명 정도 소주병, 맥주병 이런 거예요. 뻔하죠. 그 으슥한 곳에 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같으면 좀 무섭게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30대 초였는데 뛰어들어갔어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래서 너희들 배고프지 않니? 배고프지 않니? 물어보니까 배가 고프대요. 그 교회 바로 옆에 고깃집이 있었습니다. 그 고깃집으로 애들을 다 데려갔어요. 그 당시에 제 사례비가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식사비가 한 20만 원 정도 나왔던 기억이 나요. 고기를 마음껏 배불리 먹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표정이 좀 풀어지더라고요. 너희들 배고프고 그러면 교회에 와라. 정말 그 다음 주일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만나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다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과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하면서 그 아이들을 돌봤는데 나중에 되니까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그 가정으로 확장이 되고 그 가정으로 확장된 것이 이제 또 그 지역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그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만 꺼지지 않는다면 전도는 계속된다. 평생 어떤 사람은 한 명을 전도할 수도 있고 또 평생 어떤 사람은 10만 명을 전도할 수도 있는데 그 둘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이다.

0: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신제주 광염교회 강성훈 목사님이었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보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극동방송이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분노금도 안 내게 다 제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먹고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받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3: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4: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1: Everyone, 안녕하세요. Motherwise 가정식탁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우리 집 가정과 가정의 식탁.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식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들과 청소년 사역자가 부모님들의 질문에 같이 답을 찾아가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교수님들이 요즘 관심 갖고 계신 주제와 함께 세 번째 질문으로 나누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주신 세 번째 질문은 부모의 위선을 지적하는 자녀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후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들으시며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의 문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방송은 진로와 소명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1478님, 아이들의 진로에 대한 막연한 고민들을 아이들과 어떻게 접근하고 대화할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성교육에 관한 내용도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네, 정말 성경적인 성교육 궁금하시죠? 마더와이즈 가정식탁에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3889님,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며 살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변화 무쌍한 MZ 청소년들에게는 그들만의 사고방식을 존중해 주어야 할 것 같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의견 감사합니다. 또 3013님, 출근해서 마더와이즈를 듣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다가 이번 달에 저희 손자가 태어나니 우리 아들 부부에게 영상 보면서 우리 손자 잘 키우라고 보내주고 싶습니다. 좋은 방송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손자 얼굴 보셨을까요? 아, 얼마나 좋으실까요? 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방송 들으시며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 방송은 보이는 라디오로 영상을 보실 수 있고요. 보실 수 있는 영상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는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찬양 한 곡 먼저 올려드립니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들과 청소년 사역자가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나누는 나눔을

0: 지금부터 들으시겠습니다.
1: 아무래도 교수님들이시니까 본인들이 연구하시고 또 관심 있는 주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동현 교수님 혹시 요즘에 네. 관심 있는 분야가 뭐가 있을까요?
2: 저는 뭐니 뭐니 해도 늘 제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이 세계관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기 네. 때문에 세계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아주 좋은 책들이 몇 권 이제 나와서 네네. 그 책들을 좀 탐독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책은 크리스토퍼 와킨의 성경적 비판이론이라는 책인데요. 네. 예, 모든 이 문화와 세상 속에는 선한 것과 악한 것들이 다 함께 이렇게 결부되어서
1: 일반 은총으로
2: 맞아요. 네. 같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네. 근데 기독교인들은 늘 지적만 한다. 늘 비판적이다라는 네. 이제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비판을 하는데 성경적으로 비판하며 좋은 것들을 충분히 드러내고 또 잘못된 것들은 또 분별하고 그런 좋은 책이 나와서 네. 아주 재밌게 읽고
1: 궁금한
2: 있습니다.
1: 궁금한 건 학자들이 읽는 책인가요? 평신도도
3: 이거 벽돌 책입니다.
1: 오경환 교수님은 요즘에 어떤 부분 관심이 있게 연구하고 계세요?
3: 특별히 요즘에 이제 관심 갖고 있는 거는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하는 주요한 목적, 이유 네. 이런 게 뭘까?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네. 이제 이게 그 제임스 스미스라는 학자가 이제 하나님 나라 문화 네. 그 예전 시리즈 세 권을 이제 맞아요. 기획하면서 거기서 이제 첫 번째로 물었던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텔로스가 뭐냐는 거예요. 텔로스가 뭐냐면 이제 고대 그리스인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삶의 방향성, 목적, 이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한 것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럼 기독교 교육의 텔로스가 뭘까? 다음 세대를 계속 교회들마다 지금 얘기하고 외치고 네. 있는데 그럼 그 이유나 본질이 과연 뭘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네. 진단도 한번 해보고요. 네.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데 신명기 6장 네. 4절부터 9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요 말씀 한 구절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게 모세가 마지막 유언으로 한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운명 네. 혹은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미래가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출애굽 1세대도 실패했고 네. 2세대도 실패했고 네. 3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3세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은 여호와가 네.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한 세대로 네. 나오게 됩니다.
2: 다른 세대죠.
3: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대가 나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맞아요. 세대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가보면 이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묻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네. 저는 이 기독교 교육의 심플한 그 텔로스를 정리해보자면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 제자훈련, 활동, 교회 내에서 하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네.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심플한 말씀을 기독교 교육의 평가나 척도로 좀 삼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진단을 해볼 때 보통은 한국 교회는 대부분 다 숫자로 이제 여전히 증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삶으로 증명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생각해보면 만약에 교육이라는 게 5년, 10년, 15년, 20년을 교회를 다녔으면 그러면 을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 10년 다녔으니까 10년만큼 성숙할 거야. 20년 다녔으니까 20년만큼 성숙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성도들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를 다녔을 때 이 기독교 교육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이제 요 물음을 이제 하게 네. 되는 거죠.
2: 저도 기독교 교육의 그 근본적인 목적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에 정말 전적으로 동의하고 우리 시대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되고 있다라고 네. 생각해요.
1: 본질에 가까워지네.
2: 이제 벽돌 책이 아닌
1: 좀 얇은 책.
2: 네, 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네. 좋은 책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 네. 따디어스 윌리엄스라는 탈보 신학교의 교수가 네. 쓴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이 저자가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라는 이 책에서 무려 우리 시대의 90% 넘는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 자기 종교와는 달리 다 숭배하고 있는 신 네. 모두가 다 믿고 또 따르고 있는 종교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바로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자신배교라고.

0: 합니다.
1: 자아 숭배교. 네.
0: 네네.
1: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다 자기를 중심에
0: 자기를.
1: 두고 자기를 섬기며 오로지 자기의 욕망과 또 자아실현을 위해서 살아가는
0: 네.
1: 그런 시대인 것이죠.
0: 네.
1: 이런 시대에 기독교 교육의 본질이 더 중요한 시대 같아요.
0: 네.
1: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며 또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지. 네.
0: 네.
2: 저도
0: 감사합니다.
2: 요거랑 관련해서
0: 네.
2: 제 중요한 연구 주제가 있어요.
1: 오. 네.
2: 뭐냐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제
0: 네.
2: 제가 느낄 때입니다.
0: 네.
2: 왜 나르시시스트가 많을까?
1: 아.
2: 이런 중요한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 문화나 교회 활동들이 자기 부인으로 가야 되는데
1: 맞아요.
2: 나르시즘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질문을 하게 돼요.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디모데에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고가 제일
0: 네.
2: 먼저 나오더라고요.
1: 맞아요.
2: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게 핵심이고 포스트 모던도 결국에는 자기가 중심이잖아요.
0: 네.
2: 내 생각, 내 느낌, 내 경험
1: 맞아요.
2: 그걸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거니까 세계관도
0: 네.
2: 결국 내가 판단하는 거니까.
0: 맞아요.
2: 근데 그런 면에서 교회가 사실은 우리의 근원적인 욕망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부인을 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학부모님들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내 자녀를 향한 내 욕망이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0: 되게 두렵고 떨리지만 인정하고 나가는 게
2: 네.
0: 필요하네요.
2: 그러니까 모든 부모님들은 다 우리 자녀가 신앙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라길 원하고
0: 엄친
2: 또
0: 딸
2: 그 뒤에
0: 엄친
2: 이제 플러스 알파 알파 알파가 있잖아요.
1: 알파가 있죠.
2: 끊임없는. 네. 근데 자녀는 압니다. 자녀는 본능적으로
0: 뭘
2: 부모가
0: 원하는지.
2: 뭘 추구하고 원하는지 욕망하는지를 자녀는 압니다.
1: 맞아요. 맞아요.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들과 청소년 사역자가 부모님들의 질문에 같이 고민하며 나누는 이야기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1: 제가 마지막 하나 더는, 아빠 엄마는 다 위선자예요. 자신의 도덕적인 잣대로 부모를 판단하기 시작한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 들으면 엄마 아빠 마음이,
2: 마음이
1: 너무
2: 찢어지시겠네요, 지금.
3: 요즘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첫째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둘째 딸이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는데 많이 듣습니다. 네. 근데 청소년 시기는 도덕성과 윤리성 그리고 자기 합리화와 또 이 판단성에 눈을 뜨는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사실. 예. 네. 네. 그러니까 자기가 부모로부터 받아왔던 그 모든 잣대의 기준, 자기를 판단했던 이 기준을 이제 자신이 가지고 네. 부모를 판단하게 되는 네. 거죠. 그럴 때 부모는 마음 아프죠. 네. 또 막 화도 날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순간을 기회로 잡으셔야 돼요. 네. 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성장해야 됩니다. 부모라고 중년의 시기라고 예외가 아니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외식하며 괜찮은 척. 나는 뭐 다 뭐 성장한 척라고 이렇게 대할 수 있지만 가정 안에서 이 아이의 시선으로 보는 그 시선이 사실 정확하죠.
1: 맞아요.
3: 내 위선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끊임없이 지적하시지 않습니까? 네. 외식하는 자들이요. 그죠? 그 말을 자기의 말로 들어줘야 돼요. 네. 그리고 그 기회를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기회로 삼고 네. 감사로 여기고 부모도 또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제가 느끼기엔 아이들이 그런 말 했을 때 부안해동하셔서 같이 화내려면 끝난 겁니다.
2: 끝나는 거죠.
1: 성경에 보면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맞아요. 인정했고요. 맞아요. 베드로도 외식하는 모습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의인이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다가 복음의 본질이잖아요.
3: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래 내가 위선자인 거 고백하고 회개할게. 엄마도 계속 아빠도 계속해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내 모습이 너무 맞아요. 부끄럽다라고 네. 고백하면서 복음을 다시 일깨워주면 좋을 그렇죠. 것 같고요. 네. 동시에 저는 현장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비판적인 시각 도덕적인 시각이 자기 자신을 향할 때 정말 많아요. 엄마 아빠를 손가락질하지만 사실 그 비판은 자기를 향하고 있을 맞아요. 때가 정말 많습니다.
3: 그렇죠.
1: 근데 그때 복음을 말해주세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야.
3: 맞습니다.
1: 하나님 죄인 사랑하셔.
3: 그럼요.
1: 이 네. 복음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가정에서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맞아요. 필요할 것 같아요.
3: 맞아요.
2: 좀 좋은 긍정적으로 보자면 네. 아이가 그런 말도 할 수 있을 정도의
1: 화목한 가정이에요.
2: 화목하고 좋은 네. 가정일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도 들고요.
1: 맞아요. 만약에 아빠가 너무 권위적이거나 네. 율법적이라면 되려 말을 안 하겠네요.
2: 그럼요. 그렇죠. 아예 대화를 네. 안 합니다. 아이들은. 그 미국에서 청소년들한테 네.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얘기했을 때 두 가지를 이제 가장 탑 프라이어리티로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히포크라틱이고 두 번째가 저지멘탈이었어요.
1: 위선적이거나 판단하는
2: 네, 모습. 네. 두 가지가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내 사람들이 신앙을 얘기하지만 자신의 욕망을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
1: 네.
2: 그러니까 이게 위선적으로 아이들 눈에는 보이고
3: 맞아요.
2: 또 교회 내에서는 수없이 많은 정죄와 판단들이 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정죄와 판단보다는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랑과 복음으로 이 아이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키워내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나 혹은 학부모나 혹은 자녀들이 양육하는

0: 환경에서 아이들이 좀 자신들의 생각이나 의견이나 혹은 내용들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복음도 누리고 예수님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관계가 좀 형성되면
1: 맞아.
0: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요즘에도 보면 애들이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고 상실된 상태예요. 너무 많은 판단과 정죄를 이미
2: 받고 있고.
0: 지난 한주 동안 다 받고 왔습니다.
3: 아이고.
0: 근데 교회에서조차
2: 또,
0: 그러면 아이들은 소망이 없는 거죠, 사실은.
2: 하나님의 눈으로 어린 자녀지만, 청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끌고 계시는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눈으로, 하나님 역사하심을 저희가 바라보는 마음이 정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3: 맞습니다.
2: 들었습니다. 그죠? 오늘 방송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분 이제 클로징 멘트를 하나씩 부탁드려야 될것 같은데.
0: 저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즐겁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찍었고요. 특별히 이 학부모분들의 질문을 보니까 밀도 있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 정말
0: 또
2: 스페시픽했어요.
0: 네, 고민의 내용도 굉장히 구체적이었고 현실적이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는 교회가 충분히 학부모들과 소통하면서 좀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고, 또 저도 제 역할을 나름대로 좀 소임을 다해야겠다 이런 다짐도 하게 되었고요. 모쪼록 참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키우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세대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시대나 세태를 봤을 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약의 자손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이니까 여기에는 후퇴하심도 없고 후회하심도 없고 또 실패함도 없기 때문에 이 자녀들 끝까지 믿음 가운데에 인내를 가지고 또 양육할 수 있기를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힘 주시기를 또 저도 기도하고 또 지지하고 또 응원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광부들이 그굴 속에 들어갈 때에 세상 속에 카나리아 한 마리를
2: 맞아요.
3: 들고서 넣고서 이렇게 들어갔대요. 공기가 오염되면 광부들이 알아채기 전에 먼저 카나리아가 죽는 거죠.
2: 맞아요.
3: 저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오늘날 카나리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시대의 양상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지표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신 우리 부모님,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자, 또 우리 선생님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이 시대에 또한 줄기 빛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소망입니다.
2: 네, 감사합니다.
4: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지금까지 부모님들의 질문에 답을 알아가 본 청소년 세계관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은 이동열 교수님, 오경환 교수님, 박용진 목사님이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진솔하고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하며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더 성숙해지는 가정들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샵 1069,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보이는 라디오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마더와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이루실 줄 믿습니다.
1: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2: 스생명 시냇가에 스생명 시냇가에 오늘의 시간은 광주 하백교회 이승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서로 뭘 하라고 해요? 따라서 사랑하자. 이 사랑한다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보다가 아주 참 맹랑한 책을 하나 발견해서 제가 소개하는 이런 책이에요. 제목이 뭐냐면 이런 책이더만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기. 이 프로이드 맥클러, 이 미국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안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 안 오죠. 뭘 사랑해. 그런 사람 뭐 하면 좋아요? 미워하면 좋죠. 그잖아요. 아니 뭐 별로 좋지도 않은 사람을 뭘 사랑을 해요. 미워하면 되지. 그런데 좋아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기. 이런 책은 읽어야 오라요? 안 읽어도 돼요? 별로 읽고 싶지 않죠. 뭐 이런 책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대표로. 쫙 읽어봤더니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소개하면 그대로 읽어드려요.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이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런 거 뭐 읽을 필요도 없어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도전. 누가 누구에게 주신 도전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도전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째, 내가 왜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냐. 그 이유와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이려면 그 목적과 동기가 있어야 돼요. 범상한 동기로는 안 되고 아주 특별한 동기가 있어야만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하려고 결심을 했다 하더라도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고 외부에서 그 힘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외부적인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보통 이상의 동기, 우리가 이 좋아하지 않는 마음,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던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많이 받았나, 그 앞에 다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은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서로 사랑하는 거, 사랑하기 위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뜨겁게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여기다가 빨간 줄을 쭉 치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랑하면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 뜨겁게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액테네라는 단어예요. 액테네. 이 액테네라는 단어는 뭐냐면 뜨겁게라는 뜻도 있지만 열심이라는 뜻도 있고 전심전력하는 이란 뜻도 있고 힘껏 노력하는 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2000년 전에 이 그리스어로 이 단어는 주로 언제 쓰이냐면 올림픽 같은 데서 다름박질 할 때. 여러분 어렸을 때 운동이 다 다른 100m 다름박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하죠. 그러면은 참 이 목사님도 마음의 꿈이 막 달려오면 1등은 손등에다 뭘 찍어줘요? 1자 찍어주고 2등은 2자 찍어주고 3등은 4등은 찍어줘요? 안 찍어줘요? 안 찍어줘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마음에 큰 소원이 그 3자도 좋으니까 한번 찍어보자. 어느 날 막 국민학교 5학년 때 막 다 뛰는데 몇 명이 자빠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딱 세 번째인데 야, 이 3등 가는구나 막 뛰는데 저는 달리기를 못 오거든요. 태생이. 그놈들이 막 일어나 따라버리는

결국 꿀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액테네라는 단어는 어떻게든지 한번 찍어보자 도장 좀. 그잖아요. 고대의 올림픽에서 어떻게든지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근육에다 힘을 주고 막 힘차게 끝까지 달려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만큼 가슴의 근육, 마음의 근육을 써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못마땅한 남편, 아내, 성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힘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봅니다. 마음이 불편한 사람, 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못마땅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해 위해서 여러분 몇 시간이나 기도해 보셨어요? 자, 한번 손들어 봐요. 한 10분 정도 이상 기도해 봤다. 자, 1시간 이상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해 봤다. 자, 2시간 이상 기도해 봤다. 손들어 봐요. 아니, 3시간 동안 절대 사랑하기는 그냥 탁 하고 싶은 사람을 3시간 이상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 봤다. 손들어 보세요. 우리 교회는 더 성장해야 돼요. 진짜 사랑은 커녕 미워하기가 좋은 사람을 사랑하, 그게 자기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액테나라는 단어는 그거예요. 진짜 사랑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일을,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금식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끼 정도는 뭐 그냥 다이어트식으로 하니까, 한 3일 정도 한번 금식해보세요.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면은 여러분 당 떨어져서 뭐 응급실 실려갔네 뭐 전화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하루 정도 한번 해보세요. 진짜 미운 마음이 들 때 새끼를 고스란히 굶고 몰래 또 먹어버리지 마시고, 유대인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니까 6시 반 딱 돼가지고 막 팔보채 보여 시켜서 뭐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돼.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옴싹 한번 금식하면서 사랑의 전심전력 액테네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 그런 정도는 돼야 사랑의 힘이 나오죠. 두 번째 사랑의 방법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서로 사랑할지니에서 사랑.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일인데, 이 사랑은 어떤 단어일 것 같아요? 그리스에는 사랑의 양태가 여러 가지인데 우리 따라서 하자. 아가페. 우리의 사랑으로는 절대 그런 일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아가페적인 사랑,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복음, 은혜가 있어야만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걸 우리 따라서 하죠. 서로 사랑할지니. 이게 참 서로에다 줄을 딱 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만 전심전력하고 한 사람만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는데 상대방은 그냥 그놈을 따복따복 받아먹고, 응? 남편이, 야, 니네는 교회 가면 왼밤 때리면 오른밤 뭐 치라고 뭐 그랬다면서? 막 이러면서 막 그 약 올리고. 여러분, 그럼 돼야 안 돼요? 모든 사건은 쌍방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아닌 이상은. 그러니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서로 사랑이 죽어가야 재미도 나죠. 어떻게 한쪽만 이렇게 하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니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방법. 그러나 이런 것을 하기가 역시나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인 하나를, 이 방법을 주신, 그게 뭐냐?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심으로 이 액테네적으로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사랑하면 좋지만 그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할 때는 아 사랑해야지, 그런데 집에 가면 막 갑자기 부야가 치밀어 오르고,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면 지금 전화해서 좀 한번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솔직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들을 때 그냥 해버리면 마음은 시원하겠죠. 그러니 근신해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 뭐예요? 그런 사랑을 못 얻게끔 누가 방해 공작을 해요? 마귀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막 틈을 타서, 야, 사랑하지 마, 사랑하지 마, 저거 그냥 혼내줘. 그냥 쫓아가. 아, 이러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 가정이 어떻게 되고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근신해서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거 힘든 거예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도
아침이

일찍은 여기 와가지고 예배 준비하는데 막 우리 교회가 좀 방음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좀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막 바깥에서 막 싸움이 붙었는데 혹시 우리 성도가 싸우는 거 해가지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 나갔더니 막 젊은 여자가 얼마나 싸한가 막 소리소리를 지르니까 막 남자가 막 욕을 하고 막 큰일 날것 같아요. 막 가서 말려야 되나 막. 그 마지막이 되면 뭐 하기가 쉬워요? 싸움이 붙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아, 올컨이 그거구나. 교회든 세상이든 이것이 무섭구나. 그러니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가장 해야 될게 뭐라고요? 우리 따라서 서로 사랑하자. 이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만한 영혼의 근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런 정도는 사랑을 해낼 수 있어야 주님이 보실 때, 이야, 참 너무 기쁘구나. 자, 그렇다면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사랑해야 될그 이유와 동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8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뭘 한다?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어디서 왔냐면 잠언 10장 12절에서 기원이 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이거 굉장히 이거는요, 별을 한 7개 정도 쳐놓고 암송을 하세요. 미운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기가 쉽다?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운 마음이 들고, 뭔가 안 받아들여지고 그러면, 그렇게 그잖아요. 뭔가는 이렇게 좀 감정이 사나워지죠. 그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쳐다보,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바라볼 때 마음이 따스한 마음이 들어요. 조금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거시기에 대한 분이 있어서 제가 제 목회가 좀 부족, 내 탓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서로서로 보면은 이것이 미운 마음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것이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모든 허물을 어떻게 한다? 쫙 덮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입이 있는데 왜할 말이 없겠어요?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말은 해야 시원하잖아요. 왜 없겠어요? 그런데 가정도 조용하고 정말 축복의 가정이 되고 교회도 잘 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덮어주고 눈 감아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꼭 이렇게 딱딱 집어내가지고 타겟을 해서 이렇게 집어내고 그 검찰처럼 막 잡아내고 그런 것보다 변호사와 같이 덮어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쉽지 않은 스킬이에요. 거룩한 스킬이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진짜 자기 아내한테 하고 싶은 말안 해주세요. 서운한 것이. 몇십 년 동안 그런 것은 해버려야 시원해요. 안 해야 돼요. 해야 시원하죠. 억울하고 그런 것은. 그지 말안 하는 거예요. 몇십 년 되도록. 왜 입이 있는데 할 말이 없겠어요. 그지 말 몇십 년 동안 한번 참아도 보고, 액태네. 뛰어도 보고, 금식도 해보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변화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시군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덮어지는 거고, 눈 감아줄 수 있고, 아, 뭐, 그럴 수도 있었겠지. 그럴만 했겠지. 그잖아요. 그런 사랑만 있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복을 받겠어요. 그런 교회는 세상에는 다시 없는 교회죠.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랑의 양태는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우리 따라서 하죠. 원망 없이 사랑하자. 그러니까 이 사랑을 하다 하다. 야, 나인 더 이상은 사랑 못해. 이제 그만 끝. 여기까지야. 여러분, 그러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구절에 뭐라고 나오냐. 서로 대접하기를. 이건 사실은 사랑하기를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서로 대접하기를 뭐 없이 하라? 원망 없이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접하다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필록세노스라는 단어예요. 이 필록세노스. 이게 무슨 단어냐? 필로스 더하기 크세노스라는 단어. 필로스 여러분 들어봤어요? 필로스라는 건 사랑. 사랑의 한 양태 중에 아가페 같은 사랑까지는 아니지만 뜨거운 우정으로서의 사랑이잖아요. 필로스 더 크세노스라는 거는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나그네를 사랑하다라는 것이 대접하다라는 단어. 이 단어가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왜 썼냐면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삼중 압박이 와요. 세상의 그 즐거움을 포기해야 되는 게 첫째였고, 놈들은 막 오늘같이 날씨 좋으면 막 꽃구경 가고 별의별 군데 다 가잖아요.

국민 축제도 가고 막 갈 데가 많지만 우리는 때로는 못 해야 하잖아요. 그런 게 첫째고. 둘째는 같은 친족이고 이 말하자면은 가족인데 유태인들 중에 예수를 안 믿으면 얼마나 싫어하잖아요. 뭔 예수 청년이 하나님이냐 이래가지고 막 박해가 오잖아요. 세 번째는 로마 당국에 박해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 어떻게 돼요?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발각되면 죽으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하룻밤을 자야 되는데 그때 시대는 호텔도 여관도 없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빈약하고 돈을 내려면 많은 돈을 내야죠. 왜? 들키면은 잘못되면은 같이 처벌을 받으니까 이 돈을 줘도 많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 전도자들이나 그런 이 떠도는 그런 분들이 왔을 때 한 번을 하기가 좋죠. 많은 비용이 들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사랑을 하고 대접을 할 수 있지만 좀 한 일주일 하면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김병에 뭐가 없다? 그래도 여러분 효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교회 아멘을 많이 했어요. 야,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김병에 효자 없고 사랑의 유통기간이 있다 없다? 우리 교회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불란서에서 2012년도에 사랑의 유효기간은 몇 년? 3년이라는 그런 영화가 개봉이 됐어요. 하, 이래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도 3년 이상 가기 어렵다.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이 오고, 새 식구가 오면, 우리는 뭐 3년까지 갈 거 없이 한 석 달 정도 지나면 이제 막 감정이 안 좋아지죠. 그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한 3일 정도, 3주 정도 데리고 있고 하면은 좋은데, 이것이 체류기간이 길어지면은 비용도 들어가고, 감정도 불편해지니까, 그때부터는 뭐가 나오기 좋다? 원망이 나오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려면은 원망 없이 끝까지 여러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이 옥, 따라서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여러분도 같이 사투리 쓰는 거예요. 목사님 번 사투리, 전주 사투리 쓰냐 그러는데 그런 것도 하면 좋아요. 그럼 뭐 제가 뭐 표준말 뭐 쓸지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수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해주는 거예요. 힘들죠. 그래서 주님이 참 좋은 장치를 한 것이 뭐냐면 구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어떻게 대접하라? 서로 대접하라. 그러니까 접대하는 입장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대접받는 사람도 웬만하면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서로서로 잘 어우러지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원망 없이 끝까지 잘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의 두 번째 방법 양태는 무엇이냐? 선한 청지기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을 하고 안 하고는 내가 주인이고 내 삶은 내가 주인이어서 결정할 것 같지만 우리 내 삶, 내 생명까지라도 누구 거예요? 주님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주님이 주신 생명, 주님이 주신 물질, 주님이 주신 감정, 하나님이 함께 맡겨놓은 그런 감정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청지기처럼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 어제까지만 사랑하고 오늘부터는 사랑 안 할래.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선한 청지기 같이 사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11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만일 누가 말하려면 어떤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들도 이 부부간에도 뭔 말을 하고 싶을 때 있죠.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때도 있습니까? 있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가 이렇게 뭔가 말을 하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왜 없겠어요? 기분 좋을 때는 좋은 말 나가지만 안 좋을 때는 막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만일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어떤 말로 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주님이 보시는 것 같이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해서 이 말하려면은 이 그리스어로 랄레이라는 단어, 보통 우리들이 말하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해서 말씀하다는 뜻은 뭐냐면 로기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신탁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뭔 말을 할 때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요. 주님 내가 오늘 내후간에 남편 때문에 너무 성질이 나서 이거 안 되겠습니다. 오기만 오면 내가 지금 가만히 안 놔둘 것 같은데 참 큰일이 났습니다. 우리 새끼들도 가만 보니까 뭔가 좀 친구만으로 나갈 것 같고
뭔가는

3차 전쟁이 일어난다. 다 피하는데 제가 제 얼굴 봐도 눈이 너무 싸놨고 막 이런데 이 말 날레이같이 허야 오를까요? 아니면 로기야처럼 허야 오를까요? 이거 내 힘으로 안 되겠나? 그럴 때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우리 딸은 금식하자. 금식을 하면 기운이 빠지니까 싸울 힘이 없어져요. 한 끼 굶어도 아직 살아있어. 거울을, 여러분이 거울을 안 해. 제 선물 할게요. 오기만 와, 남편. 딱 보니까 한 끼 굶어서는 안 죽어, 이것이. 아이다, 아이다. 두 끼를 한번 굶어봐. 에이, 누구야?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좀 기운 살았으면 몇 끼까지 가야 돼요? 세 끼까지 가야 돼요. 본성이 온유한 사람은 한 끼에서 해결이 되는데 성질이 사나운 사람은 며칠까지 가야 돼요? 한 3일은 가야 돼요. 3일을 굶겨놓으면 싸울 힘이 없죠. 여보 와서 싸우려니까 힘이 없잖아. 이게 여러분 정말 좋은 거 배우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3일 굶고도 싸워? 그럼 주님은 일주일 굶길 수도 있어요. 이거 제가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얘기는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합니다만은 지리산 자락에서 10년간 전도자리 있을 당시에 이제 은퇴하신 할아버지 목사님, 그 신우꾼 목사님이 참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써요. 목사님 뭐들어 그렇게 합니까? 제가 말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말을 안 해요, 잘. 랄레이, 뭐 저는 뭐 입이 없어서 할 말이 없는지 알아요, 여러분? 다 입이 뚫린 입이니까 왜 말을 못 해요. 그렇지만 목사님 그거 하지 마세요. 그 뻔뻔해갖고 받아먹는 것이 이익으로 나가지고 그냥 한 4년을 담임 목사님이 직접 권사님들도 있는데 반찬 갖다 줘요. 그러면 그냥 그 놈을 따복따복 받아먹어요. 그냥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와버리고 막 시험 들으면 막 해버리고 막 속으로 아, 저것 좀 하지 말지. 4년을 다니나 저거를. 혼내주고 싶기도 하고 4년을 다녀요. 여러분 원망 없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4년까지 우리 교회는 그냥 3년까지는 하죠 좀. 그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3년 공생했으니까. 4년을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뭔 일이 있어서 못 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시험이 들어갖고 하여튼 아니 목사가 이 반찬을 갖다 줘야지 안 갖다 줘야. 하이라 교회를 안 나와버리지. 내가 그랬어요. 저 사람 도대체 정체가 뭐냐. 어떻게 되느냐 보자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숨을 못 쉰다고 전화 왔어요 저한테. 엑스레이를 제가 직접 찍어보니까 심장이 부서버렸어요. 한 달 만에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따라서 마지막. 우리는요 마지막 같이 살아야 돼요 인생을. 성경에 나온 것은 뭐 옛날 말이고 나는 뭐 나대로 하는 거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고 어질 때는 막 성질이 날 때도 있죠. 그래도 근육에 힘, 아령이라도 들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해봐요 집에 가서 아령을 들여다놨대요. 막 아내가 그래서 왜 그러겠더니 나 힘 액태네요 지금. 이러지 마시고 힘을 빼시라 이 말이에요.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주님이 그럴까요? 너 뭐더니 아령 들고 들었다놨다 너무 화가 나서요. 전심전력으로 남편 오면 좀 이 분노 좀 가라앉히고 좀 사랑하려고 그래요. 그럼 주님 마음이 뜨거울까요? 안 뜨거울까요? 엄청 뜨겁죠.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그래도 한번 살아보려고 하고 그래도 한번 서로 한번 한다고 하면 그런 가정은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 사탄이 어떤 이간질을 부려도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을 물러가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를 흔들어요 마지막 때에. 그 가정에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안 좋은 걸 봐도 그냥 탁 덮어두고 언젠가는 깨닫겠지. 언젠가는 보답이 오겠지. 주님도 서로 하라고 했으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면은 그 가정, 그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 어느 누구를 데려다 놔도 어떤 나그네가 와도 요즘 나그네들이 요즘 많아요? 많죠. 가나안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나안 성도가 뭐예요? 가나안,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요. 왜? 가면은 상처를 받으니까 나그네와 같고 그런 성도들을 잘 품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러잖아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교회. 그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나그네처럼 집에 들어오면 속상해서 안 나. 애들이 막 바깥, 애들이 왜 가출하는지 알아요? 집에 오면 너무 좋고 막 엄마가 사랑해주고 아빠 용돈도 착착 잘 주면 가출할 일이 없어요. 집에 오면 막 성질 나니까 나가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런 가정의 사랑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랑, 거역할 수 없는 사랑의 능력, 어떠한 분노도 잠재할 수 있는 사랑의 권세가 여러분의 가정을 풍성하게 사로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네 교회 안에 어떠한 그런 이 감정, 어떠한 사단의 이간질도 이겨내고 모든 감정 가시들을 다 성령의 불로 태워서 사랑으로 모든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행복

0: 북한 교회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생명 신의가에 지금까지 광주 하백교회 이승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한 걸음만 떼면, 한 바퀴만 돌면 달라질 겁니다.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넘실대는 요단강 강물 위, 그 한 걸음이 놓이면 물이 마를 거니까요. 여리고성을 7일째 마지막 일곱 바퀴를 돌았을 때 마침내 성은 무너지게 됐으니까요. 순종이 놀라운 이유는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아멘. 순종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글을 봤어요.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셔서 길을 내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끝내 끝끝내 도착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순종함으로 행복한 토요일에 엄수빈입니다.